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진짜 조 부장님이 대신 가라 해서 왔더만 이거 무슨 파티야 이거 이런 거 진짜 내한테 안 맞는데 뭐고 저 사람 지금 설마 내한테 오고 있나 오지 마라 오지 마라
3: Oh, hello, nice to meet you
2: Hi, nice to meet you too
3: you look familiar I think I've seen you somewhere before I'm Daniel
2: I'm Jenny. 뭐라 해야 되노? Hi. Nice to meet you too.
3: Have we met before? Maybe I'm mistaken. Anyway, what do you do?
2: What do you? This?
3: What do you do?
2: 아, do you? 이게 do you로 보이나? 이거는 술인데. This is not do you. This is champagne. You know champagne?
3: Oh, do you work for a company that makes champagne?
2: Yes, champagne. Not do you, you know.
3: Oh, that sounds amaz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it's time for the interview. Right now, Busan is hosting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drawing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to discuss the future of the world heritage we must protect together. And just last week,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was also held under the theme Rediscovering the Value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in East Asian Megaciti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Experts from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gathered for deep discussions on how to preserve and pass down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amid rapid urban development.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Kim Ki-soo. He's the president of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 also known as Dokomomo, Korea.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기수 한국근대건축보존회 회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피란수도 유산이 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아대학교 건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수 교수이고요. 한국 위 도코모모 코리아의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도코모모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 도코모모는 조금 이제 근대 운동에 관해서 건축물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록, 조사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1988년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66개국에서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고요. 저희 도코모모 코리아는 2003년 5월에 서울에서 조직이 되어서 현재 국가유산청과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4년도에는 서울에서 세계 도코모모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이제 부산과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도에 하이리아 부대가 시민회가 반환될 때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그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국제 공모전을 이렇게 개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부산시에 제공드렸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회장님. Now he introduces himself as a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Dongha University, a membe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s Repair Technology Committee for Modern and Contemporary Heritage, and president of Dokomomo Korea, as I mentioned. He explains that Dokomomo is an international UNESCO-affiliated organization founded in the Netherlands in 1988, now with 66 member countries. He shares that since its founding in Seoul in 2003, Dokomomo Korea has worked with the Korea Heritage Service to record, survey, and preserve Korea's modern heritage, and hosted the International Dokomomo Conference in Seoul back in 2014. As for his Busan connection, he notes that around the 2011 return of Camp Hialeah, the organization ran a nationwide student competition on preserving and reusing its facilities, contributing in a small way to what became Busan Citizens Park. Well, last week, you served as a chair for the academic conference centered on rediscovering the value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What were the most vital discussions held during the conference, and what significance does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hold today?
2: 네, 지난주에 좌장을 맡은 학술대회 주제가 근대건축유산의 가치 대발견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과 또 근대건축유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저희 이 도코모모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근대건축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우리 전통유산하고는 좀 달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유산 중에 대부분들은 현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과 함께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렵고요.
0: 네.
1: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통 유산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보면은 아 이게 유산이니까라고 하는 그 유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0: 그렇죠.
1: 근대 유산의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우리들의 워낙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러한 유산들이기 때문에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0: 네.
1: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산 사람들이 특히 대도시에 이렇게 산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 같은 경우는 발전과 개발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발전과 함께 보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심포지엄을 할 때 사실 이런 부산과 같은 고민이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양권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얘기들이 아마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보존과 또 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동아시아 도시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점 정말 중요하게 들리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preserving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presents unique challenges as these structures, unlike traditional heritage, are mostly still in active use and must be preserved while being utilized. He notes that because these buildings often lack the distinct forms of traditional heritage and resemble everyday structures people have lived around, careful effort is needed and required to help citizens resonate with why they should be preserved. Also, when located in major cities, they face intense pressure from urban development and renewal projects, making preservation difficult. And he emphasized that these concerns are shared by most East Asian cities and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not just cities here in Korea. So the symposium was organized for experts across East Asian cities to collectively contemplate these shared challenges and seek practical solutions together. Well, with the 48th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taking place right now here in our city, a great deal of attention is focused on the heritage of the Korean War wartime capital, Busan. So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global value of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 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에도 정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죠. 회장님이 생각하는 이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의 세계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원점 이게 제 48차 세계유산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산에 관련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유산에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회의가 열렸던 건 부산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거는 서울에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유산에 대한 이 특히 피난수도 유산이 근대에 형성됐던 유산이기 때문에 저희 도코모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왜 근대 해양 도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 그게 피난수도 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의 입장에서 이 대회가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 아마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 그럼요.
1: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난수도 부산 유산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실제 한국 전쟁기에 이렇게 형성된 유산인데.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사시설은 아닌 거예요.
2: 그렇죠.
1: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유산은 그 전쟁의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견뎌내고 또 이렇게 삶의 어떤 가치들을 유지하면서 그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을 외국과 연대해서 견뎌냈느냐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냈느냐 하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 그렇군요. 그래서 또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이 세계와 나눌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hosting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n Busan holds profound meaning, noting that unlike Tokomomo's Korea's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focused strictly on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this global event has all categories, right? Documentary, intangibl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and it's being hel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he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holding the event in the modern maritime port city of Busan at a time when the city is actively working to register its wartime capital heritage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this will be immensely helpful for the upcoming nomination process. In reflecting on the value of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he explains that these structures left in Busan from Korean War
0: before, were not directly military sites born of ideological conflict, but rather heritage form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hardship, right? Healing war wounds and trauma and documenting a life during that era as well. So it is very, very special indee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Kim Ki-soo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Dokomomo Korea. Well, now, Pier 1 of Busan Port and Yeongdo Bridge served as vital gateways where refugees and relief supplies flowed in and out. So what kind of significance did these two places hold for Busan at the time? 이제 피란수도 부산의 주요 장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항 제1부두와 또 영도대교는 피란민과 또 물자가 오가던 관문이었는데요. 이 두 곳이 당시 부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었을까요?
1: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항 일부두와 영도대교는 피난수도 유산에서 대표적인 어떤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산항 일부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기에 구호물자뿐만 아니라 피난민의 있던 수성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유산이고요. 아마 이러한 어떤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이 피난수도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이고요.
0: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기에 피난민의 어떤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영도대교에는 인근에 우리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점밭이 골목, 점을 이렇게 치는 곳이 같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 영도대교는 피난민들이 피난을 오실 때 혹시 헤어지면 가족들이 이게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영도대교였던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영도대교는 그 당시에 이렇게 도계라고 해서 영도대교의 한 35m 가량의 길이를 들게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그 시간이 특정이 돼 있어요.
0: 아.
1: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은 영도대교라는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 못 만나게 되는 아마 그 정보들이 이 영도대교에 이 어떻게 보면 쪽지로 다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이렇게 사진이 남아 있는데
0: 네.
1: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점을 치는 분들이 이상가족을 찾아주는데 아마 사용을 했던 그래서 피난민과 부산이라고 피난 수도였던 기능들을 하는데 이 두 유산들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0: 그렇군요. 이 부산항 제1부두가 또 피난 수도의 기능을 떠받친 공간이었다면 영도대교는 헤어진 가족들의 간절한 약속이 담긴 장소였군요.
1: 네.
0: Wow, beautiful. So he explains that Pier 1 of Busan Port retains the traces of transporting relief supplies and refugees during the Korean War, noting that having such facilities in Busan enabled the city to carry out its role as a wartime capital despite challenging conditions. And regarding Yeongdo Bridge, alongside the nearby Jeonbachi Alley, he shares that refugees who were separated on their way to Busan would promise to meet again at Yeongdo Bridge at the exact time. And he reflects that the bridge was an unforgettable sanctuary for separated families and defining heritage site of wartime capital in Busan. And moving on to the Provisional Capital Memorial Hall and Dong-an University's Hokdang Museum, where you served as director until last year. These were spaces whe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intained its national functions. So what historical value is embedded within these two places? 이번엔 임시수도 기념관과 또 동아대학교 석당 박물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작년까지 석당 박물관장을 하셨죠?
1: 네.
0: 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기능을 유지했던 공간 인데요. 이 두 장소엔 어떤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을까요?
1: 네, 저희 박물관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셨듯이 피난수도 당시에 정부 청사였던 기능을 했던 이 지역이고요. 임시수도 기념관은 대통령 관저로 이렇게 역할을 한 거죠. 이 전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들이 이 두 공간에서 이루어졌고요.
0: 네.
1: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어떤 이런 외교 관계 그리고 원조 관계 이 모든 어떤 이러한 이 그 행정적인 처리가 이 공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어떤 장소의 특성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 박물관과 지금 임시수도 기념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0: 그렇군요. 우리 근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이곳에 남아 있는 셈이에요.
1: 네, 그렇죠.
0: Right, so he explains that Dong-an University's Hokdang Museum served as a central government building during during the wartime capital era, while the Provisional Capital Memorial Hall functioned as the presidential residence, carrying out vital diplomatic, military, and administrative duties. And he notes that because these state functions remain operational within these building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maintain its legitimacy. Now, let's also talk about the Amidong Tombstone Village and the Uamdong Cattle Shed Refugee Shelter. They are places that show us the everyday lives of citizens during the war from the closest distance. So what stories can we encounter in these places, and why are they the spaces that we must remember? 이 아미동 비속마을과 우암동 소막 피란 주거지는 전쟁 당시 시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공간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1: 실제 이제 우리 피난 수도 유산 중에 피난민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이 피난민들이 생활했던 이 공간이고 그 생활의 흔적들이 지금도 열악하지만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유산이기도 하죠. 비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의 이게 묘지였어요. 그 묘지 위에 피난민들이 와서 생활을 했고요. 소막마을 같은 경우는 이름대로 일제강점기 때 소를 수탈하던 어떤 기관이었던 장소에 피난민들이 오셔서 소가 생활했던 공간에 이게 주거 공간을 형성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열악한 삶의 공간이었지만 이 공간에서 피난민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희망을 꿈꾸면서 이 전쟁의 어떤 아픔을 겪어내서 지금의 어떤 이러한 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이러한 이 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뭐 어떻게 세계의 이 혼란한 어떤 이러한 전쟁이 많은 어떤 국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본다면은 이 유산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어떤 이러한 이 교훈을 줄 수 있는 이 유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에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는
1: 네.
0: 말씀이시군요. So he explains that Amidong Tombstone Village and Uamdong Cattle Shed Village are heritage sites where the living spaces of refugees remain preserved. And he describes these as places where people endured harsh refugee life during urgent times and really just sharing and holding on to hope for the future. He reflects that although the living environment was terribly poor, it was precisely because of these resilient lives that modern South Korea, envied by the world today, exists. And he emphasizes that these heritage sites can offer a message of hope to many cities and nations experiencing difficult conditions like war today.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Kim Ki-soo here in the studio, the chairman of Docomomo Korea. And, of course, we cannot forget the National Central Meteorological Observatory and the UN Memorial Cemetery. Even in the midst of war, weather observations continued and Busan remains home to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o what values of wartime capital Busan do these two places demonstrate? 국립중앙관상대와 UN기념공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전쟁 중에도 기상관측이 이어졌고 또 세계 유일인 UN 기념공원이 부산에 남아 있는데요. 두 곳은 필한 수도 부산에 어떤 가치를 보여줄까요?
1: 우리 중앙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피난 생활을 이게 일상 생활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 뿐만 아니라 군사 정부에서도 이 기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죠.
0: 네.
1: 그래서 이 그 전쟁 기간에 한쪽으로는 피난민의 어떤 생활, 또 한쪽으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러한 이 군사나 행정적인 어떤 역할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꾸준히 이렇게 제공해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유엔 기념공원이 너무 가슴 아픈 유산이기도 하고. 지금도 11월 11일이면 11시에 이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이 그 1분간 기도를 올려요.
0: 네.
1: 근데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묘비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참전했던 이 병사들의 나이가 적게는 18세, 19세.
2: 그렇죠.
1: 예, 많아도 23세 정도의 이런 이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 땅에서 숨졌던 이 기억들을 그 영혼을 달리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죠.
2: 네.
1: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장소는 세계 유일한 어떤 이 묘지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참전국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기 때의 어떤 이 아픔들을 외국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겪어낼 때 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될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2: 네, 맞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former National Meteorological Observatory, currently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Meteorology in Daejeongdong, actually provided weather information to refugees during the war, which served as vital data for both commercial but also military operations. He notes that the UN Memorial Cemetery, a heritage site holding the painful memories of the Korean War, honors the remains of UN fallen soldiers. He shares that when the visitors read the soldiers' tombstones, they are moved to tears upon seeing that those who sacrificed their youth to defend freedom in South Korea were only about 18 to maybe 22 to 23 years old. He emphasizes its symbolic value, noting that on November 11th at 11 a.m. each year, participating nations hold a one-minute moment of silence facing Busan. Well, since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s currently taking place here in Busan, what impact do you expect this event will have on Busan's push for World Heritage listing and its overall city brand? And what direction do you think Busan should take moving forward? 지금 UNESCO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또 도시 브랜드엔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또 앞 앞으로 부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개인적으로 이 우리 피란스도 부산 유산이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된다 그러면 더울 수 없이 자랑스러울 거고요. 특히 저희 이 근대기의 유산들을 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자랑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계유산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어떤 이러한 숙제와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 네.
1: 기본적으로 이들 유산은 우리 이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유산으로 남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칫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이 대도시에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유산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세계유산이 우리가 등재가 된다 하더라도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부산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감당해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되게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세계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물론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지만 시민들이 이게 담당해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2: 그럼요.
1: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천천히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위주로 이 문제를 다뤄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 네, 이 세계유산 등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민들이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아끼는 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So he emphasizes above all that at this juncture these heritage sites must become ones that are cherished by citizens. He cautions that if residents view them merely as burdensome or as obstacles to urban development, significant difficulties will arise for their long-term maintenance, even if they ar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He highlights that no single issue can be overlooked when preserving modern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and pursuing World Heritage status. He concludes that while experts have their role to play, this is not something to be just left for them, but a matter that Busan citizens must contemplate and address together.
0: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런 이 근대 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 유산이 되는 것도 좋고 다 좋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민들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떤 유산 보존과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은 이러한 어떤 이 역사 문화 유산들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물로 남겨주고 싶다. 이게 부담스러운 선물이 아니고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2: 네.
1: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과 함께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Yoo-ri is joining us from Hyogo.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효고의 김유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일본 현지 김유리 통신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news. The approval rating for the Takaichi cabinet has dropped to its lowest level since the administration launched. So we're going to hear a bit about this topic.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 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마이니치 신문과 지지통신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모두 50%를 밑돌며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조사에서도 53%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하며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0: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한 채 개정된 황실 전범이 꼽히는데요. 마이니치 조사에서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5%로 긍정적 평가 19%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1: I see. So in public opinion polls conducted by the 20, on the 20th by the Mainichi News and JG Press, respectively, the approval ratings for the Takaichi cabinet both fell below 50%, marking the lowest level since its launch. In the Asahi News poll, it stood at 53%, dropping 7 percentage points from the previous month and falling into the 50% rang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revised Imperial House Law, which excludes the possibility of female succession to the throne, is cited as the biggest reason for the decline in approval ratings. And in the Mainichi poll, negative evaluations of the revision bill reached 45%, more than double the positive evaluations at 19%. Well, aside from the revision, are there any other factors driving down the approval rating? 황실 전범 개정 외에도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부수도, 즉 제2의 수도 창설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정중하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정중하다 38%를 웃돌았고, 고물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57%에 달해 민생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남계 남성 왕위 계승을 고집하는 보수 정치권에 동조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지적까지 더해져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 네, 앞으로 지지율 흐름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So various factors are working in combination. So regarding the ruling party's method of running the national diet, where it railroaded bills such as the creation of a secondary capital despite the opposition parties refusing deliberation, the response that it was not polite stood at 46%. Now, outnumbering the other side at 38%, and negative evaluations regarding the response to high prices also reached 57%, showing substantial public dissatisfaction with livelihoods. In particular, with the ironic criticism added that Japan's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s aligning herself with the conservative political circle that insists on male succession to the throne, observation suggests that recovering the approval rating will not be easy. Well, there is also news regarding Prime Minister Takaichi that has become a hot topic on social media. 타카이치 총리와 관련해서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다고요?
0: 네, 교도통신이 지난 2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총리 취임 이후 0에서 3시간 수면이 일상화됐다며 새벽까지 자료를 읽고 집안일까지 직접 한다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국회에 나가기 싫어서 되는 핑계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 관계자조차 그다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I see. So this was reported by Kyodo News on the 21st. Prime Minister Takaichi revealed her daily routine on social media, stating, "Since taking office of Prime Minister, sleeping 0 to 3 hours has become routine," and also mentioned that she reads materials until dawn and even does housework herself. In response, voices worrying about her health and criticism calling it an excuse made because she does not want to attend the diet are emerging simultaneously online. It is reported that even a Japanese government official expressed concern, saying it is not content that can gain empathy from very many people.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And we're going to jump into our next news. A new participating nation has joined the Next Generation Fighter Jet Joint Development Project that Japan is pushing forward.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일본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새로운 참여국이 생겼다고요?
0: 네, 지난 2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영국에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캐나다가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의 옵서버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세대 전투기는 F-35와 같은 높은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무인기와 영

0: 경계작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으로 일본은 2035년 F2 전투기 퇴역 시점에 맞춰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1: I see. So according to the Yomiuri News, on the 22nd, Japanese Defense Minister Koizumi held a meeting in the UK with the defense ministers of the UK, Italy, and Canada and announced that Canada has decided to participate as an observer in the Global Combat Air Program. This next generation fighter jet is planned to be developed to possess high stealth performance like the F-35 and enable linked operations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Japan's blueprint is to deploy it in line with the retirement timing of the F-2 fighter jet in 2035. Well, what does Japan hope to gain from this project? 일본이 이 사업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0: 네, 자국 전투기 제조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국 중심의 방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4월 사일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만큼 개발된 전투기의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캐나다를 비롯해 독일, 호주 등 우호국들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도 공유하며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일본의 안보 전략이 한층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the core is to advance its own fighter jet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lower its defense dependence centered on the U.S. And as they permitted the export of lethal weapons in principle last April, their policy is to actively engage in exporting the developed fighter jet as well. Friendly nations including Canada, Germany, and Australia are also showing interest in its introduction, and Defense Minister Koizumi also shared the fact during the meeting that the Chinese and Russian navies conducted live fire drills within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emphasizing that they will devote their full efforts to vigilance and surveillanc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a reporter based in Japan. 네,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 휴고에서 김유리 통신원이었습니다.
1: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But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today, and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가끔은 굴러가기도 자전거 바퀴처럼 자책해 있어 오후의 간식처럼 이 작은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두 바퀴 위에선 다 사사로운 한낮의 꿈 Feel the roof, smell the truth 멀지 않아 기적은 어떤 얼굴을 해도 지금은 괜찮아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땅에서 바랬대 저 새를 닮은 틀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0: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헬로 에브리원, 아임 제임스 프롬 인디아.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ong.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2: Hola,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1: Let's start off the show with My Lips Like Warm Coffee by Jungha and Cold.
0: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2: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7: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부산이 좋아요.
2: 부산이 좋아요.
1: 포 마이 부산.
2: 포 마이 부산.
3: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4: 부산? For my 부산.
5: 부산 하면 For my 부산.
4: 하나, 둘, 셋. 부산 is good. For my 부산.
6: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7: 웰컴 백 투 포 마이 부산.

0: 우쿨렐레 얼마나 동안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1: 아, 이 우쿨렐레는 한 10년 전에 가진 전? 거고 저 우쿨렐레는 아주 오래전에 제 첫 번째 그 앨범에 사용한다고 그때는 아. 만났는데 하와이 악기인 줄 몰랐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일본인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했는데 아. 소리가 여름 소리가 나서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0: 맞아요. 여름 소리 맞아요.
1: 예.
0: 그 겨울도 그거 그런 소리 들으면 아 갑자기 여름 생각하죠. Yeah, right. Sounds like summer, right? Like 예. even the, it doesn't matter how cold it is outside. You hear like a ukulele, it's like ooh Hawaii.
1: Hawaii. Yeah.
0: Yeah. So cool. Beautiful sound. And actually, we were talking about albums. Mm-hmm. I'm curious about that as well. So, all right, Taejun.
1: Yeah.
0: I can call you Taejun.
1: Yeah.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0: Yeah. We discovered I'm not Hyungnim. He's not Hyungnim. 우리 동갑이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친구 아이가.
0: 친구. 네, 친구가.
1: 친구 아이가.
0: 친구 아이가. 친구다.
1: Yeah.
0: 좋아요. Because my Nopun Mal is really sorely lacking practice. So it's good. Perfect. Mm. Thank you for that. So we're going to play some songs today, right?
1: Today, Radiohead. I like song Radiohead.
0: Yeah.
1: Creep.
0: Oh, okay. And yeah. Creep has been covered by many people. 그 이런 노래 진짜 카피하는 사람 많은데
1: 네네.
0: 우쿨렐레 한 번도 안 들었어요.
1: 아, 진짜요?
0: 맞아요?
1: 저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오늘.
0: 맞죠? 네. 나는 기타 안 갖고 왔어요.
1: 오~
0: 아, 그거 시끄러운 부분 안 돼요. 괜찮죠?
1: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기타 같이 칠까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네.
0: So I'm going to not bother your performance. Are you going to do the... 그거 어려운 부분 할 수 있어요? 그 보컬
1: 모르겠어요. 해볼까요?
0: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1: 예, 오늘 노래? 처음 하는 거예요. 예.
0: 신기해요.
1: 저는
0: so 오늘, brave.
1: 원래 우리는 그 영어를 배우려고
0: 아.
1: 제가 잘 모르는 영어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0: 아,
1: 오늘도 아, 좀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0: 예.
1: 이 노래를 가지고 와봤어요.
0: 그리고 이 노래 그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된 부분 있어요.
1: 예.
0: 맞죠? 그 원래 나오는 거 그 싱글 아, 에딧
1: 맞아요, 말고 맞아요. 그 베리로 예. 베리로 바꾸려고요. 베리.
0: 맞아요. 맞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잘 생각했어요.
1: 네.
0: Are we ready?
1: Yeah.
0: Take it away.

0: You did it. You did that part. I was like, what do you call that? Pyeonggok? What do you call arrangement? Arrangement. Yeah.
1: 편곡? 편곡. 약간 편곡. 키를 조금 했죠? 낮추긴 했어요.
0: 아, 낮추고, 네, 낮추고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약간
1: 줄였어요. 줄여, 줄였어요. 네.
0: 그래서 그 제일 어려운 부분 했다. 아, 뭐. Yeah, like that's, yeah. So what I'm 하지만, talking about 네. is like he did the hardest part of the song for singers. You went to that early, right? 그거 혹시나 이거 뭐 봤었으면 you know Jim Carrey?
1: 알아요. 네.
0: 그 Jim Carrey도 이 노래

0: 커버 카피 노래 했어요.
1: 아 그래요? 예. 되게 멋있었을 것 같은데요.
0: 예, 맞아요. 사실 네, 생각보다 그 네. 어려운 부분 생각보다 잘했어요.
1: 네네네.
0: 대준 이거 그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 부분 그 하이 노래 어떻게 했어요? 그거 연습 많이 했어요?
1: 그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따라 부르는데 사실 그 높은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가 캐치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아. 저는 라디오헤드 어떤 그 사운드랄까 그런 네. 분위기
0: yeah, yeah.
1: 그런
0: The feeling, right?
1: Yeah, feeling.
0: Right, right, right.
1: Yeah, yeah. 그런 것들을 조금 그, 흉내 낼 수 없어서 그냥 내 식대로 부르는 그런 것 같아요.
0: 아, so you kind of like made it your own.
1: I can't 할 수 없어. 하지만 나의 스타일로 그냥 하는 거죠.
0: You did it. you did it. Like you did it your own way, but you did it. And like that part of the song, 그 노래방 가본 적 있죠?
1: 있어요, 있어요.
0: 당연하죠.
1: 많이 많이 많죠.
0: 이 노래 그 노래방 했을 때.
1: 예, 했었지.
0: 난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1: 왠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0: 근데 그 하이 부분 아마 뭐 소주 몇 병 먼저 마시면.
1: 예.
0: But otherwise, I'm not brave. Not brave. 예. That's like a scary part of the song to sing. 잘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So do you know? All right, let's talk about creep a little bit first. Do you know the meaning of creep? 그거 혹시 그 이미 아세요?
1: 그 번역되어 있는 걸로는
0: yeah.
1: 좀 멍청이 이런 걸로 봤어요.
0: 네, 조금 멍청이.
1: 좀 뭔가 힘든 사람, 뭔가 정신 없는 사람.
0: 아, 네. 나요.
1: 네, It sounds 저도, like me. 저도.
0: Sounds like me. Okay, 네. In English, like creep is used a lot. Creepy is used a lot, and creepy. 특히 남자들 그 creep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안 좋은 느낌 있어요. Like 아마 여기 진짜 뒤로 이렇게 본 사람. 거기 뭐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가서 보면
1: creep 그런 느낌이구나.
0: Yeah.
1: 아.
0: yeah, like 아마 자기 서로 그런 느낌 있어요. 나는 여기는 왜 왔어요? 여기는 안 저는 안 돼요. 예, yeah. 그 사람들만 나는 그 what's the word for outsider? 왕따? 왕따. 그런 단어 있죠.
1: 네네. 왕따. Yeah. 왕따. 왕따가 더 낫겠다.
0: 예. Yeah.
1: 크립보다.
0: 예. Yeah.
1: 멍청이보다 왕따가 더.
0: 예. Yeah. Like 낫겠다. I don't belong here.
1: 그러니까. 예.
0: 나는 여기 나 오고 싶었는데 여기 왜 왔어요?
1: 아.
0: 그런 거.
1: 예. Yeah.
0: 그 자기 그 뭐 기분 안 좋았어요. 자기 뭐 나는 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이거 남자 여자한테 그 이 가사 부르고 있어요. You're just like an angel, right?
1: 아.
0: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I guess it sounds like a guy singing to a girl that he knows is not possible, and feels like I'm not worthy. I'm so low. I'm so strange. 이상해. 그래서 그런 가사 있어요. I'm a weirdo.
1: 아, I'm a weirdo.
0: 나는 이상해요.
1: 이상해.
0: 나는 이상해. I'm a weirdo.
1: I'm a weirdo.
0: 사실 나는 그 이거 그 처음 나왔을 때 뭐 94년 아마 93년
1: yeah, maybe 아마? 그 정도. 네네.
0: 난 그때 그 처음 들었어요. 나는 I'm a widow 생각했어요. 나는 원어민인데 나는 widow 이해했어요. 그 틀렸다. Widow is 그 결혼한 사람 그 파트너 돌아가셨어요. 그거 widow.
1: 아하. 네.
0: So
1: 네.
0: 난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I'm a widow. 무슨 뜻이에요? So deep. 와, 신기해요. 근데 사실 weirdo.
1: Yeah,
0: 그냥 weirdo.
1: Weirdo.
0: I'm a weirdo.
1: 예. Yeah. 그 톰 요크가
0: yeah.
1: 원래 이 노래를 부르려고
0: 네.
1: 이렇게 그 자기가 크립이니까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말투를 좀 어눌하게 해서 노래를 부르죠.
0: 아
1: 그런 거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0: 사실 네. 모르겠는데요. 그 탐 요크는 그 원래 그 노래할 때 발음 약간 not clear.
1: 아.
0: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해요? His vocals are not very clear. 그 발음 약간
1: 발음을 원래 좀 어눌하게 어눌.

0: 누락이 한다.
1: 어눌하게 한다.
0: 어눌하게 한다.
1: Yeah, not clear. 예. Not clear. Like 그 많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Yeah, 원어민들도 영어 예. 원어민들도 그 뭐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덤요 그런 그 스타일 있어요. 그리고 가사 항상 좀 슬프다. 보통 조금 슬프다.
0: 아, 그래서 여기 Your skin makes me cry. Your skin makes me cry. 이러는데 톰 요크가 부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들려요.
1: 아, 맞아요.
0: 예.
1: 맞아요. Your skin makes me cry. 왜냐하면
0: Skin me some cry 뭐 이렇게 들려요.
1: 아,
0: 뭐
1: 그런 거. 알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톰 요크 그 공연할 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안 해요. 약간 특히 그 90년대 그 그런지 alternative rock
0: 예.
1: 그 가수
0: 예, 예,
1: 가수들
0: 예.
1: 자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고
0: 아 그렇죠 그렇군요.
1: 약간 그래서 예 쉽게 이해하는 거 없어요.
0: 아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예, 예. 예.
1: 근데 좋아요.
0: 아니 그 나중에 그 크립 부르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1: 같이?
0: 네, 같이. 네.
1: 같이 해도 돼. 나는 혼자 안 돼요.
0: 너무 좋아요. 네.
1: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우리 지금 그 우쿨렐레 퍼포먼스 하니까.
0: 네.
1: 그 원래 그 원본 들면?
0: 네, 네.
1: 원본 맞아요? 원본 들면 그거 진짜 시끄러운 기타
0: 맞아,
1: 있어요.
0: 맞아, 맞아, 맞아.
1: 그거 얘기 알아요?
0: 그 실수로 실수랄까 그냥 막
1: 일부러 했어요.
0: 일부러
1: Johnny Greenwood. I'll give this a little bit of explanation in English. So we're talking about in Creep, the original recording that became very famous and popular, the electric version. There's a really noisy guitar part, and this was because of Johnny Greenwood, who is really famous from Radiohead. Now he does like movie soundtracks. He's kind of very well-respected guitarist, and he makes noise. So he didn't like the song. 그 자기 이 노래 안 좋았으니까 시끄럽게 하고
0: 안 좋았어.
1: 안 좋았어. 이거 뭐야 시끄럽게 했어요. 갑자기 착각. 착각. He wanted to ruin the song. He wanted to be like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So he did that and then that became a big part of the song and why it was so cool. Why it was so cool.
0: Yeah. 아니 크립이라는 노래가 이 앨범 앨범을 제일 마지막에
1: 네.
0: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1: 예.
0: 그냥 마지막 곡 대충 만드는 노래라고 그렇게는 들었었거든요.
1: 아, 네. 아마도 그리고 그 이 곡 예, 원래 아마 나중에 그 다른 옛날 밴드 비슷한 곡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나중에 좀 문제 나왔어요. 어떤 밴드 I can't remember but there's a band that actually sued Radiohead over this song. I have to think about it. But yeah, so this song caused some problems for them, but also brought them like big success. This was like their first hit.
0: Yeah.
1: Yeah, really big hit. So yeah, as you say, it was a mistake.
0: Yeah.
1: The guitar part was a mistake for sure. And maybe it was a mistake like putting it on the album. Have you ever made a mistake during a performance? 그 공연할 때 그 yeah. 실수하고 있어요?
0: 저는 공연할 때 실수 엄청 많이 해요.
1: 저도요.
0: 근데
1: 네.
0: 그 실수를 할 때 무슨 너무 많이 해서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 하지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1: 아,
0: 예.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틀렸달까? 뭔가
1: 예.
0: 코드가 틀리면 근데 그것이 조금 또 좋은 사운드로 나올 때도 있는 것 같고.
1: 네네. 맞아요. 아마 그 실수로. 그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0: 네, 맞아요.
1: 그냥, 맞아요.
0: 예.
1: 그리고 그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읍스?
0: 맞아요.
1: 아니면 그냥
0: 맞아요. 맞아요. 긴장해서 흐름이 끊기면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1: 맞죠.
0: 네.
1: 그래서 실수하면
0: 어쩔 수 없어.
1: 그 다른 사람들 모르죠.
0: 네.
1: 맞죠?
0: 네.
1: So while you were singing this song, was there any like difficult lyrics or any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어려운 부분 있었어요? 그 가사 생각하면?
0: 그러니까 가사들은 항상 뭐 생각하면서 뭐 직역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어눌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가수가 어눌하게 하잖아요.
1: 아.
0: 가수가 그렇게 하면 그것을 따라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식대로 그 사람을 흉내내서 어눌하게 불러요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게 가사를 바꿔요?

0: 아 사실 이 이런 거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 라디오헤드 그 영국 사람들이니까 나는 너무 영국처럼 하면 기분 이상해요. 뭔가 어떻게 pretentious is the only word I can think of. Pretentious means like if I as an American if I try to sound English when I sing it feels fake. It feels like not real. So if I like When you hear before 그렇게 하면 약간 안 돼요. It just feels like wrong for me to sound too English and I can't explain why. 그래서 그 저는 이거 할 때 뭐 저는 그 미국처럼 해야 돼요. 자기 그렇게요.
1: 아 그러면 your skin makes me cry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네. 표현할 수 있어요?
0: 탐욕처럼 Your skin makes me cry. like that, right? One's and like
1: yeah,
0: soft.
1: Yeah.
0: But I would probably do like, oh, 모르겠어요. 아, 저 스타일로 yeah. your skin makes me cry.
1: Your skin 약간, is some,
0: 약간 yeah, skin. 코소리 맞아요. Your skin makes me cry.
1: 아하, 네.
0: 예, 좀 달라요.
1: 어,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자기 스타일로 하면 제일 뭐, 낮아요.
1: 아, 네. 아, 고맙습니다.
0: 제 생각에.
1: 아, 저도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가요도.
0: 예.
1: 그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미국 출신의 사람이 아~ 한국 와서 부르면 약간 엄청 발음이 외국 사람처럼 발음하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들도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노래들도 히트 치면 근데 그 사람처럼 부르면 사람들이 옆에서 웃어요.
0: 맞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Oh, and actually I got a note. So thank you PD for looking that up for me. So Radiohead was sued for that song for Creep. They were sued for plagiarism by songwriters Albert Hammond and Mike Hazelwood. They were in the band The Hollies. 그 Hollies 그 들어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몰라요.
0: 진짜 유명한 노래 많아요. 그 70년대 Hollies. 밴드.
1: 아.
0: You know. 있어요. 있어요.
1: Yeah, 많이 있어요.
0: 그 곡 The Air That I Breathe, The Air That I Breathe had a very similar chord progression to Creep, so they did sue them for that. And actually, I'm going to give you some really nerd knowledge. Albert Hammond is from The Strokes, The Strokes guitar's father. I can't remember his name either. But okay, cool. So yeah, we got a lot of messages on that as well. You got a compliment. I saw Shinbi Nim said. Sounded so good,
1: yeah.
0: right? So well, yeah,
1: yeah,
0: good performance. So you mentioned Gayo. Are we gonna do a Gayo song as well?
1: Yeah, yeah.
0: Can we do that?
1: Yeah. 마지막 노래. 네.

0: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smile?
1: 아,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갔어요.
0: 아,
1: 하지만
0: so
1: 너
0: cool.
1: 노래를 잊어먹지 않았으니까. 네.
0: So if you're watching us on NoTube, you can guess like, okay. So for example, watching us on NoTube is Shinbi-nim. All right, I'm going to do my best. Oh, can he see that? Oh, okay. Do you want to see? 여기에서
2: 집에서 노는 우쿨렐레 있는데 TJ님만큼 하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하나요? 독학으로 가능한가요? 어, 독학으로 가능. 저 독학으로 가능하죠. 저도 독학으로 했으니까요.
0: 아. 네.
2: 그 예. 좋아하는 노래부터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네.
0: 독학 다시 독학.
2: 독학은 혼자서.
0: 아, 혼자서. 아. Very cool. So, like, anybody watching us on NoTube or just listening as a listener on the radio, you would never know he made a mistake. But even just his performance, yeah, I made a little mistake, but no big deal. Self-study. Ah, how do you say self-study in Korean one more time?
2: 독학.
0: 독학.
2: 네, 독학.
0: 독학.
2: 학교 할 때 독학.
0: 알겠습니다. 독학. Self-study. Cool. Awesome.
2: Self-study. 독학이 self-study군요.
0: Yeah. Self-study 잘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Taejun, this was a lot of fun for me. 재밌었어요?
2: 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너무 반가웠어요.
0: 에, 네, 어, 맞아요. 우리 네, 공연.
2: 우리 친구. 예. 네.
0: 공연 같이 합시다.
2: 어, 공연 같이 하죠. 어, 좋아요.
0: 그렇죠.
2: 너무
0: 예?
2: 좋아요.
0: 맞아요?
2: 예, 굿.
0: 좋습니다. All right, so of course Taejun will be back next Monday. You do this every Monday. Fantastic. Definitely stay tuned for that every Monday. And let's I tell you what. We're going to take a shall we take a song break? Let's do that. We're going to take a song break. Taejun, thank you so much. Yeah. We'll see you next Monday.
2: Yeah, see you next Monday. Thank you.
0: All right. Yeah. So good. All right. And we're going to listen to Raging Fire by Philip Phillips, and then we'll be ba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박선 씨는 폭염특보와 8일째 이어지는 열대야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전력 수급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오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 상담과 응급 잠자리 운영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전력 수요 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적정 냉방 온도 유지 등 에너지 캠페인을 벌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1: Busan City has reviewed its response measures to protect vulnerable residents and ensure a stable power supply as a heat wave advisory remains in effect and tropical nights continue for an eighth consecutive day. Busan Mayor Chun Jae-soo visited the city's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 today to inspect counseling services and emergency shelter operations for homeless people. He also met with officials from relevant agencies to discuss measures for managing electricity demand. The city plans to promote an energy-saving campaign, encouraging residents to maintain appropriate indoor cooling temperatures while working to ensure a stable electricity supply.
0: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대표가 공석이 되면서 업무 공백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은 지난달 박형준 전 시장과 함께 퇴임했으며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기관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부산시의회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사청문 대상 확대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1: Concerns are growing over prolonged disruptions at Busan City-affiliated public institutions as leaders of positions as 12 city-affiliated public institutions remain vacant. The agency chief stepped down last month along with former Busan Mayor Park Hyung-jun, and delays in appointing their successors are expected to affect the operations of the institutions. To minimize the leadership vacuum,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has postponed its review of an ordinance that would expand the scope of confirmation hearings for mayoral appointments.
0: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회 2년차 출석률과 법안 발의 실적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실련 조사 결과 의원 18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2.7%로 1년차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도 411건으로 28% 줄었습니다.
1: Attendance rates and legislative activity of Busan's National Assembly members both declined during their second year in office.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Busa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the average plenary session attendance rate of the city's 18 lawmakers fell to 82.7%, down 3 percentage points from their first year. The number of bills they introduced as primary sponsors also dropped by 28% from the previous year to a total of 411.
0: 부산 지역 카페가 10년 전보다 3배로 늘면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 발표에서 부산시 카페 사업지수는 지난해 9,18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3년 생존율은 43.7%에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창업보다 폐업한 카페가 더 많았습니다. 구군별로는 부산 진구가 가장 많고 해운대구, 동래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1: The number of cafes in Busan has tripled over the past decade, making it the city with the largest number of cafes among Korea's six major metropolitan cities. According to the Dongnam Regional Statistics Office, Busan had 9,182 cafe businesses as of last year. However, the three-year business survival rate was only 43.7%, and more cafes closed than opened last year. By district, Busan Jingu District had the highest number of cafes phase, followed by Haeundae-gu District and Dongnae-gu District.
0: 부산시는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551억 원 규모의 미래 산업 선안 펀드 2호를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자금을 통해 2,5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친환경 AI 디지털 전환 기업의 성장 자금을 지원합니다.
1: Busan City will launch its second Future Industry Transformation Fund worth 55.1 billion won to support the growth of local businesses and accelerate industrial transformation.
0: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기온 3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1: Busan will remain very hot tomorrow with a morning low of 26 degrees and a daytime high of 35 degrees Celsius. Both the UV index and humidity levels will remain high, so people working or spending time outdoors are advised to take extra precaution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un Kim.
0: 홍정화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잉글리시. 아, 내가 북이로 보이냐?
4: Boogie.
3: Oh yeah.
4: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3: 아,
4: 뭐 뭐야 뭐 달기 달걀 귀신인가?
3: 아, 민선배 뭐야? 달걀 귀신. 내가 지금 뽀얗긴 한데 뭐 조랭이 떡 귀신 아닌 거지? 아, 그게 아니라 아, 요즘 너무 더워 가지고 이 괴담이 유행이잖아요.
4: 아. So, because a scary story sends chills down your spine and makes you forget the heat. Boogie.
3: Oh.
4: Don't look behind you.
3: 아!
4: 뒤를 돌아보지 마.
3: 아! 나 오늘 앞에 못 보고 방송할 거야.
4: 어차피 목 못 돌리잖아.
3: 잠깐 민수 잠깐만. 나 돌 수 있어. 다시 돌아오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아무튼 부산 여러분들, 저 대신 제 뒤에 있는 뭔지 좀 이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알았죠? 여러분의 히브리 영어 친구
4: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아, 무서워. 반갑습니다, 부산 여러분들. 월요일스타 컵쟁이 칼매기 북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 신,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네, happy happy Monday, Boogie in the house.
3: 뿌리뿌리뿌. 에요 에요.
4: 요요요 Boogie.
3: 오요요요.
4: 오늘 뭐 어디 면접 있었어요?
3: 어, 무슨 면접이요?
4: Why the colored white shirt?
3: 아, 이거 그 셔츠가 아니라 그. 아, 셔츠를 맞는데
4: 네.
3: 피키 셔츠라고.
4: 네네네.
3: 면접 볼 때 이런 걸 입나요? 약간 그냥 깔끔한 셔츠 입지 않나?
4: 일단 영어로 이거 colored shirt.
3: Colored shirt.
4: 혹은 뭐 브랜드 네임이긴 하지만 그 뭐 포땡 셔츠 있잖아요.
3: 포땡 셔츠?
4: 그렇죠. 그거로도 미국에서 이 그 컬러가 있으면 무조건 뭐 그 셔츠라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3: 하나가 있으면은.
4: 네네네.
3: 근데 그게 하얀 거 입어서 그런가? 이게 약간 그냥 흰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카메라에 뭔가 이게. 약간 분리되지 않고.
4: 맞아요. 근데 컬러에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묻었네요, 북이. 먹다가 흘렸어요?
3: 아, 그게 아니라 제 이 서울에 이번에 그 네. 라이선싱 태워 갔을 때
4: 네.
3: 그때 양머리자 확대지만 너무 무서워. 공포 특집인데 너무 무서워. 그 양머리랑 같이
4: 네.
3: 이제 화이트 톤 맞춘다고 그때 입었던 건데 가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묻었어요. 이거 드라이클리닝 막 했는데 깜빡했네 이거.
4: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의 흔적이네요.
3: 아, 그럼.
4: 네.
3: 여기.
4: 맞아요. 자, 여러분, Happy Mon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and a big hello to everybody watching on YouTube. 여러분, 우리 All Star English 100배 더 재밌게 보고 싶으면 듣고 싶으면 너튜브로 들어오세요. 오, 깜짝아. 이거 뭐야? 이거 All Star English 이거 고스트인가?
3: 점점 욕심내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많아졌어. 뭔가 효과가 많아졌어.
4: 네. 부장님, 그거는 우리 리허설 할 때 씁시다. 우리 라이브 방송 때는.
3: 아, 이제 너무 좋아요.
4: 네. 자, 북이 근데 이거 좀 희한한

0: 부장님 저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탈 로고로 네오튜브 화면에 박으면 네 우리 부스타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쵸? 그쵸 부스타분들?
1: 어 대답 없대 대답
0: 대답하세요 부스타분들 그쵸?
1: 아니요.
0: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기 and for 부스타분들 진짜 희한한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 희한한 질문?
0: Have you ever gotten goosebumps from a receipt? 여러분 영수증 받고 소름 돋아 본 적 있어요?
1: 소름 돋은 적?
0: 네.
1: 나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어.
0: 언제요?
1: 아, 주말에 그냥 적당히 먹은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하나 먹고 좀 이렇게 배가 젊어서 좀 먹고 이렇게 추가 하다가 네. 계산을 했는데 영수증이 약간 보통 자 계산입니다 띠리리리리 영수증이 근데 약간
0: 맞아요.
1: 자꾸 늘어나가지고
0: 이 프린팅에 계속 나오고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올 때 소름 돋죠.
1: 맞아요.
0: Right, so you get goosebumps when that happens. Now 이런 소름 말입니다. I'm talking about goosebumps you get from this. So these days, creepy receipts are going viral on social media. So what they look like? They just look like normal receipt, right? Except they come with a spooky warning instead of a regular message. 어떤 커피점에서요 커피를 사면 아주 오싹한 문구가 영수증에 찍혀 나오면서 화제가 됐거든요.
1: 민수님 잠깐 오싹한이요?
0: 뭐라고 했어요 저거?
1: 그 혹시 일본의 그 지명인이 오사카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아니 그 난 거기 가봤는데
1: 오사칸
0: 오사카 그 오사칸
1: 오사칸
0: 오사칸
1: 오사칸 약간 저 신칸센 이름 같기도 하고
0: 오사칸
1: 맞습니다
0: 네 오사칸 그렇죠
1: 네 오사케요
0: 오사칸
1: 아우 좋았어
0: 네 오사칸 문구가 영수증에 박혀있대요. 이거 영수증 괴담이라고 부르는데 북이 이거 봤습니까?
1: 영수증 괴담?
0: 네.
1: 그 절대 뭐 제가 겁이 많아서 이렇게 안 찾아본 건 아니고 뭐 저는 뭐 겁 안 납니다. 뭐 어떤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0: Well, actually, 괴담 aren't just about getting scared these days. These days, MZs are enjoying them as a fun way to cool off during the summer. 북이 뭐 공감 안 돼요? MZ 아닙니까, 북이?
1: 저는 약간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게?
0: 그렇죠 이게 어떤 이렇게 말이 썼는지 이 영수증에 그러니까. 궁금하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알려줘. 오 오랜만이다. 뭐야?
0: 빨간 수박 주스나 토마토 스무디를 주문하면요.
1: 하면
0: 이런 문구가 영수증에 나옵니다. 문구가
1: 네. 문구.
0: 문구. 진짜 이 귀에 계속 부장님이 들어오고 있는데
1: 분위기 잡아
0: 오히려 이게 진짜. 더 무섭습니다. 부장님 지금 귀에 들어오는 게. 네, 문구가 나옵니다. For example, don't leave any trace of the red smoothie. 붉은 스무디의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Even if the fruit gets stuck in your straw, don't stop. 빨대에 과육이 걸려도 멈추지 마시오.
1: 어머냐.
0: Even if you feel something behind you, focus on your drink. 등 뒤에 서늘해도 음료에 집중하시오. 북이 안 무섭지? 이거 연기였죠?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이 섬에 약간
0: 네
1: 무서워. 어디에서 무서워야 되나 약간 일단은 분위기 만들어주고 해서
0: 아니요 저도 솔직히 생각한 게 솔직히 my honest opinion Rather than on the receipt, 영수증에 이 문구, 부장님 맞으세요? 문구?
1: 문구?
0: 이 문구가 적혀있는 것보다
1: 어디?
0: 오히려 주문하면서 그 바리스타나 그 뒤에 서빙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조금 더 오싹한 느낌 줄 것 같은데
1: 하면서 바리스타가?
0: 네, 자 주문해보세요, 부기
1: 뭐로 주문해야 될까요?
0: 일단 그 토마토 주스 하나
1: 토마토
0: 주문하세요
1: 주스, 이게 토마토 주스 하나 부탁드립니다.
0: 네, 토마토 주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1: 어디 주세요?
0: 근데 고객님.
1: 어디?
0: 붉은 스무디의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1: 저는 스무디 말고 주스 시켰는데요.
0: 진짜. 몰입이 안 되네,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I think that's more scarier than having it printed on the receipt. Don't you think? 아닙니까?
1: 근데 뭐 일단 이런 영수증을 받으면서 그냥 하나의 어떤 공포 놀이 체험이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So it's called experience marketing. People don't just buy coffee anymore. They buy a

0: fun story to share. 이 직접 경험하는 이 남양 마케팅 인셈이죠.
1: 남양 마케팅.
0: 남양 마케팅. 네. 근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이게 커피 막 원두나 이런 거 살 때 오히려 그 회사의 뭐 스토리나 안 그러면 뭐 특별한 그 나온 뭐 product, right? New product and new release. I like to like listen to the story behind it.
1: 오.
0: Don't you, Boogie?
1: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요?
0: 네.
1: 그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 적혀 있는 거.
0: 어, 잘 이해 하긴 하네.
1: 아, 미선배. 비하인드 얘기하고 네. 뭐, 카페에 뭐 커피하고 뭐 바이 살 때 얘기하면은 아, 그 정도 유치 정도 할 수 있지.
0: 일단 뭐 그렇게 말하다고 합시다.
1: 나 틀렸어?
0: 아니요, 근데 거의 맞았어요.
1: 오?
0: 근데 부기한테 이 질문 처음인 것 같은데. 오케이. I think this might be a first time asking you. 부기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What's the scariest thing on the planet for you?
1: 오, 저는 제일 무서운 거요?
0: 네.
1: 오, 하루아침에 갑자기 행사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
0: 어, 맞죠.
1: 뭔가 부산에서 큰 행사하는데
0: 네.
1: 약간 막 이렇게 피드가 올라와요.
0: 네.
1: 근데 부기를 부르지 않았어.
0: 맞아.
1: 하아!
0: 나도 비슷하게.
1: 내가 가야 되는데 왜?
0: 나도 비슷하게 가끔씩 아니라 한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이 일이 있는데요.
1: 어?
0: 부장님이 연락 와서 민수 우리 뭐 다음 주 뭐 방송 없어요라고 이랬는데. 네? 우리 끝인가요라고 하는데 아 무슨 뭐 행사할 때 녹음할 때 그게 나간다고 막 하면서 네 차라리 저한테 그런 말씀 드릴 때 그 말이 먼저 앞에 갔으면 어떨까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1: 네. 일부러 그 민수 내가 봤을 때는
0: 네.
1: 한번 기강 잡으려고
0: 맞아요.
1: 일부러 끊어서 얘기하는 거지.
0: 이런 거 있잖아요. 민수 뭐 다음 주 월요일 나오지 마세요.
1: 아 그치. 약간
0: 이거 why 이유를 차라리 앞에를 놓고 그쵸.
1: 먼저 목적을 얘기하려고.
0: 네.
1: 그 민수님 궁금한 게
0: 네.
1: 연락 와가지고 민수 다음 주 나오지 마세요 이거랑
0: 네.
1: 민수 네. 좀 할까요?
0: 어우 이게 너무 무서워.
1: 어떻게 너무 무서워요?
0: 이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Do you have time to talk?
1: 어.
0: 이 말 어 나 그냥
1: 오
0: 그냥 아니요라고 해요.
1: 지금 바빠요.
0: 맞아 아니요.
1: 어 요즘에 민수 그거 있잖아요. 그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 이것만 끝내고 얘기할게요 하는데
0: 네.
1: 그 일이 끝나지 않아.
0: 맞아. 네. 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요, for me the scariest thing in the world, scariest sound라고 해야죠. The scariest sound in the world for me.
1: Scariest sound.
0: 갑자기 집이 조용한데요.
1: 조용한데?
0: 우리 딸 방에서 아 아빠 잠깐만 이리 와봐.
1: 어.
0: 아 어떡해 아빠 잠깐 이리 와봐.
1: 아 잠깐만 이리 와봐.
0: 이 이리 와봐가 무슨 일인지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
1: 네. 뭔지 알 수 없는.
0: 그렇죠.
1: 아, 원래 이제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서는
0: 네.
1: 그 미지의 무언가에서 오는 공포감이 크잖아요.
0: 저 방금 제 딸 동물이라고 불렀어요?
1: 아니요. 동물과 사람들. 나는 갈매기니까.
0: 아 그렇죠.
1: 동물과 사람들은
0: 되죠, 그쵸.
1: 그 미지한 곳이 있는.
0: 맞아요. 네.
1: 근데
0: 네.
1: 민지민 나도 하나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0: 뭐 해보세요.
1: 나 혼자 있는데
0: 네.
1: 갑자기 나도 모르는 방구 냄새가 난다.
0: 어.
1: 무섭죠?
0: 아니 근데 do you know your own 방구 smell?
1: 어, 뭐라고요?
0: 그게 자기 냄새를 알 수 있나요?
1: 뭐 내가 안 꼈는데 냄새가 나.
0: 아, 안 꼈는데 냄새가 날 때.
1: 그치.
0: 맞아요.
1: 오사카죠?
0: 자, 오사카죠 여러분. 그런 순간. 자, 오사카일 때 영어로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무서운데 무서운 상황에서 누가 영어를 써. 맞죠?
1: 그러니까.
0: 근데 여러분 알면 좋아요.
1: 아.
0: 알면 좋아요. 방금 나 소름 돋았어.
1: 소름 돋았어.
0: I got goosebumps.
1: 아, I got goosebumps.
0: I got goosebumps.
1: 오, 발음이 재밌다.
0: 네, goosebumps. Goose가 뭔지 알죠?
1: 그거잖아. 새 거위.
0: 아, 맞아. 거위인데 거위도 이렇게 새니까 이 털을 다 뽑으면 그 범프가 많잖아요. 부기도 털 다 뽑으면 그 범프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그렇잖아요.
1: 그치. 아, 닭살 돋았어. 이런 느낌.
0: 맞아. 닭살 돋았어. 네, 영어로는 치킨이 아니고 goose입니다. Goose. 그래서 I got goosebumps이라고 하죠. 네. 저거 진짜 동굴이 오싹하다.
1: 등굴이 오싹하다.
0: 아, 등굴이 동굴이.
1: 민선배 오늘 약간 민선배 발음 냉면 특집이구나 이거.
0: 등골이 오싹하다.
1: 등골이 오싹하다.
0: That creeps me out.
1: That creeps me out.
0: 그렇죠. That creeps me out. 어 진짜 오싹해.
1: 크립스가 등골이에요?
0: creeps me out. 완전 그냥 나를 소름 돋게 그냥 오싹한 그 느낌을 준다.
1: 아 나를 오싹하게 만든다.
0: 만든다. Creep out라고 하죠. Creeps me out.
1: 네.
0: Creeps me out. 그리고 요즘 그 MZ보다 이게 초등학생들 저희 딸도 이 괴담 같은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괴담은요 영어로 creepy pasta라고 합니다.
1: Creepy pasta.
0: 네. Creepy pasta는 보통 인터넷에 올라오는 괴담인데요. 이 creepy 아까 말했던 이 오싹한 그리고 copy paste의 합성어로 creepy pasta라고 합니다.
1: 오~
0: 네, 왜냐면 인터넷에 하면 이게 친구들끼리 이 괴담을 나누면
1: 그쵸, 이게 그쵸.
0: Control C, Control V 하고 문자로 보내잖아요, 맨날.
1: 아 이게 복사 붙여넣기로 기회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creepy pasta입니다.
1: creepy랑 copy.
0: 네.
1: 근데 pasta라고 하니까 약간 무슨 약간 좀 바삭한 파스타 뭐.
0: 그쵸.
1: crispy pasta.
0: crispy 아니고 creepy pasta입니다.
1: crispy 아니고 creepy.
0: 자, 여러분 Boogie in the house. That means time for Boogie Quiz.
1: 아 좋습니다. 놀이동산 가면이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귀신의 집이거든요. 내가 포기로 보이. 아 그렇다면 이 귀신의 집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0: 자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A ghost room. B. A scary home. Or C. A haunted house. What do you call 귀신의 집 in English? A. A ghost room. B. A scary home. Or C. A haunted house. 여러분, send in your answers to #9050. 정답을 샵 9050으로 보내주시고요. 한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2부의 문자 요정이 오늘 퀴즈 참여한 분들 중에 정답 맞추신 분들 아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보내주세요.
0: 자,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문자 여정의 아 날씨 여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오늘 무슨 오늘 남양 특집 맞아? 약간 다 틀린 특집인 것 같아. 민섭이 오늘 발음 여러 번 틀리고 말이야.
2: 네, 일부러 했습니다.
1: 일부러 그런 거죠?
2: 네.
0: 뭐 다 월요일이잖아요.
1: 그리고 그렇죠. 날씨 여정 네. 평소 들어오는 타이밍보다 약간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이거 약간 한 박자 늦게 들어왔어.
0: 올라간 줄 몰랐어요. 네네. 자 이제 날씨 여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 시간은 문자를 읽는 시간은 아닙니다. 읽는 시간은 아닌데 문자를 하나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뭔데
0: 우리 둥피님께서요 들어오시자마자 날씨 요정 I need to talk 더워 죽겠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문자가 왔는데 우선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 기준으로요 오늘 최고 기온이 36도였거든요 제가 올해 지금까지 전해드린 예보 중 역대 최고 기온이었는데 Well, that record didn't last very long. 내일 바로 또 깨질 예정이겠습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26 degrees. 오늘과 똑같겠고요. And high of 오늘보다 1도가 높은 37도 37 degree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rystal clear skies all day. 그래서 완전 말 그대로 강한 햇볕을 그대로 맞으시겠고요. 그리고 습도는요.
1: 맞는다고요?
0: Around 35 degrees. 습도는 35%로 it's going to be a dry 35%. 네. It's going to be a dry heat. 순수한 더위만 가득하겠습니다.
1: 네. 제가 봤을 때 네네네.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두 분 없어질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0: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expression이 있는데 it's getting out of hand. 이 뜻이 상황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도가 지나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It's going to be a 37 degrees tomorrow. The heat is getting out of hand. 내일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위가 정말 도를 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미세미야, I got goosebumps.
2: 진짜 저도
1: 소름 돋는다 진짜.
0: 근데 맞아요. 더위와 상관없는 한 곳이 있습니다.
1: 어디죠?
0: 어디냐면요.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와우.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2: 네.
1: 뻔뻔하게 소름 돋았어요.
2: 근데 우리 부스타분이 말입니다. 나 사람도 덥고 보기도 덥고 낙지도 너무 덥고요.
1: 낙지요? 네. 낙지 탕탕이?
2: 네, 낙지현이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1: 낙지 숙해?
2: 근데 질문 하나 왔어요. 우리 문자 요정에 날씨 요정은 등에 땀띠 안 나요? 라고.
3: 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2: 이번 진짜 아무리 더워도
3: 없어요.
2: 풀 헤드 투 토 데님으로 입고 있습니다.
1: 맞아.
2: Right. 네, 자 날씨 요정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바이.
1: 바이바이.

0: 북이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북이
1: 렛츠고!
0: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북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북이.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북이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2: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2: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미!

0: 손흥민 BTS
1: 보기 렛츠고 기록! 부산이 속도 게이트로 만족하시오 합격! 글로벌 대전을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의 글로벌 성장 팀원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만 갈매기 부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스 시글.
0: 상황별 영어도 챙긴다.
1: 시츄에이션 잉글리시 집중.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윙.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세팅 완료.
0: 네. 올스타 엔터테인먼트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는 거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넘어가기 전에 아까 유조님이 그 날씨 조정 등에 땀띠 안 나요라고 했는데 근데 땀띠 영어로 뭐예요?라고 이 질문이 왔습니다.
1: 땀띠.
0: 네, 땀띠 영어로는 두 가지.
1: 나라.
0: 뭔데요?
1: 땀띠 스웻벨트.
0: 스웻벨트. 틀렸습니다.
1: 잠깐만. 너무 세게 친 거 아니에요?
0: 아니 오늘은 그 원래 자일러폰 아니고 완전 풀 세트니까 자일러폰을 갖고 왔거든요.
1: 화려하다.
0: 아니 근데 원래 쓰는 자일러폰을 그냥 앞에 있는 거 띵동동동 이렇게 치면 되는데 여기는 이 노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1: 지금 잘 맞출 수 있어요?
0: 이거 C죠. 도. 도가 C지. 이렇게 하면 되죠. 보기.
1: 땡입니다. 땡.
0: 틀렸으면?
1: 경쾌한데요? 네. 땡기 말고 경쾌하다.
0: 자, 아까 sweat belt가 아니고요. 네. heat rash. heat rash 혹은
1: heat rash?
0: 네, prickly heat라고 합니다. prickly heat.
1: prickly heat. prickly가 무슨 뜻인데요?
0: prickly가 뭐가 이렇게 특히 피부에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 있으면 그 느낌 있잖아요. 토독토독한 이렇게 올라온 느낌 이렇게 만지면 그게 prickly 한 느낌입니다.
1: prickly 한 느낌.
0: 네, prickly heat라고도 할 수 있죠. 땀띠를. 네.
1: 땀띠. 아, 오돌토돌 그런 걸 말하는구나.
0: 맞아요.
1: prickly heat.
0: prickly heat.
1: 자,
0: let's get it. 오늘의 부기 도전 어떻게 됩니까?
1: 주세요. 달콤한 그맛 아이스크림 케이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0: 이런 노래 있어요?
1: 아, 잠깐만.
0: 그냥 붙이는 거죠.
1: 민석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아니 우리 작가님이 이런 노래 이게 랩벨벳 버전으로 부르라고 했는데.
1: 달콤한 그맛 아이스크림 케이크 몰라 이거?
0: 저는 이런 노래 있어요, 피디님? 있어요?
1: 잠깐만. 이거 의미 높아서 그래.
0: 아, 그래요. 아, 레드벨벳 이게 여성 아이돌 그룹이니까 의미 좀 높다.
1: 네네네. 원래 달콤한 그만.
0: 네, 이거 알아요. 이 노래 알아요. 죄송해요. 이 노래 알아요. 네네네.
1: 쉽지 않죠.
0: 달콤한 아니고 달콤한.
1: 맞아. 원래 의미 너무 높아요.
0: 네.
1: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0: 당연히 아이스크림.
1: 아, 그치. 뭐 빙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지만 역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

0: 아이스 아이스크림이 어, 안 돼 있다.
1: 아니 그 아이스에 R 발음도 안 들어가는데 왜 R 발음을 내?
0: 아 뭔가
2: 아이스크림
0: 있어 보이게 아이스크림 하고 싶었는데
1: 맞아요. 어, 좋았어요. 방금 아이스크림.
0: 네. 아무튼 한 입만 먹어도 더위가 샤르르르 녹아고 녹아내리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렇죠.
1: But did you know that ordering ice cream in English can be trickier than you think? 우리가 늘 먹는 아이스크림 영어로 주문하라고 하면 의외로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0: 어, 이거 어렵다고요?
1: 네.
0: 그냥 가가지고 디스 하거나 네. 아니면 바닐라 주세요. 뭐 초코 주세요. 어, 스트로베리 주세요.
1: 아, 그렇게 할 수 있긴 있는데 북이 뭐 외국 나가 있으면 그래도 여기 그래도 말 좀 하고 싶다라고 그런 기분 느낌 생각 있을 거잖아요.
0: 말하기보다 빨리 먹고 싶은데요.
1: So, it's the pronunciation of the words, of the flavors. You know, the flavors, the words, they're not as easy as they look because many ice cream flavors have words that are difficult for Korean speakers to pronounce.
0: 왜 어려운 건데 이게?
1: Well, a couple reasons. First, English has sounds that doesn't exist in Korean.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가 많잖아요. 네, 북이.
0: 언니.
1: 스 해보세요.
0: 스.
1: 어, 북이 된다.
0: 아, 그럼.
1: 네, 르 해보세요.
0: 르.
1: 그쵸, 북이. 네. 자, second, many words aren't pronounced the way they're spelled. 철자와 발음이 다른 단어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the third, English word stress is very important. So if you stress the wrong syllable, the word can sound very different. 이 강세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 거니까 because summer means ice cream. And if you go out, let's say, to the US or English-speaking countries, you're going to have to order ice cream or gelato. In, of course, in English. 그래서 오늘 북이 도전할 준비 됐습니까?
0: 이거 그래도 일단 여름이 더우니까 먹어야 되니까.
1: 그렇죠.
0: 도전하겠습니다.
1: 아이고 좋아. 아이, 도전함. 자, 북이. I'm going to show you some ice cream flavors. 응? And I have pictures of it. 북이 이게 모니터로 보이죠? 그렇죠?
0: 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1: 네, so I'm going to put for 북이 and for our people watching on NutTube, I'm going to put up some ice cream flavors one by one. 지금부터 아이스크림 맛을 영어로 보여 줄 건데요. 자, 북이가 자신 있게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틀리면 제가 수정을 해 드릴게요. 오케이, 아. 북이? Fair enough, right?
0: 미선배 수정할 거 없을 거예요.
1: 네, 총 수정할 거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총 6개입니다. 자, 북이가 과연 몇 개나 제대로 발음을 할까요? 우리 풋사 여러분들도 네, 한번 맞춰보세요, 오케이? 네, 자, 북이, are you ready?
0: 어, I'm ready.
1: 자, 아이스크림 flavor number one 부탁할게요.
0: Give me up. 오, 아, 이거 피스타치오. 아, 이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1: 영어로, 그쵸.
0: 한국말로는 피스타치오지만.
1: 네.
0: 피스타치오. 어때요?
1: 잠깐, 벌에 뭐 물렸어요?
0: 피스타치오.
1: 자, 벌써.
0: 아! 왜?
1: 네.
0: 어, 느낌 살렸는데.
1: 이 한국어 발음을 피스타치오라고 많이 하죠?
0: 어때요?
1: 네.
0: 근데 멋있어.
1: 이 영어 발음으로 하면요. 자, 북이 따라하세요. 피스타치오.
0: 피스타치오.
1: 피스타치오.
0: 피스타치오.
1: 네, 이 중간에 이 STA, 스타를 가장 강하게 해야 돼요. 피스타.
0: 어.
1: 네, 피스타하고 이에 CH라고 스펠링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CH라고 ch 발음을 하지 말고요. sh 발음을 내야 됩니다.
0: 어.
1: 네, 그래서 피스타치오처럼 네 박자로 말하면 쉽습니다.
0: 오.
1: 자, 북이 따라 보세요. 피스타치오.
0: 피스타치오.
1: 피스타치오.
0: 이거 아주 쉬워. 피스타치오.
1: 좋아요.
0: 어때요?
1: 자, 두 번째 아이스크림 플레이버 주십시오. 주십시오.
0: 아,
1: 이거.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0: 아, 미 선배.
1: 네.
0: 되게 자신 있지.
1: 아, 해보세요.
0: 바닐라.
1: 네.
0: 바닐라.
1: 아니, 혀를 조금 이게 너무 혀가 어떻게 부었나 오늘 북이? 네.
0: 바닐라.
1: 에이, 바닐라 그냥 한국어 발음이고요.
0: 어, 오케이. 바닐라.
1: 어.
0: 아, 바닐라. 아. 오, 뭐야? 맞았어?
1: 자, 일단 줄게요, 이거는. 네.
0: 진짜?
1: 일단 북이의 발음을 할 수 있는 만큼 갖고 했으니까.
0: 오.
1: 네. 자, 북이 따라하세요. 바닐라.
0: 잠깐만. 미선배.
1: 네.
0: 이 정답 준 게 더 기분 맞대.

0: Vanilla. 네.
1: Vanilla.
0: Vanilla.
1: Vanilla.
0: 이 버가고 버. 버.
1: 비 아니 위에인데 왜 버예요 버?
0: 버 이게 버니까요.
1: Vanilla.
0: 어 맞아요. 그게 바로. 바닐라였습니다.
1: 근데 왜냐면 아까 제가 했던 발음이 왜 뒷능력이 해줬던 거예요?
0: 근데 여기서요 이 nil 중간에 nil nil의 강세 바닐라보다 버닐라 이거 버가고 브 발음을 넣어야 되죠. 바닐라.
1: 아 그러면은 바닐라 발음은 a를 네. 전부 다 o로 하면 되겠다.
0: 버
1: 버닐라.
0: 바닐라.
1: 바닐라.
0: 바닐라. 네.
1: 바닐라.
0: 좋아요. 자 다음 아이스크림 플레이버 주십시오. 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아! 맛있어 맛있어.
1: 드디어 알이 나왔구만. 네.
0: 이거는 근데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1: 이거 그지 라즈베리.
0: 아 라즈베리. 그럼 일단 영어 스펠링을 한번 해봅시오.
1: 라즈베리.
0: 오 다시 한번 더.
1: 라즈베리. 와 진짜?
0: 네네네네 맞아요. 자 여러분. Raspberry입니다.
1: 약간 또 다르잖아.
0: 아니야, 맞았어. 그 정도는 I'll give it to you. I'll give it to you.
1: 네. 라즈가요, 레즈는 레즈 약간.
0: Raspberry입니다.
1: Raspberry.
0: 네, 이 P는 거의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 Raspberry라고 하면 안 돼요. 네.
1: 내가 할 줄 알았죠.
0: 네, Raspberry. 그래서
1: 할 줄 알았다고요.
0: Raz에 이 강세를 줘야 됩니다.
1: Raz.
0: Raspberry.
1: Raspberry.
0: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아이스크림 맛 주십시오.
1: 뭔가요?
0: 오, 나 이것도 맛있어.
1: 아, 이거 완전 고소하잖아.
0: 맞아요, 맞아, 맞아. 이거 그 하와이 가면 그 이 초콜릿 팔잖아요.
1: 저 자신 있어 이거. 마카다미아.
0: 오, 다시 한 번 더.
1: 마카다미아. 진짜?
0: 진짜 이거는 뭐지 지금 이게 몇 번째 거예요? 네 번째 거잖아요. 이 네 개 중에 제일 맞았어요.
1: 제일 맞.
0: 자, 마카다미아입니다.
1: 잠깐만, 약간 또 다른데 이거. 약간 뒤가 약간 나 다미아인데 네임이야?
0: 마카다미아.
1: 마카다미아?
0: 네, 맞아요. 이 마카다미아, 이 day의 중간에 da의 강세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카다미아라고 해야 됩니다.
1: 마카다미아.
0: 네, 마카다미아 flavor please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1: 가서 아이크림 먹지 말까? 네.
0: 보기 뭐냐면 저는 이게 딩동댕 주는 이유가 부기가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외국에서는 이해는 할 거다.
1: 아,
0: 네.
1: 약간 최소의 마지노선이네요.
0: 네네네. 오오오. 자 다섯 번째 아이스크림 맛입니다.
1: 하! 아! 미선배 나 이거 영어 발음 자신 있어.
0: 아 진짜요?
1: 아 그래 그래 그래.
0: 자 여러분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부기 그만큼 자신 있대 여러분.
1: 제발 나에게 자신 있어.
0: Alright, let's listen to Boogie. He has that much confidence in this word. 자 부기 give it to us.
1: 초콜릿. 초콜릿.
0: 자 한 번 더.
1: 초콜릿.
0: 이
1: 초콜릿, 이렇게... 초콜릿 아니고 초콜릿. Give me a chocolate ice cream, please. 아, 오, 어야 밥만 마신 거예요?
0: 자, 왜냐면 이게 뭔지 부기가 말하니까 뭐가 실러볼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1: 아니, 초콜릿, 초콜릿.
0: 네, chocolate.
1: Chocolate.
0: Chocolate.
1: Chocolate.
0: 네, 이 chocolate 이 크를 살짝 넣고 바로 레스로 넘어가야 돼요.
1: 살짝 넣고 chocolate.
0: 그건 아예 없어졌고.
1: 아, 살짝 넣었잖아.
0: Chocolate.
1: 초콜릿.
0: 네, 이 차, 그렇죠. CHO 차로 발음해야 됩니다. 초.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여섯 번째 아이스크림 맛 갑니다.
1: 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쿠키크림 너무 맛있잖아.
0: 이건 저희 딸의 제일 좋아 최애 맛입니다.
1: 어,
0: 자, 부기, give it to us.
1: 보자. Cook and cream.
0: 뭐라고요?
1: Cook. And cream.
0: 방금 요리하고 청소해라 말이야.
1: 아니야, 아니야.
0: Cook and clean.
1: Cook and cream. 아, 아 귀여워. 아, 아 귀여.
0: 여기 일단 너튜브에는 사진에서 뭐 살짝 뭐지 그 글자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건 영어는요. Cookies and cream입니다. Cookies
1: 어.
0: and cream.
1: 어, 다 발음하는구나.
0: 어, 네네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게 쿠앤크잖아요. 쿠앤크.
1: 맞아 맞아.
0: 그렇죠. 한국에서는 줄여서 말하는데 외국 나가서 can I get a 쿠앤크 please?라고 하면 엥?
1: 아.
0: 이 표정 나오니까 여러분 cookies and cream이라고 해야 됩니다.
1: Cookies and cream.
0: 그렇죠.
1: 근데 약간 또 이 음식이다 보니까 네. cook and cream 뭐 이렇게 이럴 줄 알았는데
0: 방금 보기가 cook and clean이라고 아, 말하고 있었거든요. 쿠크는 요리하다, 클린은 청소하다. 네.
1: 이 점이 중요해요. 요리하고 꼭 청소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cookies and cream이라고 하죠.
1: Cookies 네. and cream.

0: 북이 뭐 총 6개 중에 발음 그래도 한 6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 일단 저 쿠킹크림 안 먹을 거고요. 네. 아까 누구였지? 제일 처음에 누구였냐? 그 네. 피스타치오도 먹지 않을 거고요. 피스타치오. 네.

0: 하는 법도 배워야겠죠. 그렇죠?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0: 네. 자, 그래서 보기 here is your first challenge. 우리 여러분, 우리 부스타분들 참여 하십시오. 보기. 바닐라 두 스쿱 주세요를 가장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면요. 초이스가 세 개 나갑니다. A. I want two of I want vanilla two.
1: 오.
0: B. Give me two vanilla scoop. Or C. Can I get two scoops of vanilla?
1: 아, 미선배.
0: 네.
1: 아, 너무 쉽다.
0: 진짜요? 그 정도예요?
1: 그럼 그럼 그럼.
0: 네.
1: 원래 이런 건 미선배.
0: 네.
1: 길수록 정중한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이게 내용이 길수록 정중하고 한 거기 네. 때문에.
0: 네.
1: 어, 바로 맞춰봅니까?
0: 일단 우리 낙지연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일 긴 거를 골랐네요.
1: 아, 그럼 그럼 그럼.
0: 네. 자, 보기 정답은요?
1: Can I get two scoops of vanilla? 에이오 바닐라
0: 맞습니다.
1: 아 바닐라
0: 네 바닐라
1: 바닐라 바닐 바닐라
0: 바닐라
1: 바닐라
0: 자 바닐라 두 스쿱 주세요라고 주문할 때요. Can I get two scoops of vanilla? 네 Can I get 뭐 미국에서 주문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죠. Two scoops of vanilla 바닐라 두 스쿱
1: Two scoop?
0: 네, 뜻입니다. 그리고 이 two scoops of vanilla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이 라떼도 주문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1: 오, 라떼도?
0: Scoops를요, pumps로 바꿔요. Pumps.
1: 아, pumps.
0: 네, 그래서 라떼 주문할 때 Can I get two pumps of vanilla? 바닐라 시럽 두 펌프 넣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1: Can I get two pumps of vanilla?
0: Pumps 두 개니까.
1: Pumps 네. of vanilla?
0: Pumps of vanilla라고 하죠.
1: 오.
0: 네, 왜냐 한국에서는 뭐 바닐라 두 번요 이렇게 하잖아요.
1: 그렇죠.
0: 미국에서는 two times of vanilla 이게 말이 안 됩니다.
1: 오.
0: Two shots of vanilla도 말 안 돼요. 네, shots은 only espresso.
1: 아, shots 네. 이거니까.
0: 그렇죠.
1: 잔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0: Vanilla 시럽은 이렇게 펌프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Can I get two pumps of vanilla, please? 라고 합니다. 자, 보기 다음 퀴즈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Alright, you're at an ice cream shop in New York. Okay,
1: Ooh.
0: The staff asks you, what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say, 와플콘에 피스타치오로 할게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오, 어렵다, 어렵다.
0: 네. A, pistachio cone me, please.
1: 응?
0: B, I'll go with pistachio on a waffle cone.
1: 음?
0: Or C, I'll take pistachio at a waffle cone. 자, 보기 정답은요?
1: 오, 이게 약간 A냐 O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0: 그럼 A는 아예 아니다.
1: 아, 약간 좀 건방지잖아요.
0: 네.
1: 피스타치오 call me please 약간 뭔가
0: 네.
1: 아 피스타치오 콘으로 하나 내놔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0: 아 근데 저는 이게 북이랑 우리 부스타 여러분 최대한 이렇게 좀 도전하는 이게 마음을 주려고 이 퀴즈를 내는 건데 우리 부스타분이 와플에 피스타치오 안 먹을란다
1: 아
0: 이런 문자 보내네요. 아예 한 번만
1: 그래
0: 아예
1: 또 이 아이스크림 약간 녹여가지고 밑에서 와플이랑 같이 씹어먹는 맛이 있단 말이야.
0: 나 근데 그 식감 싫어요. I don't like that texture.
1: 잠깐만 미선배 잠깐만 다들 맞춰보자고 해놓고 말이야.
0: 자 보기 정답은 A, B, or C 네? 맞아요. On a or at a 이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
1: 전 정했습니다.
0: 네
1: 와플콘에 피스타치오를 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0: 네
1: 나의 선택은 I will go with pistachio on a waffle cone!
0: Yeah. 맞습니다! B. I'll go with pistachio on a waffle cone.
1: Pistachio, okay.
0: 네, I'll go with는 그걸로 할게요 라는 뜻의 이 원어민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1: 네. 아, 약간 나 그걸로 가겠어! 이런 뜻이구나.
0: 그렇죠. 그래서 I'll go with 뭐 우리 부스타분들 뭐 피스타치오 말고 그럼 초콜릿으로 가겠습니다. 뭐 I'll go with chocolate on a waffle cone. 이 와플콘에 담아주세요. On a waffle cone 이라고 하죠.
1: 네. 이게 좋다. I will go with 약간 이게 써먹기 좋겠다.
0: 맞아요. 근데 북이 방금 와플콘에 담아달라고 했잖아요.
1: 어때?
0: On a waffle cone. 그러면 여기서 북이 하나 퀴즈 드리겠습니다. How do you say?
1: 갑자기 퀴즈 준다고요?
0: 컵으로 주세요. At an ice cream shop.
1: 컵으로 주세요?
0: 네. 자, 이 초이스 3개 나갑니다, 여러분. A. In a cup, please. B. On a cup, please. Or C. Cup me, please. 정답은요, 보기?
1: 뭘까 보자. Cut me. 미선배.
0: 네.
1: 이것도 약간 보니까.
0: 네.
1: Cut me, please는 아닌 것 같고.
0: 네.
1: In이냐, on이냐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 컵 안에 넣는 거라서 in 같기도 하고.
0: 오.

0: 같기도 하고.
1: 오.
0: 정했다.
2: 자, 정답은요.
0: In a cup, please.
2: In a cup, please.
0: 오.
1: 야.
0: 어, 맞췄다, 맞췄다.
1: 아, 근데 선배가 요즘 뿌듯해, 북이. 요즘 이게 퀴즈 할 때 너무 잘 맞춰요.
0: 미선배 이게 퀴즈 할 때 잘 맞춘다기보다는
1: 네.
0: 잘 추리를 한다고. 유출을 잘하는 편입니다.
1: 아, 아니요, 부기 추리보다 부기가 알아서 이거 하는 것 같습니다.
0: 어.
1: 맞아요. In a cup, please. 자, 아까 우리 와플 콘에 올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럴 때는 on a cup, please. 근데 컵은 뭐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0: 오,
1: 그렇죠. 그래서 in a cup, please라고 해야 됩니다.
0: 미선배 타임 타임.
1: 네.
0: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1: 네.
0: 콘으로 된 컵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1: 네?
0: 콘으로 만들어진 컵은 온이야, 인이야?
1: 어, 자, 여러분. 어. 콘으로 된 컵. 그래도 컵, 어, 그래도 컵 어? 아닙니까?
0: 컵이니까 인인 네. 건가?
1: 그래도 인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0: 인,
1: 저는.
0: 인 온 네. 와플 컵 이름.
1: 네, in a waffle cup.
0: In a 와플 컵. 어, 컵.
1: 맞습니다. 어. 네. 자, 제가 네, 결정 내렸습니다. In a waffle cup.
0: 아, 자, 잠깐만. 뭐야?
1: 자, 그러면 부기. 와, 일단 부기 좀 어려운 아이스크림 플레이버 이름도 발음도 알아보고 주문하는 반복도 알아봤죠.
0: 그럼 그럼 그럼.
1: Now it's time for a real test. 이제는 실전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부기. 일단 뭐 여권 챙겼어요?
0: 여권이요?
1: 네.
0: 어,
1: 챙겼다고 하세요 그냥.
0: 아, 챙겼습니다.
1: 왜냐면 하, 부기 선배가 이렇게 쏠게.
0: 뭐야 뭐야?
1: 선배랑 같이 우리. 프랑스로 여행 가겠습니다.
0: 모두.
1: 오, 샹델리제.
0: 리제, 리제.
1: 오, 샹델리제. 어, 벌써 왔네요.
0: 샹델리제. 오. 어, 저기 개선문 보여요, 개선문. 맞죠?
1: 네, 맞습니다. So, 보기. Imagine this. 상상해봐요. 어? It's a beautiful day in France.
0: 어.
1: The sun is blazing hot though. You're melting in the summer heat. 지금
0: 오.
1: 이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녹고 있어요, 보기. And then suddenly you spot a famous ice cream shop. 이 아이스크림 샵 이름 뭐죠? 이거 Glaces Parisiens Champs-Élysées. 맞죠?
0: 맞아요?
1: 맞죠? 부장님.
0: 아닌 것 같은데.
1: 샹 샹달리제? 샹젤리제. 네. Glaces Parisiens Champs-Élysées.
0: 실례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방금 이 아이스크림 샵을 봤어요. 보기 오늘 배웠던 걸로 let's see if you can order your 아이스크림. 자,
0: 오!
1: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기?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부기?
0: I'm ready.
1: 자, let's get it. Go.
0: 가보자.
3: 뭔지어, monsieur. Bonjour, Buggy, Pigeon. Pigeon, excusez-moi. Garmegi. Seagull?
0: No, Pigeon, I'm Seagull.
3: Seagull?
0: Yeah, yeah.
3: Pardon-moi, pardon-moi. What can I get for you?
0: Oh, hi, bonjour.
3: Bonjour.
0: Bonjour. France, 하지만, can you speak English?
3: No, sorry. Sorry.
0: Please speak English, please.
3: Bonjour, Seagull. Sorry, no English.
0: Can I get some tasty?
3: Tasty?
0: 맛보기?
3: Tasty?
0: Yeah, tasty.
1: 보기, 선배가 주문할게.
0: 어디?
3: Can we try a sample?
0: Can we try
3: this one?
1: 보기, sample이라고 해야 돼.
0: Sample?
1: Yes.
0: Okay. Can you try sample?
3: Sure, which sample would you like?
0: 레코링 것 같은데요.
3: Monsieur, which flavor would you like to taste?
0: Which is the flavor? Yeah. 피자에 뭘 하는 거야?
1: 아, 부기, 뭐 먹을래? 어떤 맛을 볼래?
0: 아, 아, 아, 아, 아, 아.
1: 일단 이건 잘 배웠잖아, 선배한테.
0: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Vanilla, please.
3: Vanilla?
0: Yeah.
3: Sure, monsieur. Here you go.
0: 근데 자꾸 뭘 이렇게 몽슈 하는 거예요?
1: 프랑스잖아.
0: 아, 몽슈가 무슨 뜻이야?
1: 아, 부기, 근데 샘플이니까 다른 맛도 한번 먹어봐도 돼. 뭐 다른 거 한번 주문해.
0: 오케이,
1: 지금
0: 오케이.
1: 선배 지금 전화 받아야 되거든. 부기, 알아서 주문해.
3: 몽슈, Seagull, what else would you like to try?
0: Oh, okay, thank you, thank you.
3: Yes, which ice cream would you like? Yes, which flavor would you like? We have macadamia, vanilla, pistachio,
0: yeah.
3: Raspberry, macadamia, chocolate.
0: 더 욕한 것 같은데요.
3: Monsieur,
0: can I simple? Vanilla?
3: No,
0: pistachio?
3: Pistachio?
0: Yes, simple.

0: No sample. No sample. Monsieur, no sample. You have to buy. How many scoops of pistachio would you like?
1: Oh, okay, okay. Oh, 2 scoops, please.
0: 2 scoops of what flavor, monsieur?
1: Oh, 1 scoop vanilla, 1 scoop pistachio.
0: Oh, 2 different flavors. Yeah, coming right up.
2: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보기가 지금 땀 나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1: 멘시 벗고. 멘시버구.
2: 자, 일단 부기 뭐 two scoops라고 해가지고 one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는 바닐라?
1: 하나는 바닐라.
2: 네.
1: 하나는 피타치오.
2: 그거 영어로 해보세요.
1: One scoop of vanilla.
2: 오, 와, one scoop of vanilla라고 하니까
1: okay.
2: 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And one scoop of pistachio.
2: 네, 좋았어요. One scoop of vanilla and one scoop of pistachio.
1: Yeah.
2: 어, 중요한 거 안 물어봤다. Monsieur, would you like that on a cone or a cup?
1: 미션맨 콘으로 먹을 거야, 컵으로 먹을 거야.
2: 아, 부기 그냥 아무거나 주문해. 나 지금 전화 받고 있잖아.
0: Monsieur, in a cup or on a cone?
1: 어, 너무 느끼해요. 오케이.
0: Monsieur, there's a line behind you. A DA 줄이 있습니다.
1: Vanilla on cone, pistachio in cup.
0: 오케이, Monsieur, coming right up. 오.
1: 메스버구.
2: 좋았어요. 중요한 게 봐봐, 부기 on a cone. In a cup. 와, 이거를 신경 쓰면서 했으니까 부기 선배가 너무 뿌듯하다. I'm proud of you.
1: 이 선배 근데
2: 네.
1: 그 주문했는데 내가 녹았어요.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2: 네.
1: 그리고 약간 자꾸 몽슈몽슈거리면서
2: 네.
1: 너무 늦게 하신 분이었어.
2: 네.
1: 몽슈가 무슨 뜻이야 대체?
2: 이게 몽슈가
1: 몽슈?
2: 미스터리잖아요. 미스터.
1: 아, 미스터가 몽슈?
2: 네, 뭐 그쵸.
1: 진짜 뭔 소리가 있잖아.
2: 이거 매담은 이게 그 뭐지? 그 매담은 아줌마 아닌데. 아줌마를 조금
1: 잠깐만.
2: 더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1: 나보고 그러면 갈매기 아줌마라고 한 거야?
2: 아니에요.
1: 허! 내가 마지막에 그 메르시 복구라고 이렇게 감사하다고까지 했는데.
2: 네. 그래서 그럼 부기 그럼 모시오입니까 매담입니까?
1: 저요?
2: 네.
1: 난 둘 다.
2: 그래 말이야. 좋아요. 자, 부기 아주 이제 뜨거운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 ordering ice cream, 우리 flavor 맛 발음까지 배웠고 주문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부기 오늘 어땠어요?
1: 오늘요?
2: 네.
1: 아이스크림 녹듯이 제대가 녹아버렸거든요.
2: 네.
1: 끝나고 버닐라랑
2: 네.
1: 피스타치오 사모로 가야겠어요.
2: 네. 좋아요. 근데 심지어 저는 저희 집은 완전 피스타치오 완전 원추거든요.
1: 진짜?
2: 너무 좋아요 피스타치오.
1: 근데 또 그것도 맛있잖아. 아, 초콜릿이 들어간
2: 네.
1: 피스타치오도 맛있겠네요.
2: 맞아요. 초콜릿 앤 피스타치오? 플리즈.
1: 그 씹는 맛.
2: 3 scoops on a cone. 너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자, 보기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1: 수고했습니다. 다들 아이스크림 드세요.
2: 보기,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Okay.
2: All right, 여러분, time to wrap up hour number one. We'll see you back here at 7 o'clock for h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Red Velvet의 ice cream cake.
1: 잠깐만, 일부러 이거 트는 건지.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진짜 조 부장님이 대신 가라 해서 왔더만 이거 무슨 파티야이가 이런 거 진짜 내한테 안 맞는데 뭐가 저 사람 지금 설마 내한테 오고 있나 오지 마라 오지 마라
3: Oh, hello, nice to meet you
2: Hi, nice to meet you too
3: you look familiar I think I've seen you somewhere before I'm Daniel
2: I'm Jenny. 뭐라 해야 되노? Hi. Nice to meet you too.
3: Have we met before? Maybe I'm mistaken. Anyway, what do you do?
2: What do you? This?
3: What do you do?
2: 아, do you? 이게 do you로 보이나? 이건 술인데. This is not do you. This is champagne. You know champagne?
3: Oh, do you work for a company that makes champagne?
2: Yes, champagne. Not do you, you know?
3: Oh, that sounds amazing.
2: 또 이 샴페인의 톡 쏘는 맛을 어메이징하게 좋아하는갑네. Okay, cheers.

0: Then maybe could you come over there and recommend a champagne for me? Let's go together.
1: Okay, let's go.
2: "오늘 배워볼 표현,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랄 거야?
0: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2: What do you do?
0: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do? 라고 표현합니다. Do는 원래 하다 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무슨 일을 하다, 즉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묻는 의미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job을 떠올리기 쉽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What is your job? 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고 공식적으로 직업을 묻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What do you do? 라고 하면 됩니다. 대답할 때는 I'm 뒤에 직업을 붙여서 I'm a teacher. I'm an office worker. I'm a designe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What do you do?
0: What do you do?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아,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5: 맞다. All-Star.
3: 아, 이 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 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The time is now 7:04.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We do have to start the second hour with a PSA. This is a PSA from BEF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issued this PSA on Monday, July 27, 2026, over Daegu, Gyeongbuk, and Gyeongnam. A heat wave warning has been issued as of 6:30 p.m. on July 27, 2026, over Gyeongnam, Changwon, Haman, Jinju, Gyeongbuk, Cheongdo, Pohang, Southern Gyeongju, and Daegu, Northern Dalseong and Southern Dalseong.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hottest hours. When you go outside, dress in light clothing and use parasols. Drink plenty of water. Look out for your neighbor's safety. This was a message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o it does look like a heat wave warning, especially a big one in the more northern area of Busan. We do hope everybody up there, all listeners or anybody in that area, does take care, of course, of your own health and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as well.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소현 씨의 직역 불가.
1: Sing, sing, sing, sing. Everybody start to sing like body bomb. Whoa.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2: 임소연의 직역불가.
0: 알라이, 렛츠 웰컴 소연 씨.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조이 님을 반겨 주시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임소연입니다.
0: 여러분, 소연 씨가 표현을 안 하는데
2: 왜?
0: 이 조이라고 부를 때마다 이 살짝 여러분 아마 카메라에 잘 안 나오는데 저 스튜디오 바로 옆에 앉으잖아요.
2: 네.
0: 이 살짝 이 끝에 이 눈썹이 살짝
2: no!
0: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2: 오해예요. 영어로
0: misunderstanding.
2: misunderstanding.
0: 살짝 이 눈썹이 살짝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게 움직이는 이렇게요? 게 보이는데. 네네네 맞아.
2: 아니에요. 임소연이에요. 네. 다른 자는 조이도 있긴 해요.
0: 맞아요. 메인이 임소연이고 다른 자가
2: 작년까지는 조이니까. 이제 조이였는데.
0: 맞아 맞아요.
2: 올해는 이제 임소연이지요.
0: 여러분, 예, 예, 예. Forget joy. Okay, erase joy out of your memory.
2: Don't forget joy.
0: 네. 네. 자 서현 씨, how are you?
2: 네, 너무 너무 잘 지냈어요.

0: 날이 더운데 네. 더워서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1: Really?
0: 네.
1: 아, 완전 opposite네요. 저희랑.
0: 그 여름인데 갈 때 없고 막 이런 거 생각 못 하는 것보다 막 네. 더워지니까 어디 갈지 고민하게 되는 거.
1: 아~
0: 뭐하고 놀까? 뭐 그 뭔지 알죠?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물론 이런 고민은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1: 맞아 맞아요.
0: 밖에 나가지 않아요.
1: 집에 희한해요. 근데 네. 집에서 저희 와이프도 그렇거든요. 네. 집에서 충분히 시원한데 아 밖에 너무 덥지. 우리 어디 시원한데 어디 가지? 집이 시원한데?
0: 그게 여름이에요, 여러분.
1: 맞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면요. 특히 여름에 영어가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Wanderlust가 있어요.
0: Wander?
1: 네, lust.
0: Lust?
1: Wanderlust. W-A-N-D-E-R-L-U-S-T.
0: Uh-huh. 아, lust.
1: 이 사람이 네. 항상 어디 나가서 여행을 가든 or 그냥 어디를 가는 가고 싶은 이 욕망이 있잖아요.
0: Wanderlust.
1: 그게 Wanderlust라고
0: 아,
1: 해요.
0: 네. I have Wanderlust always.
1: Really?
0: 아.
1: 귀찮아.
0: 그렇지 않지요. 일해야지요. 예.
1: 맞아요.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소연의 직역 불가.
0: 네.
1: 이 세그먼트로 통해 저도 네. 대부분 우리 소연 씨가 갖고 오는 노래들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세그먼트로 가사를 알고 뜻을 알게 되니까 노래를 그만큼 더 이렇게 애정이 간다?
0: 맞아요.
1: 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0: 우리 이전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썸머 했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계속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잔인한 여름이요.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0: 역시 알고 들어야 된다.
1: It's a cruel, cruel summer.
0: 맞아요.
1: But today, 오늘의 직역불가 어떤 곡을 갖고 왔습니까?
0: 자, 오늘의 직역불가는요. 우리 지난주쯤이었나요? 두둥님이 끝날 때 신청곡을 하나 넣어주셨어요.
1: 이 코너의 신청곡이요?
0: 네.
1: 오,
0: 제가
1: really?
0: 이제 끝인사로 이렇게 혹시 뭐 궁금한 노래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했더니
1: 네.
0: 또 가는 마당에 또 이렇게 닥쳐주셔가지고
1: 감사하네요.
0: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스가 됐고요.
1: 네네네.
0: 자, 오늘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를 딱 들으면요 이제 퇴근길에 지하철 타고 이제 우리는 한강이 없지만
1: 네.
0: 노을 지는 한강을 쫙 보면서 지하철 트득 어디 트득
1: 매도성이니까 이건 안 탈래 이거.
0: 뒤에 댓글 보시라고 죄송해요. 네. 뭐라고요? 아, 뒤에요?
1: 네네네.
0: 아, 이런 느낌스.
1: 그쵸.
0: 맞아요. 잘 어울리는 배경이에요. 맞아요.
1: 근데 방금 우리 소연 씨가 말했던 배경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0: 뭐요?
1: 아까 지하철.
0: 약간 노을은 지고 있잖아.
1: 아, 맞아요.
0: 노을은
1: 맞아요.
0: 지고 있잖아.
1: 네.
0: 그리고 약간.
1: 소연 씨는 그럼 지하철 타면서 그 노래 듣고 저는 여기. 우리 이거 86층으로 정했나요?
0: 86층이요?
1: 네.
0: 아, 73층?
1: 네.
0: 네.
1: 이 뉴욕입니다. 뉴욕.
0: 때마다 층이 달라서 다음 주에 몇 층으로 와야 돼요?
1: 이거 맨해튼, 뉴욕 시티.
0: 맨해튼.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제 혹은 이제 이런 데서 맥주 한 병 들고 그루브 이렇게 타는 시티팝 감성. 완전히 그런
1: 네.
0: 기분이
1: 네.
0: 들어서 너무 좋았던 곡이고요. 두둥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댓글이 뒤통수에 있어가지고 제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수 이름은 주말이에요.
1: 주말입니까?
0: 주말.
1: 뭐 토요일 뭐 일요일.
0: 주말 영어로 뭐예요?
1: 위켄드죠. 위켄드.
0: 주말. 노래 제목은 시간의 박? 시간 왜? 그래서 제목부터 조금 약간 이 뭔 소린가 싶었던 곡이고요. 요 가수 소개를 짧게 한번 해드리면
1: 네.
0: 캐나다의 가수고요. 이 영상 플랫폼에 익명으로 음악을 올리면서 이제 인기를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왜 주말이라는 팀명을 썼는가 했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세상이 궁금할 때 주말에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악을 시작을 한 게 되어서
1: 무조건이죠.
0: 이분에게는 주말이라는 이게 단어 엄청 상징적인 거죠.
1: 그래서
0: 위켄드라고 쓰는데 예, 포털 사이트에 위켄드를 쓰면 진짜 주말만 나오니까 실제로는 W-E-E-K-N-D라고만 써요.
1: 아, 그러면 그 끝에 N-D에 E가 빼졌네요.
0: 네, E가 빠져서
1: 네.
0: 쓸 때는 그렇게 쓰고요. 요 아티스트랑 그리고 요번 앨범에 굉장히 재밌는 점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앨범이 전곡이 라디오 컨셉으로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요 노래 끝날 때도 보면 그 라디오 약간 엔딩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라디오 끝나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1: 네.
0: 들어주세요. 됩니다.
1: 맞아요. 네. 이 앨범 처음 나오고 이 노래 틀고 그냥 그 음악 끝에 노래 끝에 이 라디오 진행이 되니까 우리 옛날에 뭐지 문자 들어오는데 이 진행자 누구예요?
0: 아,
1: 목소리
0: 진짜로?
1: 좋다라고 이런 문자가 온 것 같은데 노래에 나가는
0: 네.
1: 그쵸 그런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노래 틀 때 그냥 끝부분 자르는 것 같아요.
0: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놀라실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아, 위켄드 내한한데요.

0: 이거 근데 자주 해요. 위켄드. 네. 한국 자주 옵니다.
1: 051님이 티켓팅 실패하셨다고. 네, 우리 같이 노래해요. 여기서 그러면.
0: 저도 실패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오. 아,
0: 트라이 하지 않았어요. 농담입니다.
1: 진짜 나만 네. 몰랐구나. 오, 좋아요. 자, 오늘 그래서 Out of Time이라는 노래 한번 짚어볼 거고요.
0: 네.
1: Out of Mind, Out of Sight. 이렇게 하면 눈에서 멀어지고 뭐 마음에서 멀어지고 이런 거니까
0: 네.
1: 시간에서 이제 점점 멀어진다는 뜻을 담은
0: 네.
1: 갑자기 심오해지
0: 맞아. 살짝 이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표현 말할 때 우리 소연 씨 또 목소리가 조금
1: 아니, 나 괜찮아.
0: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는데요?
1: 오늘 민수 왜 이렇게 섬세해요? 자,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Out of Time이라는 노래 한번 살펴보지요.
0: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역 불가
1: 네.
0: 구간 어떻게 됩니까?
1: 자, out of time이잖아요. 어쨌든 시간이랑 점점점 멀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명 전여친 소환곡이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부르더라고요.
0: 네.
1: 자, 제목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했는데 첫 소절부터 짚어봐야 될 구간이 있거든요.
0: 네.
1: 문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구간은 가사도 잘 들립니다. 들어보시고 잘 들리는 만큼 음악 주시면 글자 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선물
0: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1: 네. 선물 드릴게요.
0: 열심히 하는 분한테 적극 선물
1: 쏩니다. 예, 예, 부탁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역불가 음악 주세요. The last few months I've been working on me, baby. 아, 진짜.
0: 아, 그냥 계속 듣고 싶다.
1: 아, 진짜. 이거 끊으면 안 되는 아니,
0: 느낌
1: 약간
0: 좋아.
1: 느낌인데.
0: 너무 좋아. 방금 이 장르가 그 시티 팝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 80년대 그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이 감성의 노래가 네. 엄청 유행했잖아요.
1: 이 노래 원곡이 일본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이 장르 너무 좋아.
1: 너무 좋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니 여러분 올라왔어. 두둥님. Be working on me, baby. Be working on me, baby. 비슷하게 쓰셨는데
0: 일단 첫 부분만 살짝 놓쳤네요. 한 번 더
1: 들어볼까요? 네, 뭐라고
0: 좋았어요.
1: 했지요?
0: 네. 일단 working on me, baby는 맞췄어요.
1: 맞아요. 네.
0: 네, working on me, baby는 맞췄는데 근데 앞부분도 좀 중요하죠. 네.
1: 그렇죠. Working on me, baby를 뭐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하니까. 두둥님도 올려주세요. The last few moments 올려주셨어요. 오. 싱송생송.
0: 네, 맞습니다.
1: 네.
0: 두둥님이 일단 맞췄네요.
1: 네. 뭐라고 했죠? 그래서 가사가
0: The last few months I've been working on me, baby.
1: Baby.
0: Baby.
1: 네. 뭐지? 자, 직역하면 A last few months, 몇 달 동안 I have been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Working on me, 나를 위해서 일했다. 내 위해서 일했나? 근데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직역불가 work on 한번 살펴볼게요.
0: 네.
1: Work on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뭐 고치다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fix랑은 또 조금 다르죠.
0: 그렇죠. 고치다, fix 혹은 뭐뭐의 작업을 한다라고.
1: 작업을 한다.
0: 네.
1: 아, 작업이 혹시 이성 작업은 아니죠?
0: 그
1: 뚝딱뚝딱
0: on 작업. me니까.
1: 아, 네. 아, on me.
0: me니까.
1: 아, 나한테 작업.
0: 그쵸.
1: 취했구나. 사랑해. 막 이런 거구나.
0: 네. 살짝 지금 우리 네. 소연 씨도 지금 덕이산으로 살짝 가고 있네요, 지금.
1: 금정산으로
0: 네.
1: 갑니다.
0: 네.
1: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I fix는 약간 좀 뚝딱뚝딱 이렇게 풀어진 거 탁 붙이는 그런 느낌이라면
0: 네.
1: work on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천천히 살펴보고 고쳐가고 수정해가는 그런 느낌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work on myself라고 또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이 자기개발 컨텐츠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고쳐가는 과정 work on myself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working on me는 나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try to change 이렇게 하면은 나 변신 노력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시티팝 감성에 맞지가 않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게
0: 네.
1: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직역불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0: 네.
1: 몇 달 동안 나는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
0: 네.
1: 라고 하면서 뒤에 가사가
0: 네.
1: 나

0: 트라우마도 되게 많았고 내가 좀 차갑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한 게 좀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한테도 소홀했다는 걸 좀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1: 이렇게 내가
0: 진짜 다른, 많이 꼬아놨죠.
1: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이 오해도 주고 힘들게 하니까 이제 그거를 고치려고 네. I've been working on me
0: 맞아요.
1: the last few months.
0: 두둥님이 I've been 여기가 잘 안 들렸다고.
1: 네.
0: 그래서 요거는 I have been 이거 잘 그냥 노래에서도 빨리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이었어요.
1: 맞습니다. Nice.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듣고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last few months I've been working
0: on me, baby. 자 이렇게 후회를 하는 위켄드가 있었어요.
1: 네.
0: 자 다음 구간에서는 이제 약간 시선이 탁 돌아갑니다. 이제 상대방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상대방의 여인이 좀 어떤 눈빛으로 자기를 잡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 곡의 제목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요 구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들리는 만큼 타이핑해 보세요.
1: Alright, 자 두 번째 직역 구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저는 앞에 한 개도 안 들리던데요. 이게 너무 마이크를 내린 게 아닌가. 감성 좋은데
1: 네.
0: 뭔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
1: 살짝 목소리가 이 그 falsetto로 넘어가니까 네. 조금 이게 soft 너무 soft해서 안 들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0: 약간 어려웠어요.
1: 그래서 한 번만 더 우리 여러분들 위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와 여기서도 두둥님은 제 힌트 듣고 하나 찾으셨어요. 나 이것도 처음엔 안 들리던데 저는.
1: 어 진짜요?
0: 감성 어렵다며 저는. 또박또박 노래 해주시라며 저는. 네.
1: 일단 이 노래 뭐냐면 너무 히트였기도 하고 because this was a pretty big hit here in Korea as well.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0: 있겠죠.
1: 겁니다.
0: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가사가 어떻게 됐는지 민수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0: 아,
1: 였습니다.
0: 이거를 두둥님은 you make me when blah blah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1: 아, you make
0: me.
1: 아, you beg me to you make me라고 들렸구나.
0: 그러면서 네. 아, 시키를 마시려고 하면 가사를 쓰라고. 빨대 네. 빨대를 이렇게
1: 그렇죠
0: 네네 네.
1: 그러면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0: 자 직역을 해보면
1: 그쵸?
0: you begged me 너 나한테 beg 구걸하다 뭐 애원하다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1: 소연아 제발 please
0: no 이런 느낌인데
1: 네.
0: 이어서 with your drowning eyes oh I'm drowning
1: 아
0: straining 딴 노래 같은데요. 자, drowning, 익사한다는 뜻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걸 이제 익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with your drowning eyes, 익사하는 눈으로 아니면은 눈에 퐁당 빠졌나? 모르겠지만
1: 오.
0: 이어서 to stay 머물러 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어쨌든 좀 구걸을 했다는 건데 매달렸다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짚어볼 직역불가 drowning eyes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rowning to die by being unable to breath underwater.
1: 네, 그게 drowning이죠.
0: 네, 익사라는 표현인데
1: 네.
0: 그러면은 eyes가 drowning했으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눈까지 다 빠졌다는 건지 아니고요. 요 표현은 사전에도 찾아도 나오지 않는 위켄드가 직접 만든 메타포입니다.
1: 네.
0: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이렇게.
1: 아. 저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너무 이제 사람이 너무 이렇게
0: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1: 그쵸, 너무
0: 이것을
1: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면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흘릴 때
0: 눈물이 그쵸? 진짜 부앙 이렇게
1: 맞아요.
0: 나올 때 있죠.
1: 근데 그런 drowning eyes도 되지만 근데 사람이 진짜 물에 빠졌으면 그 뭐라 그러지 사람 살려라고 그 이렇게 표현도 눈으로도 어떻게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나 죽고 있다라고 그런 느낌 이게
0: 네.
1: 그 drowning eyes로도 표현 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물 속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것처럼
1: 맞아요.
0: 눈에 이렇게 눈물이 그만큼 가득하다라는
1: 네.
0: 느낌이어서 이걸 진짜 단순하게.

0: 예를 들어서 you begged me you crying eyes 혹은 teary eyes 이렇게 하면 네 울었잖아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 맞아요. 그게 네. 아니라 약간 감성적으로 drowning eyes 하면서 아 약간 넌 너의 눈물에 차오르면서 내게 이야기했지.
1: 아 이거 너무 쿨하게
0: 머물러 달라고.
1: 사람 울고 있는데 이렇게 쿨하게 말하면 안 되죠.
0: 어 그래서 좀 감성적인 톤으로 네. 어, 말한 표현이다. Drowning eyes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1: 좋아요. So that was 직역 불가 그 구간 number 2. 한 번 더 듣고 마지막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세 번째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세 번째 마지막 직역불가 구간은 약간 또 미련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기도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음악 주세요. 이건 오, 들었다.
1: 그거는 맞았어요. Baby, you know my line.
0: 네.
1: 이거는 맞췄네요. 근데 앞에가 중요하죠.
0: 맞아요.
1: 한 번 더 들어볼게요.
0: 두둥님 이건 리드? 그랬군요.
1: 일단 아니네요.
0: 아니네요. 일단 아니네요. 아, just a little. 아, 엄청 급하게
1: 아,
0: 써서 그랬나.
1: Just a little. 네. 했구나.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If he mess up just a little, baby, you know my line.
0: If he, 그 남자가 조금 mess up 하면 네. mess는 이제 someone that looks dirty or untidy.
1: 그쵸.
0: 깔끔하지 못해. 좀 구질구질한 약간 네. 그런 느낌?
1: 어, 그럼 전화해야죠.
0: 네네네. 그래서 바로 전화해라. You know my line. 이렇게 네. 했을 때 그러면 네 내 선 알잖아.
1: 네.
0: 내 선? 아니고요. 전화선 생각하시면 되고 선 알지? 네네, 선 네네, 넘지만 이거 아니고 네네, 네네. You know my line 하면 내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날 좀 불편하게 한다. 아. 그럼 전화해라. 네. 이런 이야기인 거죠.
1: 아 맞아요. 그래서 mess up가요. 실수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if he mess up just a little 그가 아. 조금이라도 너한테 실수를 한다. Baby, 자기야. 내 번호 알지?
0: 있을 때 잘하지 그랬노. 지금 와서 그러노.
1: 맞아.
0: 그래.
1: 맞아.
0: 뭐 전화 같이 왔는데.
1: 그쵸.
0: 몰라.
1: 네. 아, 이 위켄드가 너무 착하네.
0: 그러니까요.
1: 나였으면. 응? 그치?
0: 맞지?
1: 그치? 맞지?
0: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time of out이라고 해서
1: out of time.
0: 어, 아, out of time이라고 해서 어 그래서 어떤 시간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다면
1: 맞아요.
0: 이렇게 마음 아픈 남자의 또 이렇게 후회를 담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 네. A big thank you to all of our listeners. 특히 우리 카톡에 우리 희숙님도 계속 따라하면서 아. 가사 쓰고 있었거든요.
0: 네네.
1: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자, Soyeon 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segmen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See you, bye bye.
1: 네, 우리 주말 행님이 부릅니다. Out of time.
0: 주말 행님.

0: Don't you dare touch that dial. Because like the song says, you are out of time. You're almost there, but don't panic. There's still more music to come before you're completely engulfed in the blissful embrace of that little light you see in the distance. Soon you'll be here.
1: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근데 제가 말했던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노래 끝에 라디오 진행하는 것을 들리잖아요. 그쵸, 요정? 네, 이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진짜 라디오 아니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팩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두둥이 말했네요. 마지막 내레이션은 짐 캐리입니다 라고 하는데, 배우 짐 캐리, 그 에이스 벤츄라,
2: 네네네,
1: The Mask,
2: 영화배우
1: 그린치, 짐 캐리가 이게 내레이션 한다고요?
2: 둥피님 진짜 많이 아시네요.
1: 와, 진짜 팬인가봐요.
2: 족발에 이어서 또 새로운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오늘은 저매추가 아니고 짐 캐리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1: 근데 두둥이 완전 짐 그 위켄드 팬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알면.
2: 그러니까요.
1: 두둥이 위켄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위켄드 좋아하지만 저 위켄드 처음 데뷔했을 때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근데 그때는요. 네. 그때 위켄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기에 조금 민망해요.
2: 그때가 몇 년도죠?
1: 아, 그때는 2000 네. 17년? 18년?
2: 2017년?
1: 코로나 전 훨씬 전이었을 거예요.
2: 8년 전이네요.
1: 네, 근데 그때 위켄드가 살짝 그 노래가 조금 좀 그랬거든요.
2: 네, 우리 둥피님 의견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둥이 Don't Break My Game Song이라고 하네요.
2: 네. 네. 아, 둥피님께서는 Blind the Light랑 Save the Tears 이 두 개만 제대로 아신다고.
1: 둥이 일단 The Weeknd 그 노래들만 들으세요.
2: 네, 점점
1: 옛날 노래들 가지 마세요.
2: 네, 우리 둥피님 점점 분량이 덕유캔드로 가는 것 같다고. 네,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1: 아니, 이건 덕유산 정도는 아니지.
2: 근데 네. 이게 덕유산이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네요. 아니, 대명사긴 하지만 진짜 우리 부스타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덕유산. 이제 그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의 1등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세 분이 이렇게 일을 적어주셨는데 낙지연이님, 민민수님, 슈가만땅님이었거든요.
1: It's me, 민수님입니다. 이름 똑바로 읽어주세요.
2: It's me, 민수. 네. 근데 제가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리프레쉬를 한번 했습니다. 진짜 1등은요, 낙지연이님입니다.
1: 그럼 리프레쉬 하기 전에 1등 누구였어요?
2: 저 기준으로는 It's me, 민수.
1: 봐봐. 리프레쉬 하는 순간 이제 사람이 망하는 거야.
2: 근데 리프레쉬가 이제 진짜니까 네, 우리 낙지연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1: 축하드립니다.
2: 그리고 이제 우리 닥터 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민수 씨 요즘 1위도 못하는 겁니까? 네.
1: 아니, 누구라고요?
2: 닥터 손님.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1: 네, 원샷 주세요.
2: 네, 우리 닥터 손님.
1: 네, 원샷 주세요. 닥터 손님. 닥터 손님 오늘 몇 등 하셨죠? 표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지금 저희 부장님 제 귀로 표정 관리 부탁드립니다. 표정 관리라고 하는데 웃고 있잖아요.
2: 이거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다 들렸으면 재밌는데.
1: 자, 그래서 우리 닥터 선생님 오늘은 몇 등이셨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등이셨죠?
2: 네, 우리 그 It's me, 민수님이세요?
1: 네?
2: 아니잖아요.
1: 일단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2: 오케이.
1: Maybe, 네. maybe not.
2: 네. 그렇죠. 익명으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닥터수님께서 문자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우리 부기 시간 때 네. 여러 가지 프랑스 그 영어 발음으로 네. 되게 여러 가지 열심히 했는데
1: 제가요.
2: 네, 한마디로
1: 부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2: 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어요.

0: 도수님께서 네. 프랑스 대사관에서 전화 오면 그런갑다 하십시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이것을 저랑 저희 부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이 몇 번 나온 그 캐릭터거든요.
0: 네네네.
1: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네.
0: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1: 네, 저희 그 저희 BFM이랑 네. 이 프랑스 대사관이 좀 네. 친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0: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1: 릴레이션십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돈독한 네. 릴레이션십.
1: 이분이 있대요, 이분.
0: 이분. 네, 빠르게 네. 그냥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 One of the most popular attractions at an amusement park is the 귀신의 집. What do you call it in English? 였거든요. 정답이요. A. 귀신의 집입니다. 원래는 A ghost room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는 A haunted house라고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정답은 Haunted House.
0: 네.
1: C였죠.
0: 네. 정답자 있어요. 두루 4471번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뉴스. 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분 35초 남았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The deepest subway station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거든요. 자, 딱 두 개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 한국에서 제일 깊은 지하철역이 어디고 전 세계에서는 어디인지 이 두 개 맞추면 바로 끝낼게요.
1: 아,
0: 자, 일단 한국 어디일까요?
1: 한국은요.
0: 부스타분들도 맞춰 보세요.
1: 서울에 있는
0: 땡.
1: 아니요?
0: 자, 이제 전 세계는 뭘까요?
1: 전 세계는
0: 나라만 맞춰도 인정할게요.
1: 진짜요?
0: 네.
1: 그 영국입니다.
0: 아, 틀렸어요. 자, 일단은 국내는요. 부산의 만덕역입니다. 부산의 만덕역이에요. 이게 보니까 승강장까지 깊이가요. 64.25m입니다. So this station is essentially equivalent to burying a 22-story building underground.
1: My goodness.
0: 마치 아파트 22층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1: 와우.
0: 여기에만 특별히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계 1위는요. 우크라이나입니다.
1: 아, 우크라이나.
0: 네. 이제 이게 1호선 아르세날나 역이라고 하는데요.
1: 네, 우크라이나라고 하니까 방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피디님이 네.
0: 아유. 피디님 같이 모셨잖아요. 같이 모셨어요.
1: 우크라이나. 내가 하는 건 아닌데?
0: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네, 지하철역인데 네. 이게 이게 일단 미터를 얘기하겠네요. 105.5m.
1: 문자 요즘 팩체크해도 괜찮아요.
0: 아,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로.
1: 팩체크하세요.
0: 105.5m라고 합니다. 이게 1960년대 냉전시대 당시 핵전쟁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거대한 핵방호 벙커 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게
1: sense.
0: 이제 스테이션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1: 근데 우리 너 소에 맞힌 분도 있습니다.
0: 네.
1: 네, 만덕이라고 하는 분도 있네요.
0: 우리 둥피님 끝냈는데 홍옌춘역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은 되진 않았다고 해요.
1: 그래도 그럼 제일 딥에스트 될 수 있다가 검증은 안 됐다.
0: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후보 중에 하나.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우선은 확정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1: 부장님 뭐 만덕역 갈 뭐 일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갈 일이 있습니까?
0: 네. 빨리 가래요.
1: 네. 네. 자, 네. 오늘도 했습니다.
0: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hat's right. Time for 1타 News. We have Haley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1타 강사 위켄드 박 올스타의 황금 연휴 1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0: 오, 좋아요. You like the song too?
1: I do. 네. I was like, should I dictate? Do I get gifts?
0: 맞아요. 오늘 헤일리 2부의 퀴즈나 퀘션들 많이 던지는데 계속 참여하더라고요.
1: 네네. 네. 선물 받고 싶어요.
0: 일단 우리 인하우스 가족들한테 선물 안 줘요. 아, 네. 아쉽지만.
1: 계정을 따로 파야지.
0: 맞아요. Exactly. Exactly. How are you?
1: Hi, kid. I'm well. I'm well. Yeah. What I do? It's just the weekend, the actual weekend, Saturday, Sunday, just kind of went by in a haze. 너무 더워서.
0: 맞아. 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1: 약간 내가 찐만두인지 찐만두가 난지.
0: 찐만두 맛있겠다.
1: Right.
0: 네. 어, 딤섬 너무 맛있겠다. 네. 아, 우리 달치님이 아침 영어 방송에 나오시는 헤일리님.
1: 그렇습니다. 네. So morning wave in Busan every weekdays from 마이크 내려가세요.
0: 삐처리 해주세요.
1: 7 a.m. to 9 a.m. 네. Right.
0: 네. 일단 맞습니다. 네, 네 달치님 이런
1: 올스타도
0: 질문
1: 나오고요.
0: 네, 이 질문 여기서 주지 마세요.
1: 올메이 부산도 나오고요.
0: 네, 여기는 올스타만. 네. 자,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ley always brings for us every Monday evening.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1: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decided to add 4 key coastal regions of Korea's tidal flats or mud flats, Gaebbal, to the World Heritage List. This will bolster protection for endangered migratory birds and marine life, with the head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welcoming the decision. 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위원회는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혹은 Korean Tidal Flats라고 한다는데요. 이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하며 충남의 서산, 전남의 여수, 고흥, 무안 지역에 갯벌을 추가했습니다. So yeah, couple words. Tidal, not like T-I-D-E. Tide. 이 밀물 썰물을 얘기하죠. 이 밀물 썰물에 따라서 드러나는 그런 갯벌이기 때문에 Tidal Flats or Mud Flats.
0: Mud
1: because
0: flats.
1: If you've been there, it's muddy.
0: Now, I'm glad that they're adding more areas, you know, things onto the list.
1: You seem displeased. 네, 표정이 네. 굉장히 탐탁지 않은.
0: I'm not a big fan of 갯벌.
1: Why?
0: 이 mudflats에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1: 네. Perhaps
0: 군대?
1: Military?
0: 맞아요. 어. 네. 어떻게 알았어?
1: 네. 저 표정은 이거 뭔가 군대에 안 좋은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0: 맞아요. 무슨
1: 뭐 What 차, did you do?
0: 무슨 일하러 갔는데
1: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0: 갯벌에 이렇게 짐 옮기면서 Because you know the sand? Is like really fine.
1: Right.
0: Right? 너무 부드럽잖아요. Some got in my eye. It took forever to wash out. 여러분, 갯벌 같아 제발 뭐 이게 안경에 선글라스나 or 진짜 물안경, goggles 아. 하고 가야 됩니다.
1: Good to know.
0: 진짜 작은 모래, 이 흙이 들어가니까 이 clean out 할 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1: 이 남자분들은 딱 군대와 뭔가 특정한 네.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My brother, 너 우리 형부는 철쭉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0: 어, 진짜요?
1: 몇천 그루를 자기가 심었다고.
0: 맞습니다.
1: So yeah, you know, males, men, 네. let us know what 맞아요. terrible memories you have.
0: 일단 me with mud flats. But like I said, I'm glad more and more, you know, just not only areas, but regions, but just things in general are being, from Korea are being added onto
1: Absolutely.
0: the
1: Because
0: list.
1: I mean, now we know that the Minsus amongst us are not the fan, not the biggest fan of the mud flats, but you know who is? Endangered life, migratory birds.
0: Oh, yeah.
1: 네, 이 갯벌에서 서식을 하는 새들, 또 various clams, crabs, and all of that marine biodiversity. So Korea's Heritage Service Chief Homin said, and this is a beautiful quote, we shall remain ever mindful that the gaebbal is not Korea's own but a shared heritage of all humankind.
0: 어, 멋지다.
1: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갯벌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자산이다라고
0: 맞아요.
1: 말했습니다.
0: It's for all of humankind to enjoy.
1: Just wear goggles.
0: It's not for me. Right, just not for me. But that was one of the several sites added to the list, right?
1: That's right. So in addition to the tidal flats, the UNESCO committee added 23 new sites to the World Heritage List. So this includes Sebastia. So this is an archaeological site in Palestine. Mm-hmm. 5 castles in Lebanon. So you can tell here that they are adding sites in war-torn areas
0: oh,
1: because
0: yeah.
1: they certainly

0: 더 걷어서 불평등, 공공인프라 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So impose taxes, 세금 부과. So their name is proud to pay. 우리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돈을 더 내겠다. So they're proud to do something.
1: Yeah, this certainly is a fresh take. You don't see, you know, a lot of millionaires doing this. But I'm curious of who is on the list in the UK who
0: 그쵸.
1: are proud to pay.
0: So 이런 분들은 널리 알려야 하거든요. So for example, Love Actually director Richard Curtis.
1: I feel it in my fingers. I feel it in my bones.
0: Former footballer Gary Lineker, amongst others. 네. 집에 가서도 Love Actually를 또 스트리밍을 해야 하나 또 고민이 됩니다.
1: 아, 크리스마스 아직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
0: 때만 보여요. That's true. That's 네. true. In a few months. But they call themselves patriotic millionaires, and they say wealth and power have been concentrated on a small group for too long, and that's been hurting the country, the people,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1: 멋지다.
0: 너무 멋지죠. 네. And they're adding, paying your fair share. 자, your fair share, 공평한 양이죠. 충분히 낼 만큼의 양은 is a basic British value. Might I add a global value? But so many ordinary people are already paying more than they can afford. 네, 애국 백만장자라는 그룹은요. 영국 지부가 기획한 것으로 이 단체는 1천만 파운드, 한국으로는 196억 원의 초과 자산에 2%를 부과하면 2%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240억 파운드 한국에서는 47조 원입니다. 이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와.
0: That's a lot of money. 네. That can go to many things.
1: 진짜 우리 달치님도 와 부자들이 그렇게 제안하더니 대단하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Now, as you alluded, the UK has a new prime minister, right? And it seems the UK has been going through multiple PMs as of late.
0: 네. 네, 제가 아마 이 영국 학생이라면 10년쯤 뒤에 이 역사 수업에서 2016년부터 그쵸. 2026년까지
1: 이름을
0: 있었던
1: 몇 개 외워야 돼?
0: 7명의 총리 이름을 대시오. 와우. I mean, speaking of, because 주둥님, I think somebody on our NotTube said 네. they had to memorize the UNESCO heritage sites
1: 그쵸.
0: in school and 네. take tests on it. British kids are going to have to do this because Andy Burnham marks the 7th prime minister in 10 years.
1: Goodness.
0: He was actually welcomed by a fixture at 10 Downing Street. 10 Downing Street은요, 영국 총리의 관저인데요. So we can use that as a nickname. A fixture. 고정돼 있는 즉 터줏대감입니다. 저희 10 Downing Street의 터줏대감.
1: 미야옹. Why did I think 10 Downing Street was like Sherlock Holmes's address?
0: That's Baker Street.
1: 그렇죠.
0: That's Baker Street.
1: 죄송합니다.
0: Yes. 네. 네. So this 터줏대감 fixture is Larry the Cat.
1: 아.
0: So the number 10 cat is his handle, social media 아. handle. 아. 네, SNS 페이지도 있거든요. Is the country's official chief mouser. 네. 쥐잡이 양반입니다. 내각 수석 쥐잡이인데요. So he waited for Andy Burnham in front of the residential building of the prime minister 네. on the morning of Andy Burnham's swearing-in ceremony. So prime ministers have come and gone. 6 of them 네. so far. But this adopted cat from a London animal shelter has been the only creature that has permanent job security in the British government.
1: I mean, this cat has to be very 이 성격은 너무 좋은 고양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Or maybe this is why he's running, you know, prime ministers out of their homes.
1: Oh, maybe.
0: Maybe. We're throwing mud right? at Larry.
1: I can't leave the country because I can't handle this cat.
0: Exactly. 내각 수석 쥐잡이인 레리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시절인 2011년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so it's a rise and dramatic rise in status.
1: 네.
0: 또 이제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밝히면서 총리 6명보다 오래 살아남은 최장수 관리라는 약간 소위 철밥통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습니다.
1: 좋아요.
0: Yeah.
1: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Absolutely. So we talked about this. Nobilis oblige.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부자들이었죠.
1: 네.
0: 프랑스어입니다. 고귀한 신분은 의무를 진다. 부, 권력,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1: Oh.
0: So, you know, the British and the French kind of cats and mouse,
1: yeah.
0: enemies,
1: 맞아요.
0: sort of that relationship.
1: 네.
0: But we
1: not the
0: do,
1: bestest of friends.
0: Not really, but we do use quite a bit of French expressions
1: oh,
0: in
1: yeah.
0: English.
1: 네.
0: 네, 클리셰,
1: 장르. Oh, cliché.
0: You know, menu. is French. 아. 메뉴도 원래 프랑스 단어라고 해요.
1: 그럼 메뉴라고 하지 않고 메뉴.
0: 메뉴. Perhaps. Perhaps. 메뉴. Oui, oui. 네. 네, 조금 더 팬시한 표현들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프랑스어 알아보겠습니다. C'est la vie.
1: C'est la vie.
0: C'est la vie. That's life.
1: 맞아요.
0: Too bad. 네,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인생이다. So when things go wrong, eh, c'est la vie.
1: C'est la vie, 맞아요.
0: C'est la vie. Mm-hmm. Ooh, what about this? Je ne sais quoi.
1: Je ne sais quoi.
0: Je ne sais quoi. 뭔가 말은 할 수 없지만, it literally means I don't know what. 아.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함, 끌리는 매력.
1: Je ne sais quoi.
0: You know, he's got a certain level, certain bit of je ne sais quoi.
1: Je ne sais quoi.
0: Not that.
1: 네. No, that's not. 그리고 어때요?
0: 네. Creme de la creme.
1: 아, 이건 많이 들어왔죠.
0: 배고파지는 표현인데요. 네. Cream of the crop. The 네. best of the best. 네, 크림 중에 크림. 왜 하필 크림? 우유에서 가장 풍미가 좋고 진한 크림이 위로 떠오른다고 해요. 자, 그래서 best of the best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Well,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ley always brings for us every Monday evening. Haley, je ne sais quoi, suggestion.
0: Merci.
1: 네.
0: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1: We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네, 알겠습니다. BFM의 네. Creme de la Creme, 헤일이었습니다.
1: 우리 두둥님이 왜 저렇게, 너렇게? 저렇게? 왜 저렇게 옹졸해지나 프랑스어만 하면 이라고 하는데 저 프랑스 그때 고등학교 때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네. 일단 단어는 진짜 말을 못 배웠으니까 그래도 이 언어는 body language도 포함돼 있잖아요. 네.
0: It's all vibes.
1: That's right. It's all vibes. Vibe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이제 퇴근하니까 갑자기 나아졌네요. 갑자기 너무 좋아졌고요. 여러분, I'll see you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All right. Have a good one.

0: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나 파룩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a Bansong.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2: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it's time for the interview. Right now, Busan is hosting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drawing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to discuss the future of the world heritage we must protect together. And just last week,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was also held under the theme, Rediscovering the Value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in East Asian Megaciti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Experts from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gathered for deep discussions on how to preserve and pass down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amid rapid urban development.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Kim Ki-soo. He's the president of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 also known as Dokomomo, Korea. 네, 오늘 저 인터뷰에선 김기수 한국근대건축보존회 회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피란수도 유산이 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아대학교 건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수 교수이고요. 한국 이 도코모모 코리아의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도코모모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 도코모모는 조금 이제 근대 운동에 관해서 건축물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록 조사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1988년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66개국에서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고요. 저희 도코모모 코리아는 2003년 5월에 서울에서 조직이 되어서 현재 국가유산청과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4년도에는 서울에서 세계 도코모모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이제 부산과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도에 하이리아 부대가 시민에게 반환될 때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그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국제 공모전을 이렇게 개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부산시에 제공드렸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원장님. Now he introduces himself as a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Dong-A University, a membe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s Repair Technology Committee for Modern and Contemporary Heritage, and president of Dokomomo Korea, as I mentioned. He explains that Dokomomo is an international UNESCO-affiliated organization founded in the Netherlands in 1988, now with 66 member countries. He shares that since its founding in Seoul in 2003, Dokomomo Korea has worked with the Korea Heritage Service to record, survey, and preserve Korea's modern heritage, and hosted the International Dokomomo Conference in Seoul back in 2014. As for his Busan connection, he notes that around the 2011 return of Camp Hialeah, the organization ran a nationwide student competition on preserving and reusing its facilities, contributing in a small way to what became Busan Citizens Park. Well, last week, you served as a chair for the academic conference centered on rediscovering the value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What were the most vital discussions held during the conference, and what significance does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hold today? 네, 지난주에 좌장을 맡은 학술대회 주제가 근대 건축 유산의 가치 대발견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과 또 근대 건축 유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저희 이 도코모모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근대 건축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우리 전통 유산하고는 좀 달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유산 중에 대부분들은 현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과 함께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렵고요.
0: 네.
1: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통 유산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보면은 아 이게 유산이니까라고 하는 그 유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0: 그렇죠.
1: 근대 유산의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우리들의 워낙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유산들이기 때문에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0: 네.
1: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산들이 특히 대도시에 이렇게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 같은 경우는 발전과 개발이 많은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발전과 함께 보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어렵죠.

0: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심포지엄을 할 때, 사실 이런 부산과 같은 고민이 부산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양권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얘기들이 아마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보존과 또 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동아시아 도시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점 정말 중요하게 들리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preserving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presents unique challenges as these structures, unlike traditional heritage, are mostly still in active use and must be preserved while being utilized. He notes that because these buildings often lack the distinct forms of traditional heritage and resemble everyday structures people have lived around, careful effort is needed and required to help citizens resonate with why they should be preserved. Also, when located in major cities, they face intense pressure from urban development and renewal projects, making preservation difficult. And he emphasized that these concerns are shared by most East Asian cities and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not just cities here in Korea. So the symposium was organized for experts across East Asian cities to collectively contemplate these shared challenges and seek practical solutions together. Well, with the 48th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taking place right now here in our city, a great deal of attention is focused on the heritage of the Korean War wartime capital, Busan. So,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global value of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 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에도 정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죠. 회장님이 생각하는 이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의 세계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 먼저 이게 제48차 세계유산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는 건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0: 왜냐하면은 유산에 관련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유산에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회의가 열렸던 거는 부산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거는 서울에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1: 네.
0: 뿐만 아니라 이 유산에 대한 이 특히 피난수도 유산이 근대에 형성됐던 유산이기 때문에 저희 도쿠모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왜 근대 해양도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 그게 피난수도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의 입장에서 이 대회가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 아마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럼요.
0: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난수도 부산 유산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실제 한국 전쟁기에 이렇게 형성된 유산인데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사 시설은 아닌 거예요.
1: 그쵸.
0: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유산은 그 전쟁의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또 이렇게 삶의 어떤 가치들을 유지하면서 그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을 외국과 연대해서 견뎌냈느냐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냈느냐 하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게요.
1: 그렇군요. 그래서 또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세계와 나눌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hosting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n Busan holds profound meaning, noting that unlike Tokomomo's Korea's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focused strictly on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this global event has all categories, right? Documentary, intangibl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and it's being hel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he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holding the event in the modern maritime port city of Busan at a time when the city is actively working to register its wartime capital heritage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this will be immensely helpful for the upcoming nomination process. In reflecting on the value of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he explains that these structures left in Busan from Korean War
2: were not directly military sites born of ideological conflict, but rather heritage form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hardship, right? Healing war wounds and trauma and documenting a life during that era as well. So it is very, very special indee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Kim Ki-soo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Dokomomo Korea. Well, now, Pier 1 of Busan Port and Yeongdo Bridge served as vital gateways where refugees and relief supplies flowed in and out. So what kind of significance did these two places hold for Busan at the time? 이제 피란수도 부산의 주요 장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항 제1부두와 또 영도대교는 피란민과 또 물자가 오가던 관문이었는데요. 이 두 곳이 당시 부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었을까요?
0: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항 1부두와 영도대교는 피난수도 유산에서 대표적인 어떤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산항 1부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기에 구호 물자뿐만 아니라 피난민의 어떤 수송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유산이고요. 아마 이러한 어떤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이 피난수도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이고요.
2: 네.
0: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기에 피난민의 어떤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0: 영도대교에는 인근에 우리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점밭이 골목, 점을 이렇게 치는 곳이 같이 있었어요.
2: 네.
0: 근데 이 영도대교는 피난민들이 피난을 오실 때 혹시 헤어지면 가족들이 이게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영도대교였던 거예요.
2: 네.
0: 그리고 영도대교는 그 당시에 이렇게 도계라고 해서 영도대교의 한 35m 가량의 길이를 들게 되는 거죠.
2: 네.
0: 근데 그 시간이 특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은 영도대교라는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 못 만나게 되는 아마 그 정보들이 이 영도대교에 이 어떻게 보면 쪽지로 다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이렇게 사진이 남아있는데
2: 네.
0: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점을 치는 분들이 이산가족을 찾아주는데 아마 사용을 했던 그래서 피난민과 부산이라고 피난수도의 어떤 기능들을 하는데 이 두 유산들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2: 그렇군요. 이 부산항 제1부두가 또 피난수도의 기능을 떠받친 공간이었다면 영도대교는 헤어진 가족들의 간절한 약속이 담긴 장소였군요.
0: 네.
2: Wow, beautiful. So he explains that Pier 1 of Busan Port retains the traces of transporting relief supplies and refugees during the Korean War, noting that having such facilities in Busan enabled the city to carry out its role as a wartime capital despite challenging conditions. And regarding Yeongdo Bridge, alongside the nearby Jeonbachi Alley, he shares that refugees who were separated on their way to Busan would promise to meet again at Yeongdo Bridge at the exact time, and he reflects that the bridge was an unforgettable sanctuary for separated families and defining heritage site of wartime capital in Busan. And moving on to the Provisional Capital Memorial Hall and Dongan University's Hokdang Museum, where you served as director until last year, these were spaces whe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intained its national functions. So what historical value is embedded within these two places? 이번엔 임실수도 기념관과 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작년까지 석당박물관장을 하셨죠?
0: 네.
2: 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기능을 유지했던 공간들인데요. 이 두 장소엔 어떤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을까요?
0: 네, 저희 이 박물관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셨듯이 피난수도 당시에 정부 청사였던 기능을 했던 이 지역이고요. 임실수도 기념관은 대통령 관저로 이렇게 역할을 한 거죠. 이 전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들이 이 두 공간에서 이루어졌고요.
2: 네.
0: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어떤 이런 외교 관계 그리고 원조 관계 이 모든 어떤 이러한 이 그 행정적인 처리가 이 공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어떤 장소의 특성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 박물관과 지금 임실수도 기념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2: 그렇군요. 우리 근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이곳에 남아 있는 셈이에요.
0: 네, 그렇죠.
2: Right. So he explains that Dongha University's Hokdang Museum served as a central government building during the wartime capital era, while the Provisional Capital Memorial Hall functioned as the presidential residence, carrying out vital diplomatic, military, and administrative duties. And he notes that because these state functions remain operational within these building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maintain its legitimacy. Now, let's also talk about the Amidong Tombstone Village and the Uamdong Cattle Shed Refugee Shelter. They are places that show us the everyday lives of citizens during the war from the closest distance. So what stories can we encounter in these places, and why are they the spaces that we must remember? 이 아미동 비석마을과 우암동 소막 피란 주거지는 시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공간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0: 실제 이제 우리 피난수도 유산 중에 피난민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이 피난민들이 생활했던 이 공간이고 그 생활의 흔적들이 지금도 열악하지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유산이기도 하죠. 비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의 이렇게 묘지였어요. 그 묘지 위에 피난민들이 와서 생활을 했고요. 소막마을 같은 경우는 이름대로 일제강점기 때 소를 수탈하던 어떤 기관이었던 장소에 피난민들이 오셔서 소가 생활했던 공간에 이게 주거 공간을 형성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열악한 삶의 공간이었지만 이 공간에서 피난민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희망을 꿈꾸면서 이 전쟁의 어떤 아픔을 겪어내서 지금 어떤 이러한 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이러한 이 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뭐 어떻게 세계의 혼란한 어떤 이런 전쟁이 많은 어떤 국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이 발전된 모습을 본다면은 이 유산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어떤 이러한 이 교훈을 줄 수 있는 이 유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에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는
0: 네.
1: 말씀이시군요. So he explains that Amidong Tombstone Village and Uamdong Cattle Shed Village are heritage sites where the living spaces of refugees remain preserved. And he describes these as places where people endured harsh refugee life during urgent times and really just sharing and holding on to hope for the future. He reflects that although the living environment was terribly poor, it was precisely because of these resilient lives that modern South Korea, envied by the world today, exists. And he emphasizes that these heritage sites can offer a message of hope to many cities and nations experiencing difficult conditions like war today.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Kim Ki-soo here in the studio, the chairman of Docomomo Korea. And, of course, we cannot forget the National Central Meteorological Observatory and the UN Memorial Cemetery. Even in the midst of war, weather observations continued and Busan remains home to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o what values of wartime capital Busan do these two places demonstrate? 국립중앙관상대와 UN기념공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전쟁 중에도 기상관측이 이어졌고 또 세계 유일인 UN 기념공원이 부산에 남아 있는데요. 두 곳은 필한 수도 부산에 어떤 가치를 보여줄까요?
0: 우리 중앙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피난 생활을 이게 일상 생활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 뿐만 아니라 군사 정부에서도 이 기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죠.
1: 네.
0: 그래서 이 그 전쟁 기간에 한쪽으로는 피난민의 어떤 생활, 또 한쪽으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러한 이 군사나 행정적인 어떤 역할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꾸준히 이렇게 제공해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유엔 기념공원이 너무 가슴 아픈 유산이기도 하고. 지금도 11월 11일이면 11시에 이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이그 1분간 기도를 올려요.
1: 네.
0: 근데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묘비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참전했던 이 병사들의 나이가 적게는 18세, 19세.
1: 그렇죠.
0: 예, 많아도 23세 정도의 이런 이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 땅에서 숨졌던 이 기억들을 그 영혼을 달리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죠.
1: 네.
0: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장소는 세계 유일한 어떤 이 묘지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참전국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기 때의 어떤 이 아픔들을 외국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겪어낼 때 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될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2: 네, 맞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former National Meteorological Observatory, currently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Meteorology in Daejeongdong, actually provided weather information to refugees during the war, which served as vital data for both commercial but also military operations. He notes that the UN Memorial Cemetery, a heritage site holding the painful memories of the Korean War, honors the remains of UN fallen soldiers. He shares that when the visitors read the soldiers' tombstones, they are moved to tears upon seeing that those who sacrificed their youth to defend freedom in South Korea were only about 18 to maybe 22 to 23 years old. He emphasizes its symbolic value, noting that on November 11th at 11 a.m. each year, participating nations hold a one-minute moment of silence facing Busan. Well, since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s currently taking place here in Busan, what impact do you expect this event will have on Busan's push for World Heritage listing and its overall city brand? And what direction do you think Busan should take moving forward? 네,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또 도시 브랜드엔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또 앞 앞으로 부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개인적으로 이 우리 피난수도 부산 유산이 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다 그러면 더울 수 없이 자랑스러울 거고요. 특히 저희 이 근대기의 유산들을 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자랑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세계유산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어떤 이러한 숙제와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1: 네.
0: 기본적으로 이들 유산은 우리 이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유산으로 남아야 된다는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칫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이 대도시에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유산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세계유산이 우리가 등재가 된다 하더라도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부산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감당해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되게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세계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물론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지만 시민들이 이게 담당해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1: 그럼요.
0: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천천히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위주로 이 문제를 다뤄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네, 이 세계유산 등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민들이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아끼는 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So he emphasizes above all that at this juncture these heritage sites must become ones that are cherished by citizens. He cautions that if residents view them merely as burdensome or as obstacles to urban development, significant difficulties will arise for their long-term maintenance, even if they ar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He highlights that no single issue can be overlooked when preserving modern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and pursuing World Heritage status. He concludes that while experts have their role to play, this is not something to be just left for them, but a matter that Busan citizens must contemplate and address together.
2: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런 이 근대 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 유산이 되는 것도 좋고 다 좋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민들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떤 유산 보존과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은 이러한 어떤 이 역사 문화 유산들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물로 남겨주고 싶다. 이게 부담스러운 선물이 아니고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1: 네.
0: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So he shares his hope that while securing World Heritage designation for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is important, the structures first and foremost become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cherished by citizens and remain a source of pride after any listing. Inde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e have Kevin Im saying Busan definitely was a pivotal location for South Korea, and thank you, Busan, and all the soldiers who sacrificed here in Busan. And just one more. Jerry님께서는 UN 공원에 잠들어 있는 분들의 나이가 다 어리다는 이야기도 마음이 정말 찡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Yes, yes, I absolutely agree. And that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your history. So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with us.
2: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Gi-soo here in the studio, the chairman of Docomomo Korea.
1: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기수 한국 근대 건축 보존회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2: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Moby with Extreme Wave.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Yoo-ri is joining us from Hyogo.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효고의 김유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일본 현지 김유리 통신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news. The approval rating for the Takaichi cabinet has dropped to its lowest level since the administration launched. So we're going to hear a bit about this topic.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 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마이니치 신문과 지지통신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모두 50%를 밑돌며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조사에서도 53%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하며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한 채 개정된 황실 전범이 꼽히는데요. 마이니치 조사에서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5%로 긍정적 평가 19%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0: The possibility of female succession to the throne is cited as the biggest reason for the decline in approval ratings. And in the Mainichi poll, negative evaluations of the revision bill reached 45%, more than double the positive evaluations at 19%. Well, aside from the revision, are there any other factors driving down the approval rating?
1: 황실 전범 개정 외에도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부수도, 즉 제2의 수도 창설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정중하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정중하다 38%를 웃돌았고, 고물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57%에 달해 민생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남계 남성 왕위 계승을 고집하는 보수 정치권에 동조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지적까지 더해져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 네, 앞으로 지지율 흐름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0: So various factors are working in combination. So regarding the ruling party's method of running the national diet, where it railroaded bills such as the creation of a secondary capital despite the opposition parties refusing deliberation, the response that it was not polite stood at 46%. Now outnumbering the other side at 38%, and negative evaluations regarding the response to high prices also reached 57%, showing substantial public dissatisfaction with livelihoods. In particular, with the ironic criticism added that Japan's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s aligning herself with the conservative political circle that insists on male succession to the throne, observation suggests that recovering the approval rating will not be easy. Well, there is also news regarding Prime Minister Takaichi that has become a hot topic on social media.
1: 타카이치 총리와 관련해서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다고요?
2: 네, 교도통신이 지난 2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타카이치 총리가 SNS에 총리 취임 이후 0에서 3시간 수면이 일상화됐다며 새벽까지 자료를 읽고 집안일까지 직접 한다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국회에 나가기 싫어서 되는 핑계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 관계자조차 그다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I see. So this was reported by Kyodo News on the 21st. Prime Minister Takaichi revealed her daily routine on social media, stating, since taking office of Prime Minister, sleeping 0 to 3 hours has become routine, and also mentioned that she reads materials until dawn and even does housework herself. In response, voices worrying about her health and criticism calling it an excuse made because she does not want to attend the diet are emerging simultaneously online. It is reported that even a Japanese government official expressed concern, saying it is not content that can gain empathy from very many people.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And we're going to jump into our next news. A new participating nation has joined the Next Generation Fighter Jet Joint Development Project that Japan is pushing forward.
1: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일본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새로운 참여국이 생겼다고요?
2: 네, 지난 2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영국에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캐나다가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의 옵서버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세대 전투기는 F-35와 같은 높은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무인기와 연계 작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으로, 일본은 2035년 F-2 전투기 퇴역 시점에 맞춰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0: I see. So according to the Yomiuri News on the 22nd, Japanese Defense Minister Koizumi held a meeting in the UK with the defense ministers of the UK, Italy, and Canada, and announced that Canada has decided to participate as an observer in the Global Combat Air Program. This next generation fighter jet is planned to be developed to possess high stealth performance like the F-35 and enable linked operations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Japan's blueprint is to deploy it in line with the retirement timing of the F-2 fighter jet in 2035. Well, what does Japan hope to gain from this project?
1: 일본이 이 사업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2: 네, 자국 전투기 제조

0: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국 중심의 방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4월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만큼 개발된 전투기의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캐나다를 비롯해 독일, 호주 등 우호국들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도 공유하며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일본의 안보 전략이 한층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the core is to advance its own fighter jet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lower its defense dependence, that's centered on the U.S. And as they permitted the export of lethal weapons in principle last April, their policy is to actively engage in exporting the developed fighter jet as well. Friendly nations, including Canada, Germany, and Australia, are also showing interest in its introduction. And Defense Minister Koizumi also shared the fact during the meeting that the Chinese and Russian navies conducted live fire drills within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emphasizing that they will devote their full efforts to vigilance and surveillanc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a reporter based in Japan. 네,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 휴고에서 김유리 통신원이었습니다.
1: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But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today, and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Modern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가끔은 굴러가기도 자전거 바퀴처럼 자책해 있어 오후의 간식처럼 이 작은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두 바퀴 위에선 다 사사로운 한낮의 꿈 Feel the roof, smell the truth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I'm Marissa from Indonesia. It's my fourth year living here in Busan a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Gyeongsang University. Let me first describe what my hometown looks like. Jakarta, Indonesia is surrounded by beautiful oceans, exotic temples, and strong dialects. Does any of this ring a bell? Yes! The descriptions also fit very well with Busan. Seven beaches, attractive temples like Haedong Yeonggungsa, and we can't forget the famous dialect, Busan Saturi. And that's when I knew Busan was going to be my second home. I grew up so much in Busan that I even mentor other students from Indonesia to help them with their Korean and life in Busan. When I teach them Korean, I sometimes see myself using 사투리. Looking back, I remember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Hello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Everyone,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Let's start off the show with My Lips Like Warm Coffee by Jungha and Cold.
1: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2: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0: FM 부산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뽀 마이 부산.
5: 뽀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7: 부산? For my Busan.
8: Busan 하면 For my Busan.
7: 하나, 둘, 셋.
9: Busan is good. For my Busan.
10: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0: How long have you had that ukulele? 얼마나 동안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1: 아, 이 우쿨렐레는 한 10년 전에 가진 전? 거고 저 우쿨렐레는 아주 오래전에 제 첫 번째 그 앨범에 사용한다고 그때는 아. 만났는데 하와이 악기인 줄 몰랐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일본인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했는데 아. 소리가 여름 소리가 나서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0: 맞아요. 여름 소리 맞아요.
1: 예.
0: 그 겨울도 그거 그런 소리 들으면 아 갑자기 여름 생각하죠. Yeah, right. Sounds like summer, right? Like yeah. even like it doesn't matter how cold it is outside. You hear like a ukulele, it's like ooh Hawaii.
1: Hawaii, yeah.
0: Yeah, so cool, beautiful sound. And actually, we were talking about albums. Mm-hmm. I'm curious mm-hmm. about that as well. So, all right, Taejun.
1: Yeah.
0: I can call you Taejun.
1: Yeah.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0: Yeah, we discovered I'm not Hyungnim. He's not Hyungnim. 우리 동갑이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친구 아이가.
0: 친구. 네, 친구가.
1: 친구 아이가.
0: 친구 아이가. 친구다.
1: 예.
0: 좋아요. Because my open mouth is really sorely lacking practice. So it's good. Perfect. Mm. Thank you for that. So we're going to play some songs today, right?
1: Today, Radiohead. I like song Radiohead.
0: Yeah.
1: Creep.
0: Oh, okay. And yeah. Creep has been covered by many people. 그 이런 노래 진짜 카피하는 사람 많은데
1: 네네.
0: 우쿨렐레 한 번도 안 들었어요.
1: 아, 진짜요?
0: 맞아요.
1: 저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오늘.
0: 맞죠? 네. 나는 기타 안 갖고 왔어요.
1: 오~
0: 아, 그거 시끄러운 부분 안 돼요. 괜찮죠?
1: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기타 같이 칠까요?
0: 좋습니다.
1: 오.
0: 좋습니다.
1: 네.
0: So I'm going to not bother your performance. Are you going to do the... 그거 어려운 부분 할 수 있어요? 그 보컬
1: 모르겠어요. 해볼까요?
0: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1: 예,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예.
0: 신기해요.
1: 저는
0: so 오늘 brave.
1: 원래 우리는 그 영어를 배우려고
0: 아.
1: 제가 잘 모르는 영어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0: 아,
1: 오늘도 아, 좀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0: 예.
1: 이 노래를 가지고 와봤어요.
0: 그리고 이 노래 그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된 부분 있어요.
1: 예.
0: 맞아요. 그 원래 나오는 거 그 싱글 아, 에딧
1: 맞아요,
0: 말고.
1: 맞아요. 그 베리로 예. 베리로 바꾸려고요. 베리.
0: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1: 예.
0: 잘 생각했어요.
1: 네.
0: Are we ready?
1: Yeah.
0: Take it away.

0: 어,
1: 그
0: 예,
1: 배우
0: 아, 예, 알아요. 네.
1: 그 짐 캐리도 이 노래 커버 카피 노래 했어요.
0: 아 그래요. 예. 어, 뭐 되게 멋있었을 것 같은데요.
1: 예, 맞아요. 사실 네, 생각보다 그 네. 어려운 부분 생각보다 잘했어요.
0: 네네네.
1: 대준 이거 그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 부분 그 하이 노래 아, 어떻게 했어요? 그거 연습 많이 했어요?
0: 그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따라 부르는데 사실 그 높은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가 캐치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아. 저는 라디오헤드 어떤 그 사운드랄까 그런 네. 분위기
1: yeah, yeah.
0: 그런
1: The feeling, right?
0: Yeah, feeling.
1: Right, right, right.
0: Yeah, yeah. 그런 것들을 조금 그, 그 흉내 낼 수 없어서 그냥 내 식대로 부르는 그런 것 같아요.
1: 아, so you kind of like made it your own.
0: I can't 할 수 없어. 하지만 나의 스타일로 그냥 하는 거죠.
1: You did it. You did it. Like you did it your own way, but you did it. And like that part of the song, 그 노래방 가본 적 있죠?
0: 있어요.
1: 당연하죠.
0: 많이 많이 많죠.
1: 이 노래 그 노래방 했을 때.
0: 예, 했었지.
1: 난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0: 왠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1: 어, 근데 그 하이 부분 아마 뭐 소주 몇 병 먼저 마시면.
0: 예.
1: But otherwise, I'm not brave. Not brave. 예. That's like a scary part of the song to sing. 잘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1: So, do you know? All right, let's talk about creep a little bit first. Do you know the meaning of creep? 그거 혹시 그 이미 아세요?
0: 그 어 번역되어 있는 걸로는 예. 좀 멍청이 이런 걸로 아~ 봤어요.
1: 네, 조금 멍청이.
0: 어 좀 뭔가 힘든 사람, 뭔가 정신 없는 사람.
1: 아, 예. 나요.
0: 네,
1: It sounds
0: 저도,
1: like me.
0: 저도.
1: Sounds like me. Okay, 네. in English, like creep is used a lot. Creepy is used a lot, and creepy. 특히 남자들 그 creep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안 좋은 느낌 있어요. Like 아마 여기 진짜 뒤로 이렇게 본 사람.
0: 오.
1: 거기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느낌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 가서 보면
0: 아, 크립 그런 느낌이구나.
1: Yeah.
0: 아.
1: Yeah, like 아마 자기 서로 그런 느낌 있어요. 나는 여기는 왜 왔어요? 여기는 안 여기는 안 저는 안 돼요. 예. Yeah, 그 사람들만 나는 그, what's the word for outsider? 어, 왕따?
0: 아,
1: 왕따
0: 아, 아.
1: 그런 단어 있죠.
0: 네네 왕따. 예. 아 왕따가 더 낫겠다.
1: 예.
0: 크립보다.
1: 예.
0: 멍청이보다 왕따가 더.
1: 예. Like 낫겠다. I don't belong here.
0: 그러니까. 예.
1: 나는 여기 나 오고 싶었는데 여기 왜 왔어요?
0: 아
1: 그런 거.
0: 예.
1: 그 자기 그 뭐 기분 안 좋았어요. 자기 뭐 나는 왜?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이거 남자 여자한테 그 이 가사 부르고 있어요. You're just like an angel, right?
0: 아.
1: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I guess it sounds like a guy singing to a girl that he knows is not possible, and feels like I'm not worthy. I'm so low. I'm so strange. 이상해. 그래서 그런 가사 있어요. I'm a weirdo.
0: 아, I'm a weirdo.
1: 나는 이상해요.
0: 아, 이상해.
1: 나는 이상해. I'm a weirdo.
0: I'm a weirdo.
1: 사실 나는 그 이거 그 처음 나왔을 때 뭐 94년 아마 93년
0: yeah, maybe 아마? 그 정도. 네, 네.
1: 난 그때 그 처음 들었어요. 나는 I'm a widow 생각했어요. 나는 원어민인데 나는 widow 이해했어요. 그 틀렸다.
0: 오.
1: Widow is 그 결혼한 사람 그 그 파트너 돌아가셨어요. 그거 widow.
0: 아하. 네.
1: So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I'm a widow. 무슨 뜻이에요? So deep. 와 신기해요. 근데 사실 weirdo. 그냥
0: yeah, weirdo.
1: Weirdo. I'm a weirdo.
0: 예. Yeah. 그 톰 요크가 yeah. 원래 이 노래를 부르려고
1: 네.
0: 이렇게 그 자기가 크립이니까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말투를 좀 어눌하게 해서 노래를 부르죠.
1: 아
0: 그런 거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1: 사실 네. 모르겠는데요. 그 탐 요크는 그 네. 원래 그 노래할 때 발음 약간 not clear.
0: 아.
1: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해요? His vocals are not very clear. 그

0: 발음 약간
1: 발음을 원래 좀 어눌하게 한다.
0: 어눌하게 한다.
1: 어눌하게 한다.
0: Yeah, not clear. Not clear. Like 그 많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Yeah, 원어민들도 영어 원어민들도 그 뭐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덤요 그런 그 스타일 있어요. 그리고 가사 항상 좀 슬프다. 조금 슬프다.
1: 그래서 여기 Your skin makes me cry. Your skin makes me cry. 이러는데 톰 요크가 부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들려요.
0: 아, 맞아요.
1: 예.
0: 맞아요. Your skin makes me cry. 왜냐하면
1: Skin is some cry 뭐 이렇게 들려요.
0: 아,
1: 뭐
0: 그런 거. 알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톰 요크 그 공연할 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안 해요. 약간 특히 그 90년대 그 그런지 alternative rock 그 가수들 자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고
1: 아 그렇죠 그렇군요.
0: 약간 그래서 예 쉽게 이해하는 거 없어요.
1: 아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예.
0: 근데 좋아요.
1: 아니 그 나중에 그 크립 부르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0: 같이?
1: 네, 같이. 네.
0: 같이 해도 돼. 나는 혼자 안 돼요.
1: 너무 좋아요. 네.
0: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우리 지금 그 우쿨렐레 퍼포먼스 하니까.
1: 네.
0: 그 원래 그 원본 들면?
1: 네, 네.
0: 원본 맞아요? 원본 들면 그거 그 진짜 시끄러운 기타
1: 맞아,
0: 있어요.
1: 맞아.
0: 그거 얘기 알아요?
1: 그 실수로 실수랄까 그냥 막
0: 일부러 했어요.
1: 아.
0: Johnny Greenwood. I'll give this a little bit of explanation in English. So we're talking about in Creep, the original recording that became very famous and popular, the electric version. There's a really noisy guitar part, and this was because of Johnny Greenwood, who is really famous from Radiohead. Now he does like movie soundtracks. He's kind of very well-respected guitarist, and he makes noise. So he didn't like the song. 그 자기 이 노래 안 좋았으니까 시끄럽게 하고
1: 안 좋았어.
0: 안 좋았어. 이거 뭐야 시끄럽게 했어요. 갑자기 착각. 착각. He wanted to ruin the song. He wanted to be like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So he did that and then that became a big part of the song and why it was so cool. Why it was so cool.
1: 아니 크립이라는 노래가 이 앨범 앨범을 제일 마지막에
0: 네.
1: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예. 그냥 마지막 곡 대충 만드는 노래라고 그렇게는 들었었거든요.
0: 아, 네. 아마도 그리고 그 이 곡 예, 원래 아마 나중에 그 다른 옛날 밴드 비슷한 곡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나중에 좀 문제 나왔어요. 어떤 밴드 I can't remember but there's a band that actually sued Radiohead over this song. I have to think about it. But yeah, so this song caused some problems for them, but also brought them like big success. This was like their first hit.
1: Yeah.
0: Yeah, really big hit. So yeah, as you say, it was a mistake. Yeah. The guitar part was a mistake for sure. And maybe it was a mistake like putting it on the album. Have you ever made a mistake during a performance? 그 공연할 때 그 yeah. 실수하고 있어요?
1: 저는 공연할 때 실수 엄청 많이 해요.
0: 저도요.
1: 근데 네. 그 실수를 할 때 무슨 너무 많이 해서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 하지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0: 아,
1: 예.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틀렸달까? 뭔가 예. 코드가 틀리면 근데 그것이 조금 또 좋은 사운드로 나올 때도 있는 것 같고. 네네.
0: 맞아요. 아마 그 실수로. 그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1: 네, 맞아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그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읍스. 오.
1: 맞아요.
0: 아니면 그냥
1: 맞아요. 긴장해서 흐름이 끊기면은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0: 맞죠.
1: 네.
0: 그래서 실수하면
1: 어쩔 수 없어.
0: 그 다른 사람들 모르죠.
1: 네.
0: 맞죠.
1: 네.
0: So while you were singing this song, was there any like difficult lyrics or any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어려운 부분 있었어요? 그 가사 생각하면?
1: 그러니까 가사들은 항상 뭐 생각하면서 뭐 지역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어눌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가수가 어눌하게 하잖아요.
0: 아.
1: 가수가 그렇게 하면 그것을 따라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내가 식대로 그 사람을 흉내내서 어눌하게 불러요 아니면

0: 면 알아들을 수 있게 가사를 바꿔요.
1: 아 사실 이 이런 거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 라디오의 그 영국 사람들이니까 네네. 나는 너무 영국처럼 하면 아. 기분 이상해요. 아. 뭔가 아, 어떻게 pretentious. Pretentious is the only word I can think of. Pretentious means like if I, as an American, 네. if I try to sound English when I sing, it feels fake. It feels like not real.
0: 아.
1: So if I like, when you hear before, 그렇게 하면 약간 안 돼요. It just feels like wrong for me to sound too English, and I can't explain why. 그래서 그 저는 이거 할 때 뭐 저는 그 미국처럼 해야 돼요. 자기 그렇게요.
0: 어 그러면 your skin makes me cry 이렇게 하면
1: 어 맞아요.
0: 어떻게 네. 표현할 수 있어요?
1: 담요처럼 your skin makes me cry like that, right? One's and like
0: yeah,
1: soft.
0: Yeah.
1: But I would probably do like oh, 모르겠어요. 아, 저 스타일로 yeah. Your skin makes me cry.
0: Your skin
1: 약간
0: is some,
1: 약간 skin. 코소리 맞아요. Your skin makes me cry.
0: 아하, 네.
1: 예, 좀 달라요.
0: 어,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자기 스타일로 하면 제일 뭐, 낮아요.
0: 아, 네. 아, 고맙습니다.
1: 제 생각에.
0: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가요도
1: yeah.
0: 그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미국 출신의 사람이 아. 한국 와서 부르면 약간 엄청 발음이 외국 사람처럼 발음하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들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노래들도 히트 치면 근데 그 사람처럼 부르면 사람들이 옆에서 웃어요.
1: 맞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0: 네.
1: Oh, and actually I got a note. So thank you PD for looking that up for me. So Radiohead was sued for that song for Creep. They were sued for plagiarism by songwriters Albert Hammond and Mike Hazelwood. They were in the band The Hollies. 그 Hollies 그 들어본 적 있어요?
0: 아니요, 몰라요.
1: 진짜 유명한 노래 많아요. 그 70년대 밴드.
0: 아,
1: you know,
0: 있어요.
1: 있어요.
0: 많이
1: 있어요. 그 곡 The Air That I Breathe, The Air That I Breathe had a very similar chord progression to Creep, so they did sue them for that. And actually, I'm gonna give you some really nerd knowledge. Albert Hammond is from The Strokes, The Strokes guitar's father. I can't remember his name either. But okay, cool. So yeah, we got a lot of messages on that as well. You got a compliment. I saw Shinbi Nim said, sound is so good.
0: Yeah.
1: Right? So
0: yeah.
1: Good performance. So you mentioned Gayo. Are we going to do a Gayo song as well?
0: Yeah.
1: Can we do that?
0: Yeah. 마지막 노래. 네.

0: So 그때 실수했을 때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smile?
1: 아,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갔어요.
0: 아,
1: 하지만 so 노래를 잊어먹지 않았으니까. 네.
0: So if you're watching us on NoTube, you can guess like okay. So for example, watching us on NoTube is 신비님. All right, I'm going to do my best. Oh, can he see that? Oh, okay. Do you want to see? 여기에서
1: 집에서 노는 우쿨렐레 있는데 TJ님만큼 하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하나요? 독학으로 가능한가요? 어, 독학으로 가능. 저 독학으로 가능하죠. 저도 독학으로 했으니까요.
0: 아. 네.
1: 그 예. 좋아하는 노래부터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네.
0: 독학은
1: 혼자서.
0: 아, 혼자서.
1: 응.
0: 아. Very cool. So, like, anybody watching us on NoTube or just listening as a listener on the radio, you would never know he made a mistake. But even just his performance, like, yeah, I made a little mistake, but no big deal. Self-study. Ah, how do you say it? Self-study in Korean one more time?
1: 독학.
0: 독학.
1: 네, 독학.
0: 독학.
1: 아, 학교. 네, 학교 할 때 독학.
0: 알겠습니다. 독학. Self-study. Cool. Awesome.
1: Self-study. 아, 독학이 self-study군요.
0: Yeah. Self-study, 잘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Tae-jun, this was a lot of fun for me. 재밌었어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너무 반가웠어요.
0: 에, 네, 맞아요. 우리
1: 네,
0: 공연.
1: 우리 친구, 예.
0: 공연, 같이 합시다.
1: 어, 공연 한번 같이 하죠. 어, 좋아요. 그렇죠. 너무
0: 예?
1: 좋아요.
0: 맞아요?
1: 예, 굿.
0: 좋습니다. All right, so of course, Tae-jun will be back next Monday. You do this every Monday. Fantastic. Definitely stay tuned for that every Monday. And let's, I tell you what, we're going to take a, shall we take a song break? Let's do that. We're going to take a song break. Tae-jun, thank you so much.
1: Yeah.
0: We'll see you next Monday.
1: Yeah, see you next Monday. Thank you.
0: All right. Yeah. So good. All right. And we're going to listen to Raging Fire by Philip Phillips, and then we'll be ba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진짜 조 부장님이 대신 가라에서 왔더만. 어, 이거 무슨 파티야인가. 이런 거 진짜 내한테 안 맞는데. 아 뭐가 뭐가 저 사람 지금 아, 설마 내한테 오고 있나. 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3: Oh, hello. Nice to meet you.
2: Hi. Nice to meet you too.
3: You look familiar. I think I've seen you somewhere before. I'm Daniel.
2: I'm Jenny. 뭐라 해야 되노? Hi. Nice to meet you too.
3: Have we met before? Maybe I'm mistaken. Anyway, what do you do?
2: What do you? This?
3: What do you do?
2: 아, do you? 이게 do you로 보이나? 이건 술인데. This is not do you. This is champagne. You know champagne?
3: Oh, do you work for a company that makes champagne?
2: Yes, champagne. Not do you, you know?
3: Oh, that sounds amazing.
2: 또 이 샴페인의 톡 쏘는 맛을 어메이징하게 좋아하는 감네. Okay, cheers.
3: Then maybe could you come over there and recommend a champagne for me? Let's go together.
2: Okay, let's go.
4: Today 배워볼 표현.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3: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4: What do you do?
1: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do? 라고 표현합니다. Do는 원래 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무슨 일을 하다, 즉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묻는

0: 부산 영어 방송 Call letter HLSX. You can hear BFM on 90.5 MHz and 103.3 MHz in 기장, 정관 and 녹산. The station's output is 1 kilowatt. The station is broadcasting in Busan metropolitan area. BFM Busan 영어 방송 provides entertaining and educational information for Koreans and foreigners living and traveling in Busan. Our station's purpose is bringing the foreign community and the local Busan community together. By providing top quality service, we hope to make a difference on the lives of our listeners. BFM follows regulation and guidelines of the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 Commission. 성현숙 is in charge of programming and production as a director of Busan English Broadcasting. 장현준 is in charge of advertisement as the executive manager of administrative at project office.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BEFM, 부산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5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Oyster English! Hey. Oh! 내가 부기로 보이냐?
4: 부기.
3: Oh yeah.
4: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3: 아,
4: 뭐야? 뭐 달걀 귀신인가?
3: 아, 민선배 뭐야? 달걀 귀신. 내가 지금 뽀얗게 하는데 뭐 조랭이던 귀신 아닌 거지? 아, 그게 아니라 아, 요즘 너무 더워 가지고 이 괴담이 유행이잖아요.
4: 아. So, because a scary story sends chills down your spine and makes you forget the heat.
5: 부기. Don't look behind you.
4: 아! 뒤를 돌아보지 마.
3: 아, 나 오늘 앞에만 보고 방송할 거야.
4: 어차피 목 못 돌리잖아.
3: 제가 민수 잠깐만. 나 돌 수 있어. 다시 돌아오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아무튼 부산 여러분들, 저 대신 제 뒤에 있는 뭔지 좀 이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알았죠? 여러분의 히브리 영어 친구.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아, 무서워.
4: Hey, everyone,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Yeah, happy, happy Monday. Boogie in the house.
3: Boogie, boogie, boogie. Ayo, ayo.
4: Yo, yo, yo, boogie.
3: Oh, yo, yo, yo.
4: 오늘 뭐 어디 면접 있었어요?
3: 무슨 면접이요?
4: Why the colored white shirt?
3: 아, 이거 셔츠가 아니라 그 셔츠를 맞는데 네. 피키 셔츠라고.
4: 네네네.
3: 면접 볼 때 이런 걸 입나요? 약간 그냥 깔끔한 셔츠 입지 않나?
4: 일단 영어로 이거 colored shirt.
3: Colored shirt.
4: 혹은 뭐 브랜드 네임이긴 하지만 그 뭐 포땡 셔츠 있잖아요.
3: 포땡 셔츠.
4: 그렇죠. 그거로도 미국에서 이 그 컬러가 있으면 무조건 뭐 그 셔츠라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3: 하나가 있으면은.
4: 네네네.
3: 근데 그게 하얀 옷 입어서 그런가? 이게 약간 그냥 흰 덩어리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카메라에 뭔가 이게 약간 분리되지 않고.
4: 맞아요. 근데 컬러에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묻었네요, 북이. 먹다가 흘렸어요?
3: 아, 그게 아니라 제 이 서울에 이번에 그 네. 라이선싱 태워 갔을 때
4: 네.
3: 그때 양머리자 확대지만 너무 무서워. 공포특집인데 너무 무서워. 그 양머리랑 같이 네. 이제 화이트 톤 맞춘다고 그때 입었던 건데 가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묻었어요. 이거 드라이클리닝 맡겼는데 깜빡했네 이거.
4: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의 흔적이네요.
3: 아, 그럼.
4: 네.
3: 여기.
4: 맞아요. 자, 여러분, Happy Mon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And a big hello to everybody watching on YouTube. 여러분, 우리 All Star English 100배 더 재밌게 보고 싶으면, 듣고 싶으면 YouTube로 들어오세요. 오, 깜짝아.
3: 오! 오!
4: 이거 뭐예요? 이거 All-Star English
6: 약간
4: 고스틴가?
6: 점점 욕심내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많아졌어. 뭔가 효과가 많아졌어.
4: 네. 부자님 그거는 우리

0: 우리 뭐지? 우리 리허설 할 때 씁시다. 우리 라이브 방송 때는.
1: 아, 이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네. 자, 북이 근데 이거 좀 희한한. 부장님 저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탈 로고로 네트워크 화면에 박으면 네 우리 부스타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쵸? 그쵸 부스타분들?
1: 대답 없대. 대답
0: 대답하세요 부스타분들. 그쵸?
1: 아니요.
0: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이 and for 부스타분들 진짜 희한한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 희한한 질문?
0: Have you ever gotten goosebumps from a receipt? 여러분 영수증 받고 소름 돋아 본 적 있어요?
1: 소름 돋은 적?
0: 네.
1: 나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어.
0: 언제요?
1: 아, 주말에 그냥 적당히 먹은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하나 먹고 좀 이렇게 배가 절벼서 좀 먹고 이렇게 추가 하다가 네. 계산을 했는데 영수증이 약간 보통 자 계산입니다 띠리리리리 영수증이 근데 약간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맞아요.
1: 자꾸 늘어나가지고
0: 이 프린팅이 계속 나오고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올 때 소름 돋죠.
1: 맞아요.
0: Right, so you get goosebumps when that happens. Now 이런 소름 말입니다. I'm talking about goosebumps you get from this. So these days, creepy receipts are going viral on social media. So what they look like? They just look like normal receipt, right? Except they come with a spooky warning instead of a regular message. 어떤 커피점에서요 커피를 사면 아주 오싹한 문구가 영수증에 찍혀 나오면서 화제가 됐거든요.
1: 민수 제가 오사카니요?
0: 뭐라고 했었죠?
1: 그 혹시 일본의 그 지명인이 오사카 말씀하신 건가요?
0: 아니 그 나는 거기 가봤는데
1: 오사칸
0: 오사카 그 오사칸
1: 오사칸
0: 오사칸
1: 오사칸 약간 저 신칸센 이름 같기도 하고
0: 오사칸
1: 맞습니다
0: 네 오사칸 그렇죠
1: 네 오사키요
0: 오사칸
1: 아우 좋죠
0: 네 오사칸 문구가 영수증에 박혀 있대요. 이거 영수증 괴담이라고 부르는데 북이 이거 봤습니까?
1: 영수증 괴담?
0: 네.
1: 이거 절대 뭐 제가 겁이 많아서 이렇게 안 찾아본 건 아니고 뭐 저는 뭐 겁 안 납니다. 뭐 어떤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0: Well, actually, 괴담 aren't just about getting scared these days. These days, MZs are enjoying them as a fun way to cool off during the summer. 북이 뭐 공감 안 돼요? MZ 아닙니까, 북이?
1: 저는 약간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게?
0: 그렇죠 이게 어떤 이렇게 말이 썼는지 이 영수증에 그러니까. 궁금하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알려줘. 오 오랜만이다. 뭐야?
0: 빨간 수박 주스나 토마토 스무디를 주문하면요.
1: 하면
0: 이런 문구가 영수증에 나옵니다. 문구가
1: 네. 문구.
0: 문구. 아 진짜 귀에 무서워지는, 계속 부장님이 들어오고 있는데
1: 분위기 잡아줘,
0: 오히려
1: 진짜.
0: 이게 더 무섭습니다. 부장님 지금 귀에 들어오는 게. 네 문구가 나옵니다. For example, don't leave any trace of the red smoothie. 붉은 스무디의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Even if the fruit gets stuck in your straw, don't stop. 빨대에 과육이 걸려도 멈추지 마시오.
1: 어머냐.
0: Even if you feel something behind you, focus on your drink. 등 뒤에 서늘해도 음료에 집중하시오. 북이 안 무섭지? 이거 연기였죠?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0: 네.
1: 무서워. 어디에서 무서워야 되나? 약간 일단은 분위기 만들어주고 해서.
0: 아니요, 저도 솔직히 생각한 게 솔직히 my honest opinion.
1: 응?
0: Rather than on the receipt, 영수증에 이 문구 부장님 맞으세요? 문구?
1: 문구?
0: 이 문구가 적혀 있는 것보다
1: 어디?
0: 오히려 주문하면서 그 바리스타나 그 뒤에 서빙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조금 더 오싹한 느낌 줄 것 같은데.
1: 하면서 바리스타가
0: 네, 자 주문해 보세요, 부기.
1: 뭐로 주문해야 될까요?
0: 일단 그 토마토 주스 하나
1: 토마토
0: 주문하세요.
1: 여기 토마토 주스 하나 부탁드립니다.
0: 네, 토마토 주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1: 네, 주세요.
0: 근데 고객님.
1: 네.
0: 붉은 스무디의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1: 저는 스무디 말고 주스 시켰는데요.
0: 아, 진짜. 몰입이 안 되네, 부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I think that's more scarier than having it printed on the receipt. Don't you think? 아닙니까?
1: 근데 뭐 일단 이런 영수증을 받으면서 그냥 하는

0: 어떤 공부 놀이 체험이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So it's called experience marketing. People don't just buy coffee anymore. They buy a fun story to share. 이 직접 경험하는 이 남양 마케팅 인셈이죠.
0: 남양 마케팅.
1: 남양 마케팅. 오. 네. 근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이거 커피 막 원두나 이런 거 살 때 오히려 그 회사의 뭐 스토리나 안 그러면 뭐 특별한 그 나온 뭐 product, right? New product and new release. I like to like listen to the story behind it.
0: 오.
1: Don't you, Boogie?
0: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요?
1: 네.
0: 그 숨겨진 그 이야기들 적혀 있는 거.
1: 어, 잘 이해하긴 하네.
0: 아, 미선배. 비하인드 얘기하고
1: 네.
0: 뭐, 카페에 뭐 커피하고 뭐 바이 살 때 얘기하면은 아, 그 정도 유치 정도 할 수 있지.
1: 일단 뭐 그렇게 말하다고 합시다.
0: 어, 뭐 나 틀렸어?
1: 아니야, 근데 거의 맞았어요.
0: 오.
1: 근데 부기한테 이 질문 처음인 것 같은데.
0: 어디?
1: I think this might be a first time asking you. 부기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What's the scariest thing on the planet for you?
0: 어, 저한테 제일 무서운 거요?
1: 네.
0: 어, 하루아침에 갑자기 행사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
1: 어, 맞죠, 맞죠.
0: 뭔가 부산에서 큰 행사하는데
1: 네.
0: 약간 막 이렇게 피드가 올라와요.
1: 네.
0: 근데 부기를 부르지 않았어.
1: 맞아, 맞아, 맞아.
0: 하!
1: 나도 비슷하게.
0: 내가 가야 되는데 왜?
1: 나도 비슷하게 가끔씩 아니라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일이 있는데요.
0: 어?
1: 부장님이 연락 와서 민수 우리 뭐 다음 주 뭐 방송 없어요라고 이랬는데
0: 어, 어.
1: 네? 우리 끝인가요라고 하는데 아예 무슨 뭐 행사할 때 녹음할 때 그게 나간다고 막 하면서
0: 아하.
1: 네 차라리 저한테 그런 말씀 드릴 때 그 말이 먼저 앞에 갔으면 어떨까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0: 네. 일부러 그 민수 내가 봤을 때는
1: 네.
0: 한번 기강 잡으려고
1: 맞아요.
0: 일부러 끊어서 얘기하는 거지.
1: 이런 거 있잖아요. 민수 뭐 다음 주 월요일 나오지 마세요.
0: 아 그치 약간
1: 이거 why 이유를 차라리 앞에를 놓고 그쵸?
0: 먼저 목적을 얘기하려고
1: 네.
0: 그 민수님 궁금한 게
1: 네.
0: 연락와가지고 민수 다음 주 나오지 마세요 이거랑
1: 네.
0: 민수 얘기 네. 좀 할까요?
1: 어우 이게 더 무서워.
0: 어떻게 더 무서워요?
1: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Do you have time to talk?
0: 어.
1: 이 말 어 나 그냥
0: 오
1: 그냥 아니요라고
0: 어, 어, 어 지금 바빠요
1: 맞아 아니요
0: 어 요즘에 민수 그거 있잖아요 그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 이것만 끝내고 얘기할게요 하는데
1: 네.
0: 그 일이 끝나지 않아
1: 맞아 네 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요 for me the scariest thing in the world scariest sound라고 해야죠 the
0: 오?
1: scariest sound in the world for me
0: scariest sound
1: 갑자기 집이 조용한데요
0: 조용한데
1: 우리 딸 방에서 아, 아빠 잠깐만 이리 와봐.
0: 어.
1: 아, 어떡해 아빠 잠깐 이리 와봐.
0: 아, 잠깐만 이리 와봐.
1: 이 이리 와봐가 무슨 일인지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
0: 어, 네. 뭔지 알 수 없는.
1: 그렇죠.
0: 아, 원래 이제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서 오는
1: 네.
0: 그 미지의 무언가에서 오는 공포감이 크잖아요.
1: 저 방금 제 딸 동물이라고 불렀어요?
0: 아니. 동물과 사람들. 나는 갈매기니까.
1: 아, 그렇죠.
0: 동물과
1: 사람들은 그
0: 미지한 곳이 있는.
1: 맞아요. 네.
0: 어, 근데 저,
1: 네.
0: 어, 민지민 나도 하나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1: 뭐 해보세요.
0: 나 혼자 있는데
1: 네.
0: 갑자기 나도 모르는 방구 냄새가 난다.
1: 어.
0: 무섭죠?
1: 아니 근데 do you know your own 방구 smell?
0: 어, 뭐라고요?
1: 그게 자기 냄새를 알 수 있나요?
0: 뭐 내가 안 꼈는데 냄새가 나. 어.
1: 아, 안 꼈는데 냄새가 날 때. 맞아요.
0: 오사카죠?
1: 자, 오사카죠, 여러분. 그런 순간. 자, 오사카할 때 영어로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무서운데 무서운 상황에서 누가 영어를 써 맞죠?
0: 그러니까
1: 근데 여러분 알면 좋아요.
0: 아.
1: 알면 좋아요. 방금 어 나 소름 돋았어.
0: 소름 돋았어.
1: I got goosebumps.
0: 아 I got goosebumps.
1: I got goosebumps. 오,
0: 발음이 재밌다.
1: 네, goosebumps. Goose가 뭔지 알죠?
0: 그거잖아. 새 거위.
1: 아, 맞아 거위인데 거위도 이렇게 새니까 이 털을 다 뽑으면 그 범프가 많잖아요.
0: 어.
1: 부기도 털 다 뽑으면 그 범프가 많잖아요.
0: 잠깐만.
1: 아니 그냥 그렇잖아요.
0: 그치. 아 닭살 돋았어 이런 느낌.
1: 맞아 닭살 돋았어. 네 영어로는 치킨이 아니고 swan. 아이 goose입니다. Goose. 그래서 I got goosebumps이라고 하죠. 네. 저거 진짜 동굴이 오싹하다.
0: 등굴이 오싹하다.
1: 아 등굴이 동굴이.
0: 민선배 오늘 약간 민선배 발음 냉면 특집이구나 이거. 민선배가
1: 등골이 오싹하다.
0: 등골이 오싹하다.
1: That creeps me out.
0: That creeps me out.
1: 그렇죠. That creeps me out. 어 진짜 오싹해.
0: 크립스가 등골이에요?
1: 어 크립스가 creeps me out. 완전 그냥 나를 소름 돋게 그냥 오싹한 그 느낌을 준다.
0: 아, 나를 웃어.

0: 못하게 만든다.
1: 만든다. Creep out라고 하죠. Creeps me out.
0: 네. Creeps me out.
1: 그리고 요즘 그 MZ보다 이게 초등학생들 저희 딸도 이 괴담 같은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괴담은요 영어로 creepy pasta라고 합니다.
0: Creepy pasta.
1: 네, creepy pasta는 보통 인터넷에 올라오는 괴담인데요. 이 creepy 아까 말했던 이 오싹한 그리고 copy paste의 합성어로 creepy pasta라고 합니다.
0: 오.
1: 네. 왜냐면 인터넷에 하면 이게 친구들끼리 이 괴담을 나누면
0: 그쵸, 이게
1: Ctrl C, Ctrl V 하고 문자로 보내잖아요, 맨날.
0: 아 이게 복사 붙여넣기로 기회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creepy pasta입니다.
0: 아, creepy랑 copy.
1: 네.
0: 근데 pasta라고 하니까 약간 무슨 약간 좀 바삭한 파스타 뭐.
1: 그쵸.
0: crispy pasta.
1: crispy 아니고 creepy pasta입니다.
0: crispy 아니고 creepy.
1: 자, 여러분 Boogie in the house. That means time for Boogie Quiz.
0: 보이티스
1: 기록.
0: 아 좋습니다. 놀이동산 가면이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귀신의 집이거든요. 내가 포기로 보이. 아 그렇다면 이 귀신의 집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자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a ghost room. B, a scary home. Or C. A haunted house. What do you call 귀신의 집 in English? A, a ghost room, B, a scary home, or C, a haunted house. 여러분, send in your answers to #9050. 정답을 샵 9050으로 보내주시고요. 한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2부의 문자 요정이 오늘 퀴즈 참여한 분들 중에 정답 맞추신 분들 아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보내주세요.
1: 자,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문자 중에 아 날씨 여정의 시간이
1: 오늘 무슨 오늘 남양 특집 맞아? 약간 다 틀린 특집인 것 같아. 민섭이 오늘 발음 여러 번 틀리고 말이야.
2: 네, 일부러 했습니다.
1: 일부러 그런 거죠?
2: 네.
0: 뭐 다 월요일이잖아요.
1: 그리고 그렇죠. 날씨 좀 네. 평소 들어오는 타이밍보다 약간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이거 약간 한 박치 늦게 들어왔어요.
0: 올라간 줄 몰랐어요. 아. 네네. 자 이제 날씨 여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 시간은 문자를 읽는 시간은 아닙니다. 읽는 시간은 아닌데 문자를 하나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뭔데?
0: 우리 둥피님께서요. 들어오시자마자 날씨 여정 I need to talk. 더워 죽겠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문자가 왔는데 우선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 부산
0: 기준으로요. 오늘 최고 기온이 36도였거든요. 제가 올해 지금까지 전해드린 예보 중 역대 최고 기온이었는데 Well, that record didn't last very long. 내일 바로 또 깨질 예정이겠습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26 degrees. 오늘과 똑같겠고요. And high of 오늘보다 1도가 높은 37도 37 degree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rystal clear skies all day. 그래서 완전 말 그대로 강한 햇볕을 그대로 맞으시겠고요. 그리고 습도는요.
1: 맞는다고요?
0: around 35 degrees. 습도는 35%로 it's going to be a 35%.
2: 네.
0: It's going to be a dry heat. 순수한 더위만 가득하겠습니다.
1: 네. 제가 봤을 때
0: 네네네.
1: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두 분 없어질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0: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expression이 있는데 it's getting out of hand. 이 뜻이 상황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도가 지나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It's going to be a 37 degrees tomorrow. The heat is getting out of hand. 내일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위가 정말 도를 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미세미야, I got goosebumps.
2: 진짜 저도
1: 소름 돋는다 진짜.
0: 근데 맞아요. 더위와 상관없는 한 곳이 있습니다.
1: 어디죠?
0: 어디냐면요.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와우.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2: 네.
1: 뻔뻔하게 소름 돋았어요.
2: 네, 우리 부스타분이 말입니다. 나 사람도 덥고 보기도 덥고 낙지도 너무 덥고요.
1: 낙지요? 네. 낙지 탕탕이?
2: 네, 낙지현이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1: 낙지 숙해?
2: 근데 질문 하나 왔어요. 우리 문자 요정에 날씨 요정은 등에 땀띠 안 나요? 라고.
0: 네. 전 그런 거 없어요.
2: 네. 이분 진

0: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렛츠고! 고!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어?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 미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부기.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맞아. 내가 민선배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부리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부기랑 나눠놓을 준비돼 있어? 팔로우 미. 렛츠고.

0: 손흥민 BTS
1: 보기 Let's go.
2: 소통게이트로 만족하시오. 헙다 글로벌 대세를 꿈꾸는 예망갈매기 보기의 글로벌 성장 팀원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만갈매기 부계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2: 매너스 메이커스 시글.
0: 상황별 영어도 챙긴다.
2: 시티셔 잉글리시 접촉.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2: 글로벌 센스 윙.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2: 컬처 세팅 완료.
0: 네. 올스타 엔터테인먼트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는 거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넘어가기 전에 아까 유조님이 그 나 뭐 날씨 조정 등에 땀띠 안 나요라고 했는데 근데 땀띠 영어로 뭐예요라고 이 질문이 왔습니다.
2: 땀띠.
0: 네. 땀띠 영어로는 두 가지.
2: 나라.
0: 뭔데요?
2: 땀띠 스웻벨트.
0: 스웻벨트. 틀렸습니다. 잠깐만.
2: 너무 세게 친 거 아니에요?
0: 아니 오늘은 그 원래 자일러폰 아니고 완전 풀 세트니까 자일러폰을 갖고 왔거든요.
2: 화려하다.
0: 아니 근데 원래 쓰는 자일러폰을 그냥 앞에 있는 거 띵동동동 이렇게 치면 되는데 여기는 이 노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2: 무슨 잘 맞출 수 있어요?
0: 이거 C죠. 도. 도가 C지. 이렇게 하면 되죠. 보기.
2: 땡입니다. 땡.
0: 틀렸으면 오우씨.
2: 경쾌한데요. 네. 땡기 말고 경쾌하다.
0: 자, 아까 sweat belt가 아니고요. 네. heat rash. heat rash 혹은
2: heat rash?
0: 네, prickly heat라고 합니다. prickly heat.
2: prickly heat. prickly가 무슨 뜻인데요?
0: prickly가 뭐가 이렇게 특히 피부에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 있으면 그 느낌 있잖아요. 토독토독한 이렇게 올라온 느낌 이렇게 만지면 그게 prickly 한 느낌입니다.
2: prickly 한 느낌?
0: 네, prickly heat라고도 할 수 있죠. 땀띠를. 네.
2: 땀띠. 아, 오돌토돌 그런 걸 말하는구나.
0: 맞아요.
2: prickly heat.
0: prickly heat. 자, let's get it. 오늘의 부기 도전 어떻게 됩니까? Go!
2: 주세요, 달콤한 그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0: 이런 노래 있어요?
2: 잠깐만.
0: 그냥 붙이는 거죠.
2: 민석이 무슨 말이에요?
0: 아니 우리 작가님이 이런 노래 이게 랩벨 버전으로 부르라고 했는데.
2: 달콤한 그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몰라 이거?
0: 저는 이런 노래 있어요, 피디님? 있어요?
2: 잠깐만. 이거 의미 높아서 그래.
0: 그래요. 레드벨벳 이게 여성 아이돌 그룹이니까 의미 좀 높다. 네네네.
2: 달콤한 그만.
0: 네, 이 노래 이거 알아요. 이 노래 알아요. 죄송해요. 이 노래 알아요. 네네네.
2: 진짜
0: 달콤한 아니고 달콤한.
2: 맞아. 원래 의미 너무 높아요.
0: 네.
2: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0: 당연히 아이스크림.
1: 아, 그치 그치. 뭐 빙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지만 역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어, 안 돼 있다.
0: 아니, 그러니까 아이스에 R 발음도 안 들어가는데 왜 R 발음을 내요?
1: 어, 뭔가 있어 보이게 아이스크림 하고 싶었는데.
0: 맞아요. 어, 좋았어요. 방금 아이스크림.
1: 네. 아, 뭐 제가 한 입만 먹어도 더위가 샤르르르 녹아고 녹아내리잖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렇죠.
0: But did you know that ordering ice cream in English can be trickier than you think? 우리가 늘 먹는 아이스크림 영어로 주문하라고 하면 의외로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1: 어, 이거 어렵다고요?
0: 네.
1: 그냥 가가지고 디스 하거나 네. 아니면 바닐라 주세요. 뭐 초코 주세요. 어, 스트로베리 주세요.
0: 아, 그렇게 할 수 있긴 있는데 북이 뭐 외국 나가 있으면 그래도 여기 그래도 말 좀 하고 싶다라고 그런 기분 느낌 생각 있을 거잖아요.
1: 말하기보다 빨리 먹고 싶은데요.
0: So it's the pronunciation of the words, of the flavors. You know the flavors, the words, they're not as easy as they look because many ice cream flavors have words that are difficult for Korean speakers to pronounce.
1: 왜 어려운 건데 이게?
0: Well, a couple reasons. First, English has sounds that doesn't exist in Korean.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가 많잖아요. 네, 북이.
1: 언제?
0: 스 해보세요.
1: 스.
0: 어, 북이 된다.
1: 아, 그럼.
0: 네, 르 해보세요.
1: 르.
0: 그쵸, 북이. 네. 자, second, many words aren't pronounced the way they're spelled. 철자와 발음이 다른 단어가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the third, English word stress is very important. So if you stress the wrong syllable, the word can sound very different. 이 강세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 거니까 because summer means ice cream. And if you go out, let's say, to the US or English-speaking countries, you're going to have to order ice cream or gelato. In, of course, in English. 그래서 오늘 북이 도전할 준비 됐습니까?
1: 이거 그래도 일단 여름이 더우니까 먹어야 되니까.
0: 그렇죠.
1: 도전하겠습니다.
0: 아이고 좋아. 아이 도전 마음. 자, 북이. I'm going to show you some ice cream flavors. 응? And I have pictures of it. 북이 모니터로 보이죠? 그렇죠?
1: 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0: 네, so I'm going to put, for 북이 and for our people watching on NUTTUBE, I'm going to put up some ice cream flavors one by one. 지금부터 아이스크림 맛을 영어로 보여줄 건데요. 자, 북이가 자신 있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 좋아요.
0: 틀리면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북이? Fair enough, right?
1: 미선배 수정할 거 없을 거예요.
0: 네, 총 수정할 거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총 6개입니다. 자, 북이가 과연 몇 개나 제대로 발음을 할까요? 우리 푸사 여러분들도 네, 한번 맞춰보세요, 오케이? 네, 자, 북이, are you ready?
1: 어, I'm ready.
0: 자, 아이스크림 flavor number one 부탁할게요.
1: Give me up. 오, 아, 이거 피스타치, 아, 아니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0: 영어로, 그렇죠.
1: 한국말로는 피스타치오지만,
0: 네.
1: Pistachio. What do you?
0: 잠깐, 뭐 혀 뭐 벌에 뭐 물렸어요?
1: Pistachio.
0: 자, 벌써.
1: 아, 어메.
0: 네.
1: 어, 느낌 살렸는데.
0: 이 한국어 발음을 피스타치오라고 많이 하죠.
1: 맞아요.
0: 네. 근데
1: 맛있어.
0: 이 영어 발음으로 하면요. 자, 보기 따라하세요. Pistachio.
1: Pistachio.
0: Pistachio.
1: 피스타치오.
0: 네, 이 중간에 이 star, S-T-A, star를 가장 강하게 해야 돼요. 피스타.
1: 어.
0: 네, 피스타하고 이 C-H라고 스펠링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C-H라고 ch 발음을 하지 말고요. sh 발음을 내야 됩니다.
1: 어.
0: 네, 그래서 피스타치오처럼 네 박자로 말하면 쉽습니다.
1: 오.
0: 자, 북이 따라보세요. 피스타치오.
1: 피스타치오.
0: 피스타치오.
1: 이거 아주 쉬워. 피스타치오.
0: 좋아요.
1: 어때요?
0: 자, 두 번째 아이스크림 플레이버 주십시오. 주십시오. Oh, there we go.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1: 아, 미선배.
0: 네.
1: 되게 자신 있지.
0: 아, 해보세요.
1: Vanilla.
0: 네?
1: Vanilla.
0: 아니, 혀를 조금 이게 너무 혀가 어떻게 부었나 오늘 북이? 네.
1: 바닐라.
0: 에이, 바닐라 그냥 한국어 발음이고요.
1: 어, 오케이. 바닐라.
0: 어.
1: 아, 바닐라. 아. 뭐야? 맞았어?
0: 일단 줄게요, 이거는. 네.
1: 진짜?
0: 일단 북이의 발음을

0: 할 수 있는 만큼 갖고 했으니까. 오. 네. 자, 부기 따라하세요. Vanilla.
1: 잠깐만, 민정배.
0: 네.
1: 이 정량 중계 더 기분 맞대 맞대.
0: Vanilla. 네.
1: Vanilla.
0: Vanilla.
1: Vanilla.
0: 이 버가고 버.
1: 버.
0: 버.
1: 그 비, 아니 위 A인데 왜 보여 버?
0: 버, 이게 버니까요.
1: Vanilla.
0: 어 맞아요. 그게 바로. Vanilla였습니다.
1: 근데 민정배 아까 제가 했던 발음이 왜 딩동댕이 해줬던 거예요?
0: 근데 여기서요 이 nil 중간에 nil nil의 강세 바닐라보다 버닐라 이거 버가고 브 발음을 넣어야 되죠. 오. Vanilla.
1: 아 그러면은 바닐라 발음은 A를 네. 전부 다 O로 하면 되겠다.
0: 버
1: 버닐라
0: Vanilla.
1: 버닐라
0: okay. Vanilla. 네.
1: 버닐라.
0: 좋아요. 자 다음 아이스크림 플레이버 주십시오. 어, 나 이거 아! 좋아하는데 맛있어 맛있어.
1: 드디어 알이 나왔구만.
0: 네. 이거는 근데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1: 이거 그지 라즈베리.
0: 아 라즈베리. 그럼 일단 영어 스펠링을 한번 해봅시다.
1: 알. 라즈베리.
0: 오 다시 한번 더.
1: 라즈베리. 와 진짜?
0: 네네네네 맞아요. 자 여러분. Raspberry입니다.
1: 잠깐만 또 다르잖아.
0: 아니야 맞아. 그 정도는 I'll give it to you. I'll give it to you.
1: 네. 라즈가요. 레즈는 레즈 약간.
0: Raspberry입니다.
1: Raspberry.
0: 네. 이 P는 거의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 Raspberry라고 하면 안 돼요. 네.
1: 내가 할 줄 알았죠.
0: 네. Raspberry. 그래서
1: 할 줄 알았다고요.
0: Raz에 이 강세를 줘야 됩니다.
1: Raz.
0: Raspberry.
1: Raspberry.
0: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아이스크림 맛 주십시오.
1: 뭔가요?
0: 오, 나 이것도 맛있어.
1: 아, 이거 완전 고소하잖아.
0: 맞아요, 맞아. 이거 그 하와이 가면 그 이 초콜릿 팔잖아요.
1: 저 자신 있어 이거. 마카다미아.
0: 오, 다시 한 번 더.
1: 마카다미아. 진짜?
0: 진짜 이거는 뭐지 지금 이게 몇 번째 거예요? 네 번째 거잖아요. 이 네 개 중에 제일 맞았어요.
1: 제일 맞.
0: 자, 마카다미아입니다.
1: 잠깐만, 약간 또 다른데 이거. 약간 뒤가 약간 나 다미한데 네임이야?
0: 마카다미아.
1: 마카다미아?
0: 네, 맞아요. 이 마카다미아, 이 day의 중간에 da의 강세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카다미아라고 해야 됩니다.
1: 마카다미아.
0: 네, 마카다미아 flavor please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1: 아이키즈 먹지 말까?
0: 보기 네. 뭐냐면 저는 이게 딩동댕 주는 이유가 부기가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외국에서는 이해는 할 거다.
1: 아,
0: 네.
1: 약간 최소의 마지노선이네요.
0: 네. 네네.
1: 오호호.
0: 자 다섯 번째 아이스크림 맛입니다.
1: 자, 이준비, 나 이거 영어 발음 자신 있어.
0: 어 진짜요?
1: 아 그리고 나 뭐
0: 자 여러분 쉬,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부기 그만큼 자신 있대. 여러분.
1: 제발 나 이거 자신 있어.
0: 어, 어. Alright, let's listen to Boogie. He has that much confidence in this word. 자 부기, give it to us.
1: 초콜릿. 초콜릿.
0: 자 한 번 더.
1: 초콜릿.
0: 이
1: 초콜릿 이렇게... 초콜릿 아니고 초콜릿. Give me a chocolate ice cream, please. 아, 오, 어야 밥만 마실 거예요?
0: 자, 왜냐면 이게 뭔지 부기가 말하니까 뭔가 syllable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1: 아니, chocolate.
0: 네,
1: chocolate.
0: 네, 이 chocolate 이 클을 살짝 넣고 바로 레스로 넘어가야 돼요.
1: 살짝 넣고 chocolate.
0: 어, 그걸 아예 없어졌고.
1: 아, 살짝 넣었잖아.
0: Chocolate.
1: 초콜릿.
0: 네. 이 차, 그렇죠. CHO 차로 발음해야 됩니다. 초.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여섯 번째 아이스크림 맛 갑니다.
1: 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쿠키크림 너무 맛있잖아.
0: 이건 저희 딸이 제일 좋아. 최맛입니다.
1: 아,
0: 자,
1: 이게 또
0: 부기. Give it to us.
1: 보자. Cook and cream.
0: 뭐라고요?
1: Cook and cream.
0: 방금 요리하고 청소해라 말인 것
1: 아니야,
0: 같은데.
1: 아니야.
0: Cook and clean.
1: Cook and cream. 아, 아 귀여워. 아, 자, 귀여워.
0: 여기 일단 너튜브에는 사진에서 뭐 살짝 뭐지 그 글자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건 영어는요. Cookies and cream입니다. Cookies
1: 어,
0: and cream.
1: 어, 다 발음하는구나.
0: 네네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게 쿠앤크잖아요. 쿠앤크.
1: 맞아.
0: 그렇죠. 한국에서는 줄여서 말하는데 외국 나가서 can I get a 쿠앤크 please? 라고 하면 엥? 아. 이 표정 나오니까 여러분 cookies and cream이라고 해야 됩니다.
1: cookies and cream.
0: 그렇죠.
1: 완전 약간 또 이 음식이다 보니까 네. 어, cook and cream 뭐 이렇게 읽을 줄 알았는데
0: 방금 보기가 cook and clean이라고 아, 말하고 있었거든요. cook는 요리하다, clean.

0: 크기는 청소하다. 네.
1: 이 점이 중요해요. 요리하고 꼭 청소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cookies and cream이라고 하죠.
1: cookies 네. and cream.
0: 일단 보기 뭐 총 6개 중에 발음 그래도 한 6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 일단 저 쿠킹 크림 안 먹을 거고요. 네. 아까 누구였지? 제일 처음이 누구였냐? 그. 네. 피스타치오도 먹지 않을 거고. 피스타치오.
0: 네. 피스타치오. 벌써 까먹었어. 피스타치오.
1: 아주 쉬워? 네. 피스타치오.
0: 피스타치오. 네. 자, 포기. 자, 이제 그러면 아이스크림 맛의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It's time to learn how to order them. 자, 이제 오. 주문하는 법도 배워야겠죠. 그렇죠?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0: 네. 자, 그래서 포기. Here is your first challenge. 우리 여러분, 우리 부스타분들 참여 하십시오. 보기. 바닐라 두 스쿱 주세요를 가장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면요. 초이스가 세 개 나갑니다. A. I want two. I want vanilla two.
1: 오.
0: B. Give me two vanilla scoop. Or C. Can I get two scoops of vanilla?
1: 아, 이준배.
0: 네.
1: 아 너무 쉽다.
0: 진짜요? 그 정도예요?
1: 그럼 그럼 그럼.
0: 네.
1: 원래 이런 건 미전비.
0: 네.
1: 길수록 정중한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이게 내용이 길수록 정중하고 한 거기 네. 때문에.
0: 네.
1: 어 바로 맞춰봅니까?
0: 일단 우리 낙지연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일 긴 거를 골랐네요.
1: 아 그럼 그럼 그럼.
0: 네. 자 보기 정답은요.
1: Can I get a scoop of vanilla? 에이오 버닐라
0: 맞습니다.
1: 아 버닐라
0: 네 버닐라
1: 버닐라 버닐라 버닐라
0: 버닐라
1: 버닐라
0: 자 바닐라 두 스쿱 주세요라고 주문할 때요. Can I get two scoops of vanilla? 네 Can I get 뭐 미국에서 주문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죠. Two scoops of vanilla 바닐라 두 스쿱
1: two scoop
0: 네 뜻입니다. 그리고 이 two scoops of vanilla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이 라떼도 주문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1: 오, 라떼도
0: scoops를요 pumps로 바꿔요. pumps.
1: 아, pumps.
0: 네, 그래서 라떼 주문할 때 can I get two pumps of vanilla? 오. 바닐라 시럽 두 펌프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1: Can I get two pumps of vanilla?
0: Pumps 두 개니까.
1: Pumps 네. of vanilla?
0: Pumps of vanilla라고 하죠.
1: 오.
0: 네, 왜냐 한국에서는 뭐 바닐라 두 번요 이렇게 하잖아요.
1: 그렇죠.
0: 미국에서는 two times of vanilla 이게 말이 안 됩니다.
1: 오.
0: Two shots of vanilla도 말 안 돼요. 샷. 네, shots은 only espresso.
1: 아, 샷은 네. 이거니까.
0: 그렇죠.
1: 잔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0: Vanilla 시럽은 이렇게 펌프하면서 나. 나오는 거니까 Can I get two pumps of vanilla, please? 라고 합니다. 자, 보기 다음 퀴즈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Alright, you're at an ice cream shop in New York. Okay?
1: Ooh.
0: The staff asks you, what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say, 와플콘에 피스타치오로 할게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어렵다, 어렵다.
0: 네. A, pistachio cone me, please. B, I'll go with pistachio on a waffle cone. Or C, I'll take pistachio at a waffle cone. 자, 보기 정답은요?
1: 이게 약간 A냐 O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0: 그럼 A는 아예 아니다.
1: 약간 좀 건방지잖아요.
0: 네.
1: 피스타치오 call me please 약간 뭔가
0: 네.
1: 아 피스타치오 콘을 하나 내놔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0: 아 근데 저는 이게 북이랑 우리 부스타 여러분 최대한 이렇게 좀 도전하는 이게 마음을 주려고 이 퀴즈 내는 건데 우리 부스타분이 와플에 피스타치오 안 먹을란다
1: 아
0: 이런 문자 보내네요. 아예 한 번만
1: 그래
0: 아예
1: 또 이 아이스크림 약간 녹여가지고 밑에서 와플이랑 같이 씹어먹는 맛이 있단 말이야.
0: 나 근데 그 식감 싫어요. I don't like that texture.
1: 잠깐만 미선배 잠깐만 다들 맞춰보자고 해놓고 말이야.
0: 자 보기 정답은 A, B, or C 맞아요. On a or at a 이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
1: 전 정했습니다.
0: 네
1: 와플콘에 피스타치오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0: 네
1: 나의 선택은 I will go with pistachio on a waffle cone.
0: Yeah. 맞습니다. B. I'll go with pistachio on a waffle cone.
1: Pistachio. Okay.
0: 네. I'll go with 있는 그걸로 할게요라는 뜻의 이 원어민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1: 오, 네. 약간 나 그걸로 가겠어 이런 뜻이구나.
0: 그렇죠. 그래서 I'll go with 뭐 우리 부사분들 뭐 피스타치오 말고 그럼 초콜릿으로 가겠습니다. 뭐 I'll go with chocolate. On a waffle cone. 이 와플콘에 담아주세요. On a waffle cone. 이라고 하죠. 네.
1: 네, 좋다. I will go with 약간 이게 써먹기.

0: 좋겠다.
1: 맞아요. 근데 부기 방금 와플콘에 담아달라고 했잖아요.
0: 오케이.
1: On a waffle cone. 그러면 여기서 부기 하나 퀴즈 드리겠습니다. How do you say?
0: 갑자기 퀴즈 준다고요?
1: 컵으로 주세요. At an ice cream shop.
0: 컵으로 주세요.
1: 네, 자 이제 초이스 3개 나갑니다, 여러분. A. In a cup, please. B. On a cup, please. Or C. Cup me, please. 정답은요, 보기.
0: 어, 뭘까 보자. Cut me up. 이 선배.
1: 네.
0: 아, 이것도 약간 보니까.
1: 네.
0: Cut me, please는 아닌 것 같고.
1: 네.
0: 인이냐 온이냐 차이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뭔가 이 컵 안에 넣는 거라서 인 같기도 하고 올리거나 온 같기도 하고.
1: 오.
0: 에, 정했다.
1: 자 정답은요.
0: In a cup, please.
1: In a cup, please.
0: 오.
1: 야.
0: 어 맞췄다 맞췄다.
1: 아 근데 선배가 요즘 뿌듯해 북이. 요즘
0: 이렇게
1: 퀴즈 할 때 너무 잘 맞춰요.
0: 미선배 이게 퀴즈 할 때 잘 맞춘다기보다는
1: 네.
0: 잘 추리를 한다고. 추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1: 아, 아니요 부기 추리보다 부기가 알아서 이거 하는 것 같습니다.
0: 오.
1: 맞아요. In a cup please. 자 아까 우리 와플 콘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럴 때는 on a cup please. 근데 컵은 뭐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0: 오.
1: 그쵸. 그래서 in a cup please 라고 해야 됩니다.
0: 이제 타임.
1: 네.
0: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1: 네.
0: 콘으로 된 컵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1: 네?
0: 콘으로 만들어진 컵은 온이야 인이야?
1: 아, 자 여러분 콘으로 된 컵 그래도 그래도 컵 아닙니까?
0: 컵이니까 인인 네. 건가?
1: 그래도 인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0: 온 인 온 네. 와플 컵 이름.
1: 네, in a waffle cup.
0: In a waffle cup.
1: 맞습니다. 네, 자 제가 네 결정 내렸습니다. In a waffle cup.
0: 잠깐만 뭐야?
1: 자 그러면 부기 와 일단 부기 좀 어려운 아이스크림 플레이버 이름도 발음도 알아보고 주문하는 반복도 알아봤죠?
0: 그럼
1: Now it's time for a real test. 이제는 실전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부기 일단 뭐 여권 챙겼어요?
0: 여권이요?
1: 네.
0: 어
1: 챙겼다고 하세요 그냥.
0: 아 챙겼습니다.
1: 왜냐면 부기 선배가 이렇게 쏠게.
0: 뭐야 뭐야?
1: 선배랑 같이 우리. 프랑스로 여행 가겠습니다.
0: 모두
1: 오 샹델리제
0: 리제
1: 오 샹델리제 어 벌써 왔네요.
0: 샹델리 오 저기 개선문 보여요. 개선문 맞죠?
1: 네 맞습니다. So 보기 imagine this 상상해봐요.
0: 어?
1: It's a beautiful day in France.
0: Oh.
1: The sun is blazing hot though. You're melting in the summer heat. 지금
0: oh.
1: 이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녹고 있어요 보기. And then suddenly you spot a famous ice cream shop. 이 ice cream shop 이름 뭐죠? 이거 Glaces Parisien Champs-Élysées. 맞죠?
0: 맞아요?
1: 맞죠? 부장님.
0: 아닌 것 같은데.
1: 샹 샹달리제? 샹젤리제. 네. Glaces Parisien Champs-Élysées.
0: 실리도 못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방금 이 ice cream shop을 봤어요. 보기 오늘 배웠던 걸로 let's see if you can order your 아이스크림. 자,
0: 오!
1: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기?
0: 좋아.
1: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부기?
0: I'm ready.
1: 자, let's get it. Go.
0: 가보자.
2: 아, bonjour,
3: monsieur. Bonjour, 부기. Pigeon. Pigeon. Excusez-moi. Garmegi. Seagull.
0: No pigeon, I'm Seagull.
3: Seagull, pardon moi. What can I get for you?
0: Bonjour. 프랑스지만, can you speak English?
3: No, sorry.
0: Please speak English, please.
3: Bonjour, Seagull. Sorry, no English.
0: Can I get some tasty?
3: Tasty?
0: 맛보기?
3: Tasty?
0: Yeah, tasty.
1: 보기 선배가 주문할게.
0: 어디?
3: Can we try a sample?
0: Can we try
3: this one? 보기 sample이라고 해야 돼. Sample.
0: Yes. Okay. Can you try sample?
3: Sure. Which sample would you like?
0: 레코딩 같은데요.
3: Monsieur, which flavor would you like to taste?
0: Which is the flavor? Yeah. 뭐라는 거야?
1: 아 부기 뭐 먹을래? 어떤 맛을 볼래?
0: 아,
1: 일단 이건 잘 배웠잖아 선배한테.
0: 아, 좋아. 오케이. Vanilla, please.
3: Vanilla.
0: Yeah.
3: Sure, monsieur. Here you go.
0: 근데 자꾸 뭘 이렇게 목...

0: 몽시 몽시하는 거예요.
1: 프랑스잖아, 프랑스잖아. 아,
0: 몽시가 뭔지.
1: 아, 보기 근데 샘플이니까 다른 맛도 한번 먹어봐도 돼. 뭐 다른 거 한번 주문해. 오케이, 지금 오케이. 선배 지금 전화 받아야 되거든. 부위 알아서 주문해. 몽시 씨게, what else would you like to try?
0: 어,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1: Yes, which ice cream would you like?
0: Yes,
1: which flavor would you like? We have macadamia, vanilla, pistachio, raspberry, macadamia, chocolate.
0: 더 욕한 것 같은데요.
1: Monsieur,
0: can I sample? Vanilla?
1: No more sample, monsieur. No more sample.
0: Pistachio?
1: Yes,
0: sample?
1: No sample. No sample? Monsieur, no sample. You have to buy. How many scoops of pistachio would you like?
0: Oh, okay. Two scoops, please.
1: Two scoops of what flavor, monsieur?
0: One scoop vanilla, one scoop pistachio.
1: Oh, two different flavors? Yeah, coming right up.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보기가 지금 땀 나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0: 멘시 벗고. 벤스버크.
1: 자, 일단 부기 뭐 two scoops라고 해가지고 one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는 바닐라?
0: 하나는 바닐라.
1: 네.
0: 하나는 피스타치오.
1: 그거 영어로 해보세요.
0: One scoop of vanilla.
1: 오, 와, one scoop of vanilla라고 하니까 okay. 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 And one scoop of pistachio.
1: 네, 좋았어요. One scoop of vanilla and one scoop of pistachio.
0: Yeah.
1: 어, 중요한 거 안 물어봤다. Monsieur, would you like that on a cone or a cup?
0: 미션배, 콘으로 먹을 거야, 컵으로 먹을 거야.
1: 아, 부기 그냥 아무거나 주문해. 나 지금 전화 받고 있잖아.
0: Monsieur,
1: in a cup or on a cone?
0: 너무 늦게. 오케이.
1: Monsieur, there's a line behind you. A GA 줄이 있습니다.
0: Vanilla on cone, pistachio in cup.
1: Okay, Monsieur, coming right up. 오.
0: 멜스버그.
1: 좋았어요. 중요한 게 봐봐. 부기 on a cone, in a cup. 와, 이거를 신경 쓰면서 했으니까 부기 선배가 너무 뿌듯하다. I'm proud of you.
0: 이 선배 근데.
1: 네.
0: 그 주문했는데 내가 녹았어요.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1: 네.
0: 그리고 약간 자꾸 몽슈몽슈거리면서.
1: 네.
0: 너무 늦게 하신 분이었어.
1: 네.
0: 몽슈가 무슨 뜻이야 대체?
1: 이게 몽슈가 미스터리잖아요.
0: 아, 미스터가 몽슈?
1: 네, 뭐 그쵸.
0: 진짜 뭔 소리가 있잖아.
1: 이거 매담은 이게 그 뭐지? 그 마담 아줌마 아닌데. 아줌마를 조금 더
0: 잠깐만.
1: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말을 어떻게 하지?
0: 나보고 그러면 갈매기 아줌마라고 한 거야?
1: 아니에요.
0: 내가 마지막에 그 메르스 복구라고 이렇게 감사하다고까지 했는데.
1: 네. 그래서 그럼 부기 그럼 뭐 쇼입니까? 매담입니까?
0: 저요?
1: 네.
0: 난 둘 다.
1: 그래 말이야. 좋아요. 자, 부기 아주 이제 뜨거운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 ordering ice cream, 우리 flavor, 맛 발음까지 배웠고 주문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부기 오늘 어땠어요?
0: 오늘요?
1: 네.
0: 아이스크림 녹듯이 제대가 녹아버렸거든요. 끝나고 버닐라랑
1: 네.
0: 피스타치오 사모로 가야겠어요.
1: 좋아요. 근데 심지어 저희 집은 완전 피스타치오 완전 원추거든요.
0: 진짜?
1: 너무 좋아요 피스타치오.
0: 근데 또 그것도 맛있잖아. 아, 초콜릿이 들어간 네. 피스타치오도 맛있잖아요.
1: 맞아요. 초콜릿 앤 피스타치오? 플리즈.
0: 그 씹는 맛.
1: 3 scoops on a cone. 너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자, 보기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0: 수고했습니다. 다들 아이스크림 드세요.
1: Boogi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Okay.
1: All right, 여러분, time to wrap up hour number one. We'll see you back here at 7 o'clock for h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Red Velvet의 Ice Cream Cake.
0: 잠깐만, 일부러 이거 트는 건지.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진짜 조 부장님이 대신 가라 해서 왔더만 이거 무슨 파티야 이거 이런 거 진짜 내한테 안 맞는데 뭐고 저 사람 지금 설마 내한테 오고 있나 오지 마라
4: Oh, hello, nice to meet you
3: Hi, nice to meet you too
4: you look familiar I think I've seen you somewhere before I'm Daniel
3: I'm Jenny. 뭐라 해야 되노? Hi. Nice to meet you too.
4: Have we met before? Maybe I'm mistaken. Anyway, what do you do?
3: What do you? This?
4: What do you do?
3: 아, do you? 이게 do you로 보이나? 이건 술인데. This is not do you. This is champagne. You know champagne?
4: Oh, do you work for a company that makes champagne?
3: Yes, champagne. Not do you, you know?
4: Oh, that sounds amazing.
3: 또 이 샴페인의 톡 쏘는 맛을 어메이징하게 좋아하는 감네. Okay, cheers.
4: Then maybe could you come over there and recommend a champagne for me? Let's go together.
3: Okay, let's go.
5: Today, 배워볼 표현.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4: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5: What do you do?
2: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do? 라고 표현합니다. Do는 원래 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무슨 일을 하다, 즉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묻는 의미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job을 떠올리기 쉽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What is your job? 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고 공식적으로 직업을 묻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What do you do? 라고 하면 됩니다. 대답할 때는 I'm 뒤에 직업을 붙여서 I'm a teacher. I'm an office worker. I'm a designe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What do you do?
4: What do you do?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6: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7: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6: Let's tune in.
8: 맞다. All Star.
6: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8: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8: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he time is now 7:04.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We do have to start the second hour with a PSA. This is a PSA from BEF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issued this PSA on Monday, July 27, 2026, over Daegu, Gyeongbuk, and Gyeongnam. A heat wave warning has been issued as of 6:30 p.m. on July 27, 2026, over Gyeongnam, Changwon, Haman, Jinju, Gyeongbuk, Cheongdo, Pohang, Southern Gyeongju, and Daegu, Northern Dalseong and Southern Dalseong.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hottest hours. When you go outside, dress in light clothing and use parasols. Drink plenty of water. Look out for your neighbor's safety. This was a message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o it does look like a heat wave warning, especially a big one in the more northern area of Busan. We do hope everybody up there, all listeners or anybody in that area, does take care, of course, of your own health and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as well.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소현 씨의 직역 불가.
1: Sing, sing, sing. Everybody starts to sing like body, body, body.
0: 임소연의 직역 불가. All right, let's welcome 소연 씨.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조이님을 반겨주시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임소연입니다.
0: 여러분 소연 씨가. 네네. 표현을 안 하는데
1: 왜?
0: 이 조이라고 부를 때마다 이 살짝 여러분 아마 카메라에 잘 안 나오는데 저 스튜디오 바로 옆에 앉으잖아요.
1: 네.
0: 이 살짝 이 끝에 이 눈썹이 살짝
1: no!
0: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1: 오해요 영어로?
0: Misunderstanding.
1: Misunderstanding.
0: 살짝 이 눈썹이 살짝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게 움직이는 이렇게요. 게 보이는데. 네네네 맞아요.
1: 아니에요. 임소연이에요. 네. 다른 자는 조이도 있긴 해요.
0: 맞아요. 메인이 임소연이고 다른 자가
1: 작년까지는 조이니까. 이제 조이였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올해는 이제 임소연이지요.
0: 여러분,
1: 예, 예, 예.
0: Forget joy. Okay, erase joy out of your memory.
1: Don't forget joy. 네.
0: 네. 자, 소연 씨, how are you?
1: 네,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날이 더운데 네. 더워서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0: Really?
1: 네.
0: 약간, 완전 opposite네요, 저희랑.
1: 그 여름인데 갈 데 없고 막 이런 거 생각 못하는 것보다 네. 막 더워지니까 어디 갈지 고민하게 되는 거.
0: 아~
1: 뭐하고 놀까? 뭐 그 뭔지 알죠?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물론 이런 고민은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0: 맞아, 맞아요.
1: 밖에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0: 집에, 희한해요. 근데 네. 집에서 저희 와이프도 그렇거든요. 네. 집에서 충분히 시원한데 아 밖에 너무 덥지. 우리 어디 시원한데 어디 가지?
1: 그러니까.
0: 집이 시원한데?
1: 그게 여름이에요 여러분.
0: 맞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면요. 특히 여름에 영어가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Wanderlust가 있어요.
1: Wander?
0: 네. Lust.
1: Lust?
0: Wanderlust. W-A-N-D-E-R-L-U-S-T.
1: Uh-huh. 아, lust.
0: 이 사람이 네. 항상 어디 나가서 여행을 가든 or 그냥 어디를 가는 가고 싶은 이 욕망이 있잖아요.
1: Wanderlust.
0: 그게 Wanderlust라고 해요.
1: 네. I have Wanderlust always.
0: Really? 귀찮아.
1: 그렇지 않지요. 일해야지요. 예.
0: 맞아요.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소연의 직역 불가.
1: 네.
0: 이 세그먼트로 통해 저도 네. 대부분 우리 소연 씨가 갖고 오는 노래들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세그먼트로 가사를 알고 뜻을 알게 되니까 노래를 그만큼 더 이렇게 애정이 간다?
1: 맞아요.
0: 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 우리 이전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썸머 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계속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잔인한 여름이요. 이렇게.
0: 맞아요, 맞아요.
1: 역시 알고 들어야 된다.
0: It's a cruel, cruel summer.
1: 맞아요.
0: But today, 오늘의 직역불가 어떤 곡을 갖고 왔습니까?
1: 자, 오늘의 직역불가는요, 우리 지진아

0: 지난주쯤이었나요? 두둥님이 끝날 때 신청곡을 하나 넣어주셨어요.
1: 어? 이 코너의 신청곡이요?
0: 네.
1: 오,
0: 제가
1: really?
0: 이제 끝인사로 이렇게 혹시 뭐 궁금한 노래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했더니 네. 또 가는 마당에 또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1: 감사하네요.
0: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스가 됐고요. 네네네. 자, 오늘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를 딱 들으면요 이제 퇴근길에 지하철 타고 이제 우리는 한강이 없지만 네. 노을 지는 한강을 쫙 보면서 지하철
1: 매도성이니까 이거 안 탈래 이거.
0: 뒤에 아, 댓글 보시라고 죄송해요. 네. 뭐라고요? 아 뒤에요.
1: 네네네.
0: 약간, 아 이런 느낌스. 맞아요. 잘 어울리는 배경이에요. 맞아요.
1: 근데 방금 우리 소연 씨가 말했던 배경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0: 뭐요?
1: 아까 지하철
0: 노을은 지고 있잖아.
1: 아 맞아요.
0: 노을은 지고 있잖아.
1: 네.
0: 그리고 약간
1: 소연 씨는 그럼 지하철 타면서 그 노래 듣고 저는 여기 우리 이거 86층으로 정했나요?
0: 86층이요? 네. 아, 73층?
1: 네. 네. 이 뉴욕입니다. 뉴욕.
0: 때마다 층이 달라서 다음 주에 몇 층으로 와야 돼요?
1: 이거 맨해튼, 뉴욕시티.
0: 맨해튼?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제 혹은 이제 이런 데서 맥주 한 병 들고 그루브 이렇게 타는 시티팝 감성. 아 완전 그런 네. 기분이 네. 들어서 너무 좋았던 곡이고요. 두둥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댓글이 뒤통수에 있어가지고 제 걸로 보도록 할게요.
1: 그렇죠.
0: 자 가수 이름은 주말이에요.
1: 주말입니까?
0: 주말.
1: 주 뭐 토요일 뭐 일요일.
0: 주말 영어로 뭐예요?
1: 아 위켄드죠. 위켄드.
0: 주말. 노래 제목은 시간의 박 시간 외 그래서 제목부터 조금 약간 이 뭔 소린가 싶었던 곡이고요. 요 가수 소개를 짧게 한번 해드리면 네. 캐나다의 가수고요. 이 영상 플랫폼에 익명으로 음악을 올리면서 이제 인기를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왜 주말이라는 팀명을 썼는가 했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세상이 궁금할 때 주말에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악을 시작을 한 게 되어서
1: 무조건이죠.
0: 이분에게는 주말이라는 이게 단어 엄청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1: The Weeknd.
0: 위켄드라고 쓰는데 예, 포털 사이트에 위켄드를 쓰면 진짜 주말만 나오니까 실제로는 W-E-E-K-N-D라고만 써요.
1: 아 그러면 그 끝에 N-D에 E가 빼졌네요.
0: 네, E가 빠져서 네. 쓸 때는 그렇게 쓰고요. 요 아티스트랑 그리고 요번 앨범에 굉장히 재밌는 점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앨범이 전곡이 라디오 컨셉으로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요 노래 끝날 때도 보면 그 라디오 약간 엔딩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라디오 끝나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네. 들어주셔야 됩니다.
1: 맞아요. 네. 이 앨범 처음 나오고 이 노래 틀고 그냥 그 음악 끝에 노래 끝에 이 라디오 진행이 되니까 우리 옛날에 뭐지 문자 들어오는데 이 진행자 누구예요?
0: 아,
1: 목소리
0: 진짜로?
1: 좋다라고 이런 문자가 온 것 같은데 노래에 나가는 네. 그쵸? 그런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노래 틀 때 그냥 끝부분 자르는 것 같아요.
0: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놀라실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아 위켄드 내한한데요.
1: 이거 근데 자주 해요. 위켄드.
0: 그렇군.
1: 네. 한국 자주 옵니다.
0: 051님이 티켓팅 실패하셨다고. 네, 우리 같이 노래해요. 여기서 그러면.
1: 저도 실패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트라이 하지 않았어요. 농담입니다.
0: 진짜 나만 네. 몰랐구나. 오, 좋아요. 자, 오늘 그래서 Out of Time이라는 노래 한번 짚어볼 거고요.
1: 네.
0: Out of Mind, Out of Sight. 이렇게 하면 눈에서 멀어지고 뭐 마음에서 멀어지고 이런 거니까
1: 네.
0: 시간에서 이제 점점 멀어진다는 뜻을 담은
1: 네.
0: 갑자기 심오해지
1: 맞아. 살짝 이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표현 말할 때 우리 소연 씨 또 목소리가 조금
0: 아니, 나 괜찮아.
1: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는데요?
0: 오늘 민수 왜 이렇게 섬세해요? 자,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out of time이라는 노래 한번 살펴보지요.
1: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각불가 네. 구간 어떻게 됩니까?
0: 자, out of time이잖아요. 어쨌든 시간이랑 점점점 멀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명 전여친 소환곡이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부르더라고요.
1: 네.
0: 자, 제목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했는데 첫 소절부터 짚어봐야 될 구간이 있거든요.
1: 네.
0: 문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구간은 가사도 잘 들립니다. 들어보시고 잘 들리는 만큼 음악 주시면 글자 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선물
1: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0: 네. 선물 드릴게요.
1: 열심히 하는 분한테 적극 선물 쏩니다.
0: 예, 부탁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역불가 음악 주세요. The last few months I've been working on me baby. 아 진짜.
1: 아 그냥 계속 듣고 싶다.
0: 아 진짜 이거 끊으면 안 되는 아니,
1: 느낌
0: 약간
1: 좋아.
0: 느낌인데.
1: 너무 좋아. 방금 이 장르가 그 시티 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80년대 그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이 감성의 노래가.

0: 네. 엄청 유행했잖아요.
1: 이 노래 원곡이 일본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요? 네, 네, 네. 어, 근데 이 장르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니 여러분 들으시 올라왔어 두둥님. Be working on me baby. Be working on me baby. 오, 비슷하게 쓰셨는데
0: 일단 첫 부분만 살짝 놓쳤네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더 들어볼까요? The last few months I've been working on me baby. 네, 뭐라고
0: 좋았어요.
1: 했지요?
0: 네. 일단 Working on Me Baby는 맞췄어요.
1: 맞아요.
0: 네, 네 Working on Me Baby는 맞췄는데 근데 앞부분도 좀 중요하죠? 네.
1: 어, 그렇죠. Working on Me Baby를 뭐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하니까 어, 두둥님도 올려주세요. The last few moments 올려주셨어요. 오! 싱송생송.
0: 네, 맞습니다. 네. 두둥님이 일단 맞췄네요.
1: 네. 뭐라고 했죠? 그래서 가사가
0: The last few months I've been working on me.
1: Baby.
0: Baby.
1: Baby. 뭐지? 자, 직역하면 The last few months 몇 달 동안 I have been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Working on me. 어, 나를 위해서 일했다? 어, 내 위해서 일했나? 어, 근데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직역불가 work on 한번 살펴볼게요.
0: 네.
1: 어, work on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뭐 고치다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fix랑은 또 조금 다르죠.
0: 그렇죠. 고치다, fix 혹은 뭐 뭐뭐의 작업을 한다라고.
1: 작업을 한다.
0: 네.
1: 아, 작업이 혹시 이성 작업은 아니죠?
0: 그
1: 뚝딱뚝딱
0: on 작업이니까.
1: 아, 네. 아, on
0: me니까.
1: 아, 나한테 작업.
0: 그쵸.
1: 어, 취했구나. 뭐. 어, 사랑해. 막 이런 거구나.
0: 네. 살짝 지금 우리 네. 소연 씨도 지금 덕이산으로 살짝 가고 있네요, 지금.
1: 금정산으로
0: 네.
1: 갑니다.
0: 네.
1: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I fix는 약간 좀 뚝딱뚝딱 이렇게 풀어진 거 탁 붙이는 그런 느낌이라면
0: 네.
1: 어, work on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천천히 살펴보고 고쳐가고 수정해가는 그런 느낌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work on myself라고 어, 또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이 자기개발 컨텐츠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어, 나 스스로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고쳐가는 과정 work on myself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working on me는 나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try to change 이렇게 하면은 나 변신 노력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시티팝 감성에 맞지가 않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게
0: 네.
1: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직역불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0: 네.
1: 몇 달 동안 나는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
0: 네.
1: 라고 하면서 뒤에 가사가
0: 네.
1: 나 트라우마도 되게 많았고 내가 좀 차갑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한 게 좀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한테도 소홀했다는 걸 좀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0: 아~
1: 구간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내가
1: 진짜
0: 다른,
1: 많이 꼬아놨죠.
0: 그쵸. 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이 오해도 주고 힘들게 하니까 이제 그거를 고치려고
1: 네.
0: I've been working on me
1: 맞아요.
0: the last few months.
1: 어. 두둥님이 I've been 여기가 잘 안 들렸다고.
0: 네.
1: 그래서 요거는 I have been 이거 잘 그냥 노래에서도 그 빨리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이었어요.
0: 맞습니다. 나이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직역 어, 불가 구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듣고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last few months I've been
1: working on me, baby. 자, 이렇게 후회를 하는 위켄드가 있었어요.
0: 네.
1: 자, 다음 구간에서는 이제 약간 시선이 탁 돌아갑니다. 이제 상대방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상대방의 여인이 좀 어떤 눈빛으로 자기를 잡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 곡의 제목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0: 오.
1: 어, 요 구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들리는 만큼 타이핑 해보세요.
0: Alright, 자, 두 번째 직역 구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저는 앞에 한 개도 안 들리던데요. 이게 너무 마이크를 내린 게 아닌가. 감성 좋은데
0: 네.
1: 뭔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
0: 살짝 목소리가 이 그 falsetto로 넘어가니까
1: 네.
0: 조금 이게 soft 너무 soft해서 안 들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1: 약간 어려웠어요.
0: 그래서 어. 한 번.

0: 한번 더 우리 여러분들 위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와 여기서 또 두둥님은 제 힌트 듣고 하나 찾으셨어요. 나 이것도 처음엔 안 들리던데 저는.
0: 어 진짜요?
1: 감성 어렵다며 저는 또박또박 노래 해주시라며 저는. 네.
0: 일단 이 노래 뭐냐면 너무 히트였기도 하고 because this was a pretty big hit here in Korea as well.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1: 있겠죠.
0: 겁니다.
1: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가사가 어떻게 됐는지 민수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1: 아,
0: 였습니다.
1: 이거를 두둥님은 you make me when blah blah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0: 아, you make
1: me.
0: 아, you beg me to you make me라고 들렸구나.
1: 그러면서 네. 아, 시키를 마시려고 하면 가사를 쓰라고. 빨대 네. 빨대를 이렇게
0: 그렇죠
1: 네네 네.
0: 그러면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1: 자 직역을 해보면
0: 그쵸?
1: you begged me 너 나한테 beg 구걸하다 뭐 애원하다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0: 소연아 제발 please
1: no 이런 느낌인데 네. 이어서 with your drowning eyes oh I'm drowning
0: 아.
1: 딴 노래 같은데요. 자, drowning, 익사한다는 뜻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걸 이제 익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with your drowning eyes, 익사하는 눈으로 아니면은 눈에 퐁당 빠졌나? 모르겠지만 오. 이어서 to stay, 머물러
0: 네.
1: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어쨌든 좀 구걸을 했다는 건데 매달렸다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짚어볼 직역불가 drowning eyes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rowning to die by being unable to breath underwater.
0: 네, 그게 drowning이죠.
1: 네, 익사라는 표현인데
0: 네.
1: 그러면은 eyes가 drowning 했으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눈까지 다 빠졌다는 건지 아니고요. 요 표현은 사전에도 찾아도 나오지 않는 위켄드가 직접 만든 메타포입니다.
0: 네.
1: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이렇게.
0: 아. 저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너무 이제 사람이 너무 이렇게
1: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0: 그쵸, 너무
1: 이것을
0: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면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흘릴 때
1: 눈물이 그쵸? 진짜 부황 이렇게
0: 맞아요.
1: 나올 때 있죠.
0: 근데 그런 드라우닝 할 수도 되지만 근데 사람이 진짜 물에 빠졌으면 그 뭐라 그러지 사람 살려라고 그 이렇게 표현도 눈으로도 어떻게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나 죽고 있다라고 그런 느낌 이게
1: 네.
0: 그 drowning eyes로부터 표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물 속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것처럼
0: 맞아요.
1: 눈에 이렇게 눈물이 그만큼 가득하다라는
0: 네.
1: 느낌이어서 이걸 진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you begged me, you crying eyes, 혹은 teary eyes 이렇게 하면. 네 울었잖아 약간 이런
0: 맞아요,
1: 느낌인데
0: 맞아요.
1: 그게
0: 네.
1: 아니라 약간 감성적으로 drowning eyes 하면서 아 약간 넌 너의 눈물에 차오르면서 내게 이야기했지.
0: 아 이거 너무 쿨하게
1: 머물러 달라고.
0: 사람은 울고 있는데 이렇게 쿨하게 말하면 안 되죠.
1: 그래서 좀 감성적인 톤으로
0: 네.
1: 말한 표현이다. Drowning eyes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0: 좋아요. So that was 직역 불가 그 구간 number 2. 한 번 더 듣고 마지막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세 번째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1: 자 세 번째 마지막 직역불가 구간은 약간 또 미련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1: 여기도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음악 주세요.
0: 그거는 맞았어요. Baby, you know my line.
1: 네.
0: 이거는 맞췄네요. 근데 앞에가 중요하죠.
1: 맞아요.
0: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두둥님 이건 리드? 그랬군요.
0: 일단 아니네요.
1: 아니네요. 일단 아니네요. 아, just a little. 아, 엄청 급하게
0: 아, just
1: 그랬나?
0: a little.
1: 네.
0: 했구나.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네.
0: If he mess up just a little, baby, you know my line.
1: If he, 그 남자가 조금 mess up 하면
0: 네.
1: mess는 이제 someone that looks dirty or untidy.
0: 그쵸.
1: 깔끔하지 못해. 좀 구질구질한 약간
0: 네.
1: 그런 느낌?
0: 그럼 전화해야죠.
1: 네네네. 그래서 바로 전화해라. you know my line. 이렇게
0: 네.
1: 했을 때 그러면 네 내 선 알

0: 알잖아.
1: 네.
0: 네, 선 아니고요. 전화선 생각하시면 되고. 선 알지? 네네, 선 넘지만 이거 아니고 You know my line 하면 내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날 좀 불편하게 한다. 아. 그럼 전화해라. 네. 이런 이야기인 거죠.
1: 아, 맞아요. 그래서 mess up가요. 실수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if he mess up just a little 그가 아. 조금이라도 너한테 실수를 한다. Baby, 자기야. 내 번호 알지?
0: 있을 때 잘하지 그랬노. 지금 와서 그러노.
1: 맞아.
0: 그래.
1: 맞아.
0: 뭐 전화 같이 왔는데.
1: 그쵸.
0: 몰라.
1: 네. 아, 이 위켄드가 너무 착하네.
0: 그러니까요.
1: 나였으면. 어? 그치.
0: 맞지.
1: 그치. 맞지.
0: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time of out이라고 해서
1: out of time.
0: 아, out of time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시간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다면
1: 맞아요.
0: 이렇게 마음 아픈 남자의 또 이렇게 후회를 담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 네. A big thank you to all of our listeners. 특히 우리 카톡에 우리 희숙님도 계속 따라하면서 가사 쓰고 있었거든요.
0: 네,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자, Suyeon 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segmen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See you, bye bye.
1: 네, 우리 주말 행님이 부릅니다. Out of time.

0: Don't you dare touch that dial. Because like the song says, you are out of time. You're almost there, but don't panic. There's still more music to come before you're completely engulfed in the blissful embrace of that little light you see in the distance. Soon you'll be here.
1: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근데 제가 말했던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노래 끝에 라디오 진행하는 것을 들리잖아요. 그렇죠, 요정? 네, 이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진짜 라디오 아니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팩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두둥님이 말했네요. 마지막 내레이션은 짐 캐리입니다라고 하는데 배우 짐 캐리 그 에이스 벤츄라
2: 네네네
1: The Mask
2: 영화 배우
1: Grinch 짐 캐리가 이게 내레이션 한다고요?
2: 둥피님 진짜 많이 아시네요.
1: 와 진짜 팬인가봐요.
2: 족발에 이어서 또 새로운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오늘은 저매추가 아니고 짐 캐리로 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1: 근데 두둥이 완전 짐 그 위켄드 팬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알면
2: 그러니까요.
1: 두둥이 위켄드 언제부터 시작했어? 저는 사실 지금 위켄드 좋아하지만 네. 저 위켄드 처음 데뷔했을 때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근데 그때는요. 네. 그때 위켄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기에 조금 민망해요.
2: 그때가 몇 년도죠?
1: 아 그때는 2000 네. 17년, 18년?
2: 2017년?
1: 코로나 전 훨씬 전이었을 거예요.
2: 8년 전이네요.
1: 네, 근데 와우. 그때 위켄드가 살짝 그 노래가 조금 좀 그랬거든요.
2: 네, 우리 동민님 의견 네.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동민이 Don't Break My Game Song이라고 하네요.
2: 네. 네. 아, 동민님께서는 Blind the Light랑 네. Save the Tears 이 두 개만 제대로 아신다고.
1: 죄송해요. 일단 The Weeknd 그 노래들만 들으세요.
2: 네,
1: 옛날 노래들 가지 마세요.
2: 네, 우리 둥피님 점점 분량이 덕유캔드로 가는 것 같다고. 네,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1: 아, 이건 덕유산 정도는 아니지.
2: 네. 근데 이게 덕유산이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네요. 아니, 대명사긴 하지만 진짜 우리 부스타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덕유산. 이제 그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의 1등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세 분이 이렇게 1을 적어주셨는데 낙지연이님, 민민수님, 슈가만땅님이었거든요.
1: It's me, 민수님입니다. 이름 똑바로 읽어주세요.
2: It's me, 네. 민수. 근데 제가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리프레쉬를 네. 한번 했습니다. 진짜 1등은요. 낙지연이님.
1: 그럼 리프레쉬 하기 전에 1등 누구였어요?
2: 저 기준으로는 It's me, 민수님.
1: 봐봐. 리프레쉬 하는 순간 이제 사람이 망하는 거야.
2: 근데 리프레쉬가 이제 진짜니까 네. 네, 우리 낙지연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1: 축하드립니다.
2: 그리고 이제 우리 닥터 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민수 씨 요즘 1위도 못 하는 겁니까? 네.
1: 아니 누구라고요?
2: 닥터 손님.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1: 네, 원샷 주세요.
2: 네, 우리 닥터 손님.
1: 원샷 주세요. 닥터 손님. 닥터 손님 오늘 몇등 하셨죠? 표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지금 저희 부장님 제 귀로 표정 관리 부탁드립니다. 표정 관리라고 하는데 웃고 있잖아요.
2: 이거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다 들렸으면 재밌는데.
1: 자, 그래서 우리 닥터 선생님 오늘은 몇 등이셨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등이셨죠?
2: 네, 우리 그 It's me 민수님이세요?
1: 네?
2: 아니잖아요.
1: 일단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2: 오케이.
1: Maybe 네. maybe not.
2: 네. 그렇죠. 익명으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닥터수님께서 문자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우리 부기 시간 때 네. 여러 가지 프랑스 그 영어 발음으로 네. 되게 여러 가지 열심히 했는데
1: 제가요.
2: 네, 한마디로
1: 부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2: 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어요. 닥터수님께서. 네. 프랑스 대사관에서 전화 오면 그런갑다 하십시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 이것을 저랑 저희 부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이 몇 번 나온 그 캐릭터거든요.
2: 네, 네, 네.
1: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네.
2: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1: 근데 저희 BFM이랑 네. 이 프랑스 대사관이 좀 네. 친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2: 저도 그런 걸로 알고
1: 있어요. 릴레이션십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돈독한 네. 릴레이션십.
1: 이분이 있대요, 이분.
2: 이분. 네, 빠르게 그냥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 One of the most popular attractions at an amusement park is the 귀신의 집. What do you call it in English? 였거든요. 정답이요. A 귀신의 집입니다. 원래는 a ghost room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는 a haunted house라고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정답은 haunted house.
2: 네.
1: C였죠.
2: 네. 정답자 있어요. 드루 4471번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뉴스. 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분 35초 남았습니다.
2: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The deepest subway station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거든요. 자, 딱 두 개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 한국에서 제일 깊은 지하철역이 어디고 전 세계에서의 전 세계에서는 어디인지 이 두 개 맞추면 바로 끝낼게요.
1: 아,
2: 자, 일단 한국 어디일까요?
1: 한국은요. 우리 부스타분들도 맞춰 보세요. 서울에 있는

0: 아니야?
1: 자 이제 전 세계는 뭘까요?
0: 전 세계는
1: 나라만 맞춰도 인정할게요.
0: 진짜요?
1: 네.
0: 아, 어, 그 영국입니다.
1: 아 틀렸어요. 자 일단은 국내는요. 부산의 만덕역입니다.
0: 어?
1: 부산의 만덕역이에요. 이게 보니까 승강장까지 깊이가요 64.25m입니다. So this station is essentially equivalent to burying a 22-story building underground.
0: My goodness.
1: 마치 아파트 22층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0: 와우.
1: 여기에만 특별히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계 1위는요. 우크라이나입니다.
0: 아, 우크라이나.
1: 우크라이나. 네. 이제 이게 1호선 아르세날나 역이라고 하는데요.
0: 아, 네, 우크라이나라고 하니까 방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피디님이
1: 어? 피디님 같이 모셨잖아요. 같이 모셨어요.
0: 우크라이나.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어?
1: 아,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네, 지하철역인데 네. 이게 1960... 아, 이게 일단 미터를 얘기하겠네요. 105.5m.
0: 문자 요즘 팩트체크 해도 괜찮아요.
1: 아,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로.
0: 팩트체크 하세요.
1: 105.5m라고 합니다. 이게 1960년대 냉전시대 당시 핵전쟁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거대한 핵방호 벙커 로 만들어졌대요.
0: 오,
1: 근데 이게
0: sense.
1: 이제 스테이션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0: 근데 우리 너소에 맞힌 분도 있습니다.
1: 네.
0: 네. 만덕이라고 하는 분도 있네요.
1: 우리 둥피님 끝냈는데 홍옌춘역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은 되진 않았다고 해요.
0: 그래도 그럼 제일 디페스트 될 수 있다가 검증은 안 된다.
1: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후보 중에 하나.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우선은 확정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0: 부장님 뭐 만덕역 갈 이 뭐 일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갈 일이 있습니까?
1: 네. 빨리 빨리 가래요.
0: 네. 네. 자 네. 오늘도 했습니다.
1: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그렇죠. Time for 1타 News. We have Haley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1타 강사, 위켄드 받고 올스타의 황금 연휴 1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오, 좋아요. You like the song too?
0: I do.
1: 네.
0: I was like, should I dictate? Do I get gifts?
1: 맞아요. 오늘 헤일리 2부의 퀴즈나 퀘션들 많이 던지는데 계속 참여하더라고요.
0: 네네.
1: 네.
0: 선물 받고 싶어요.
1: 일단 우리 인하우스 가족들한테 선물 안 줘요.
0: 아.
1: 네. 아쉽지만
0: 계정을 따로 파야죠.
1: Exactly, exactly. How are you?
0: Hey kid, I'm well. I'm well. Yeah. What I do? It's just the weekend, the actual weekend, Saturday, Sunday, just kind of went by in a haze. 너무 더워서.
1: 맞아. 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0: 약간 내가 찐만두인지 찐만두가 난지.
1: 찐만두 맛있겠다.
0: Right.
1: 네. 어, 딤섬 너무 맛있겠다. 네. 어, 우리 달치님이 아침 영어 방송에 나오시는 헤일리님.
0: 그렇습니다. 네. So morning wave in Busan every weekdays from 바이크 내려가네요.
1: 7:00
0: a.m. to 9 a.m. 네. Right.
1: 네. 네. 네. 일단 맞습니다. 네. 네 달치님 이런 질문.
0: 올스타 나오고요.
1: 네. 이 질문 여기서 주지 마세요.
0: 올메일 부산도 나오고요.
1: 네. 여기는 올스타만. 네. 자,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ley always brings for us every Monday evening.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decided to add four key coastal regions of Korea's tidal flats or mud flats, Gaebbal, to the World Heritage List. This will bolster protection for endangered migratory birds and marine life, with the head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welcoming the decision. 48자 유네스코 세계

0: 50%대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240억 파운드, 한국에서는 47조 원입니다. 이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와,
0: That's a lot of money. 네. That can go to many things.
1: 진짜 우리 달치님도 와 부자들이 그렇게 제안하더니 대단하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Now, as you alluded, the UK has a new prime minister, right? And it seems the UK has been going through multiple PMs as of late.
0: 네. 네, 제가 아마 이 영국 학생이라면 10년쯤 뒤에 이 역사 수업에서 2016년부터 그쵸? 2026년까지
1: 이름을
0: 있었던
1: 몇 개 외워야 돼?
0: 7명의 총리 이름을 대시오. 와우. I mean, speaking of, because 두둥님, I think somebody on our NotTube said 네. they had to memorize the UNESCO heritage sites
1: 그쵸.
0: in school and 네. take tests on it. British kids are going to have to do this because Andy Burnham marks the 7th prime minister in 10 years.
1: Goodness.
0: He was actually welcomed by a fixture at 10 Downing Street. 10 Downing Street은요, 영국 총리의 관저인데요. So we can you say that as a nickname, a fixture. 고정돼 있는 즉 터줏대감입니다. 저희 10 Downing Street의 터줏대감.
1: 미야옹. Why did I think 10 Downing Street was like Sherlock Holmes's address?
0: That's Baker Street.
1: 그렇죠.
0: That's Baker Street.
1: 죄송합니다.
0: Yes, yes, yes.
1: 네. 네,
0: so this 터줏대감 fixture is Larry the Cat.
1: 아.
0: So the number 10 cat is his handle, social media 아. handle. 네, SNS 페이지도 있거든요. Is the country's official chief mouser. 네, 쥐잡이 양반입니다. 내각 수석 쥐잡이인데요. So he waited for Andy Burnham in front of the residential building of the prime minister 네. on the morning of Andy Burnham's swearing-in ceremony.
1: Mm-hmm.
0: So prime ministers have come and gone. 6 of them 네. so far. But this adopted cat from a London animal shelter has been the only creature that has permanent job security in the British government.
1: I mean, this cat has to be very 이 성격 너무 좋은 고양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Or maybe this is why he's running, you know, prime ministers out of their homes.
1: Oh, maybe.
0: Maybe. We're throwing mud
1: right?
0: at Larry.
1: I can't leave the country because I can't handle this cat.
0: Exactly. 내각 수석 쥐잡이인 레리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시절인 2011년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쵸. so it's a rise and dramatic rise in status.
1: 네.
0: 또 이제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밝히면서 총리 6명보다 오래 살아남은 최장수 관리라는 약간 소위 철밥통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습니다.
1: 좋아요.
0: Yeah.
1: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Absolutely. So we talked about this. 노블리스 오블리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부자들이었죠.
1: 네.
0: 프랑스어입니다. 고귀한 신분은 의무를 진다. 부, 권력,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1: Oh.
0: So, you know, the British and the French, kind of cats and mouse,
1: yeah.
0: enemies,
1: 맞아요.
0: sort of that relationship.
1: 네.
0: But we
1: not
0: do,
1: the bestest of friends.
0: Not really, but we do use quite a bit of French expressions
1: oh,
0: in
1: yeah.
0: English.
1: 네,
0: 네 클리셰, 장르.
1: Oh, cliché.
0: You know, menu. is French.
1: 아.
0: 메뉴도 원래 프랑스 단어라고 해요.
1: 그 메뉴라고 하지 않고 메뉴.
0: 메뉴. Perhaps. Perhaps.
1: 메뉴.
0: Oui, oui.
1: 네.
0: 네, 조금 더 팬시한 표현들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프랑스어 알아보겠습니다. C'est la vie.
1: C'est la vie.
0: C'est la vie. That's life.
1: 맞아요.
0: Too bad.
1: 네,
0: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인생이다. So when things go wrong, eh, c'est la vie.
1: C'est la vie. 맞아요.
0: C'est la vie.
1: Mm-hmm.
0: Ooh, what about this? Je ne sais quoi.
1: Je ne sais quoi.
0: Je ne sais quoi. 뭔가 말은 할 수 없지만 it literally means I don't know what.
1: 아.
0: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함, 끌리는 매력.
1: Je ne sais quoi.
0: You know, he's got a certain level, certain bit of je ne sais quoi.
1: Je ne sais quoi.
0: Not that.
1: 네.
0: No, that's not.
1: 그리고 어때요?
0: 네. Creme de la creme.
1: 아, 이건 많이 들어왔죠.
0: 배고파 지는 표현인데요. 네. Cream of the crop, the 네. best of the best. 네, 크림 중에 크림. 왜 하필 크림? 우유에서 가장 풍미가 좋고 진한 크림이 위로 떠오른다고 해요. 자, 그래서 best of the best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Well,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ley always brings for us every Monday evening. Haley, je ne sais quoi, et suggestion?
0: 메시. 네. 메르츠 볶음. 메르츠 볶음.
1: We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네, 알겠습니다. BFM의 크렘 델라 크렘 헤일이었습니다.
1: 우리 두둥님이 왜 저렇게 너렇게? 저렇게? 왜 저렇게 옹졸해지나 프랑스어만 하면 이라고 하는데

0: 어, 저 프랑스 그때 고등학교 때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네. 일단 단어는 진짜 말을 못 배웠으니까 그래도 이 언어는 body language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1: It's all vibes.
0: That's right. It's all vibes. Vibe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이제 퇴근하니까 갑자기 나아졌네요. 갑자기 너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I'll see you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All right.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0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9: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9: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9: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9: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9: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9: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11: Man, I haven't got a chance. I call him.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to you.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1: Hey, Jenny! Long time no see!
2: 엄마야, 이게 누구? 다니엘 아이가. Long, long time no see. 잘 지냈어요. How are you?
1: I'm really good. How have you been?
2: Me? Good. Very good.
1: Wow, look at you. You look so different.
2: Me? Different. 오, 뭐 달라 보인다 이런 건가? 오, 다이어트 좀 했는데 표가 나나 보네. My diet. Thank you.
1: Oh,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What? Into? 뭐야, into면 뭐 어디 안으로 뭐 이런 말 아이가. 아, 저기 카페로 안으로. Into? 들어가자고요? 어, 뭔데 뭔데 이거 데이트 신청이가. 진짜 갑작스럽네. 아, 이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노? Sorry. No time.
1: No, no, no.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No into. Out. 가야 돼요. No time. Sorry, sorry.
1: I meant,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2: 아, 정말 진짜. 아니, 아니. Interest. 관심? 어머, 관심 있다고. 이 사람 생각보다 적극적이네. Sorry, no time.
1: I mean,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2: 아, 그러니까 저는 no interest.
1: Oh, I just wanted to know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3: 왼쪽 횡단보도에 녹색이 켜졌습니다.
2: 진짜 끈질기네. 아, 신호 바뀌었다. 횡단보도 빨리 건너가야지. 아이고, 갈게요. See you. Today, 배워볼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볼 때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into는 원래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좋아하다, 무엇에 푹 빠져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I'm into 무엇 무엇이라고 하면 됩니다. I'm into running these days. I'm into cooking these days.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어요?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허브 기술 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9: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0: 9:00